0: S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공으로요. 357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아이유의 By Summer이었습니다. 자, 8월은 이제 슬슬 여름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이죠. 네,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굿바이 서머 세일, 뭐 시즌 오프 특가, 여름 마감 라스트 할인 이런 문구들 많이들 보이죠. 학생들은 하나둘 계약을 시작하고 옷장 속에 긴팔 옷들을 꺼내놓다 보면 이제 정말 가을이 멀지 않았구나, 코앞이구나 싶어지죠. 끝물 과일 같고 김밥의 꼬투리 같은, 과일 주스의 마지막 액기스 같은 바야흐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참 올해 많이도 덥고 참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그죠? 좀 무탈하게 지나가는 시즌이 한 번쯤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게 가을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또 가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잘 즐겨야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받아보도록 하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아.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아.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꽂아. 하루 5분 쉽게
6: 쓰다꽂아.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꽂아.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그리고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자, 7603님 알디, 제가 요즘에 앵그리버드 무드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요가 투어를 갑니다. 연희동 아난다 요가부터 광화문 달빛 요가까지 잔뜩 불타오른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또 앵그리버드 모드십니까? 그래. 그래요. 이게 참, 세상 참 화나는 일 많아요. 그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 참으셨고, 잘 다스리시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라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저희가 다 들어드립니다. 아니, 얼마나 화가, 다스려야 하는 화가 많기에 요가 투어를 또 가십니까요? 그래. 가서 잘 다스리고 오세요. 웅이님, 저 어제는 야근하다가 결국 버럭 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데 자꾸 와서 장난치고 농담하고 터치하는데 참다 참다가 결국 버럭 해버리고 맞네요. 제발 사회생활하는데 예의는 좀 지키자고요. 아무리 제가 본인보다 어리다 해도 아유, 이게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고 개념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아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털어나 보네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말고 또 어디 가서 털어놓으려고 그래요. 여기다 털어놔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지작해서 예쁘게 잘 뭉쳐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날짜 이렇게 딱 적어서 웅이님의 고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603님이랑 같이 요가하러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요럴 때 진짜 헬스장이나 이렇게 운동 같은 데 가서 땀 쫙 빼고 나면은 진짜 개운하거든요. 그러고 나오는 길에 시원한 보리음료 한 잔. 좋다. 자, 모두들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5284님께서 신청하신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들으시고요.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에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공토만 있으면 어디서든 춤을 추는 자칭 댄스머신 황현우. 놀이터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브레이크댄스를 추느라 아이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현우를 보고 용구 레코드 대표 박용구가 다가와 명함을 건넵니다. 3인조 혼성그룹을 만든다는 대표의 말을 듣고 낡은 지하상가까지 쫄래쫄래 따라가는 현우. 거기서 그는 실력이 형편없는 폭풍 래퍼 상구와 성질이 불같은 메인보컬 도미를 얼떨결에 만나게 되죠. 여긴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슬슬 뒷걸음질 치려는 그때 때마침 흘러나온 데모곡을 듣고 현우의 생각이 바뀝니다. 안무는 제가 직접 짜보겠습니다. 춤추는 현우, 노래하는 도미, 랩하는 상구. 3인조 혼성그룹 트라이앵글은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음악 순위방송을 석권하는 이들은 순식간에 엄청난 팬덤 몰이를 하며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1년 후 2집 앨범 활동을 재개한 트라이앵글은 발매와 동시에 1위 후보에 오르는데요. 나란히 경쟁에 오른 후보는 38주째 2위인 발라드 왕자 최성곤이었죠. 여러분의 영원한 오빠 우유빛깔 최성곤이에요. 만년 2위 괜찮아요. 제 존재의 이유는 오직 팬 여러분들입니다. Love you.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우유빛깔 최성구는 약물 혐의로 가요계를 떠나게 됐고 잘나가던 트라이앵글도 표절 논란에 휩싸여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맙니다. 20년 후 리더 현우는 생계형 방송인으로 리포터가 되어 있었고 재벌가 며느리가 된 도미는 고단한 시집살이에 지쳐가고 있었죠. 래퍼 상구는 앨범 실패로 빛에 허덕이다가 보험설계사로 전업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완전히 남남이 되어 각자의 인생을 사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리더 현우에게 무대 제안이 들어옵니다. 몇 팀의 펑크로 얼떨결에 찾아온 대타 자리였지만 트라이앵글 20주년 기념 완전체 재결합 무대로 손색없는 기회였죠. 현우는 뿔뿔이 흩어진 멤버들을 찾아서 간신히 설득에 성공하지만 컴백 무대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빚쟁이 사채업자가 꼬이는가 싶더니 과거 라이벌이었던 발라드 가수 최성곤은 여심 사냥꾼에서 진짜 그냥 사냥꾼이 돼서 질긴 악연을 끊으려고 이들을 따라오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리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무대에 오른 이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하는 그 벅찬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형, 내 랩이 박자가 밀리고 가사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 20년 동안 꾹 참았던 소리를 터뜨리니까 이게 진짜 와일싱이라고. 어렵게 찾아온 재기의 기회를 잡으려는 멤버들의 무모한 도전과 Y2K 감성의 음악들이 레트로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 코미디 영화였죠. 동시에 불멸의 캐릭터를 선사한 문제적 작품 Wild Thing이었습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지난 6월에 개봉한 영화였죠. Wild Thing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올해의 뭐 화제성 및 중독성, 네, 으로는 단연 1등이었던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네가 좋아. 바로 며칠 전이죠. 네, OTT 공개되면서 이 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최근 또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미니맘님, 피터팬님, 조주홍님, 황진수님 등 외에 그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셨죠. 사실 넌나비님의 정리법에 따르면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는 일주일이 이렇답니다. 월요일의 차분함, 화요일의 신선함, 수요일의 행복함, 목요일의 험한 것, 금요일의 고급짐, 토요일의 다정함. 그래서 원래 오늘은 고급짐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작품 자꾸 언급을 해주셔서 여름 가기 전에 제대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는데 딱 타이밍 좋게 OTT에 또 서비스가 시작이 됐네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 천하의 강동원 배우가 단발머리 이렇게 머리를 하고 뭐 헤드스핀을 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엄태우 배우가 어설픈 랩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올여름 최고의 신스틸러 오정세 배우가 하늘하늘한 블라우스를 입고 발라드를 부르는 장면, 요거 정말 잊을 수 없었죠. 자, 누구나 한때는 댄스머신이거나 절대 매력이거나 폭풍 래퍼였던 시절이 있었다, 뭐 요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조금 가볍고 그런 사랑스러운 작품이랄까요.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오정세 주연의 음악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Wild Thing이었습니다.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g, Starship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듣고 오셨습니다. 옥주님, 어제 아들 셋과 남편과 다 같이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IMAX는 예매가 힘들어서 그냥 2D로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어쩜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화 가격에 팝콘 구입에 돈 많이 쓴 영화지만 가족끼리 다 같이 본 영화여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디세이 요즘 굉장히 화제죠. 네, 그리고 화면 비율이 달라서 웬만하면 IMAX로 봐라. 그래서 저도 IMAX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 티켓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짜 늦은 시간 아니면. 뭐 어쨌든 보시고 오셨군요. 또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화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또 한번 일을 냈다라는 평가가 있는 그런 오디세이. 저도 주말쯤 해갖고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노래 이어서 들을까요? 어쿠스틱 콜라보 소울맨의 그대와 나 설레임. 마이바흐 전 님께서 원 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제 저희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는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올게요.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의 호우 대응과 수습을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오늘 오전 9시부로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이 현지시간 20일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압박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대이란 경제압박 계획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오후 2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 2.5% 급등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서울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중저가 주택 실수요 거래가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80%를 웃돌았으며 전셋값도 4개월 연속 1%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2: CBS
3: 1분 기상정보입니다.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주와 대구, 부산이 33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2도, 서울 30도, 강릉의 경우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전 전북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10에서 6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넉넉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7: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9: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노하우를 담은 잔슨비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제이슨 드룰로의 One to One Me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오셨습니다. 겨울이 조아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AS 기사님이 집에 오셨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곡이 본인 취향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CBS 레인보우 추천해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이 그대 창가에도 말보다 음악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말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수다 안 떠면 여러분도 심심하실걸요? 그래도 선곡은 아직 좋으니까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냉장고가 왜 고장이 났대? 냉장고는 뒤에 그 먼지 쌓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컴프크 쪽 아래쪽에 있는데 고기만 청소 잘 해주셔도 고장날 일이 그렇게 크게 많이는 없는데 수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79님 덥다고 7시 출근 4시 퇴근 시행한 지 3주 적응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시간은 졸리네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은 늘 졸리죠. 네. 아주 정상입니다. 2079님. 네. 정상이란 말 전해드릴게요. 자, 에일리의 헤븐, 그리고 케이윌의 이러지 마, 제발. 듣고 올게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핫종님 그리고 5284님께서 신청하신 알렉스의 화분 듣고 오셨습니다. 승경천사님, 오늘 모처럼 대중교통 이용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게시판이 이렇군요. 크크크크. 운전하면서 문자로만 참여하다가 게시판 보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네요. 게시판만 보고 있어도 2시간 후딱 가겠는걸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네. 자기들끼리 놀아요. 네. 뭐 하나 던져주면 2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수다 떠느라고. 예. 이제는 서로서로 안부 묻고, 예. 네. 뭐, 그러고 계시던데요. 예. 좋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예요. 2792님. 오랜만에 알디 목소리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작은 일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해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아침 운동이 있는데 긴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출근 전 운동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오, 그럼요. 물론이죠. 내가 아침에 어떤 그 모드와 무드를 장착하느냐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행동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운동 너무 좋죠. 꼭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지난 우리 4년 동안 제가 라디오 하는 동안 저는 원래 아침을 좀 그 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 시간을. 왜냐면 아침에 일어날 일이 좀 적으니까. 근데 라디오 하면서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서 네, 생활 패턴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유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크리스토퍼 깜짝 놀라님. 네. 깜짝 놀라님께서 레이디 가가의 Your Song 신청하셨고요. 아델의 Easy on Me까지 듣고 옵니다.

0321님, 우리 집은 고3 수험생이 있어서 여름 내내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보냈습니다.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이요. 또 그때 되면은 10년 만에 불어오는 칼바람이 또 불겠죠. 시간 참 빨라요. 작년에만 우리가 이런 얘기 막 나눴던 것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여름도 이제 끝나가고 예,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고요. 백꽃님, 그대 창가 들으면서 30층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20층인데요. 옥상 찍고 내려갑니다. 그래도 음악 들으니 힘들 줄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 들었는데요. 이 살을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거나 좀 이제 지방을 좀 줄이실 때는 완전한 공복에 계단 오르기. 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그 계단 오르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칠 확률도 굉장히 적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어른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30층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한 저희 집이 15층이니까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17층 정도를 내려가는데 한 5분?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저도. 저도 오랜만에 계단 좀 올라야겠네요. 자,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그리고 아이브의 Rebel Hearts 듣고 옵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잠시 후에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레드벨벳의 행복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11월 초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려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간선거 직전인 10월에 터뜨려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전격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한 처지가 북한에 훨씬 유리

0: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미국 동맹국들의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런 평가를 내놓은 뒤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서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으며 이튿날인 오늘 북한 관영 매체들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중 5% 이상 급락하면서 오전 10시 5분 5초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6.06% 떨어졌고 코스닥 150 현물 지수는 5.48%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국내 채권 시장도 초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해 가계 자영업자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서민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한 명을 살해한 김동환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 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살 마음은 없는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곳이 있죠. 학생 땐 문구점이 그랬어요. 괜히 들어가서 볼펜을 써보기도 하고 예쁜 메모장이나 노트를 들춰보기도 했죠.

누군가에겐 서점이나 편의점일 수도 있고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음반 가게일 수도 있겠네요. 참새에게 방앗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곳 하나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의 방앗간은 어딘가요? 오전 11시부터 1시간은 바로 여기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괜히 들어가 보고 싶은 곳,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곳,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곳, 우리는 참새방앗간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참새방앗간 이야기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역시나 랄랄라가 참새방앗간이다 하시는 분들 고백이 이어지네요. 2430번님, 아침 7시 출근부터 4시까지 늘 CBS와 함께합니다. 제 일상에 라디오가 없으면 이제 힘들어요. 8452번님도 저의 방앗간은 CBS 라디오. 눈 뜨면 바로 틀고 일과 시작. 마치 카페인 중독 같은. 나갈 때도 함께, 집에서도 함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11번님. 저의 참새방앗간은 빵집과 랄랄라예요. 좋아하는 빵집에서 초코바게트와 에그 타르트, 따뜻한 라떼 주문하고 랄랄라 틀었습니다. 행복이 이거구나 싶어요. 그럼요. 갓 구운 빵 냄새, 커피,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음악까지.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금요일 오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랄랄라 시작할 때쯤 이곳 목동 CBS 사옥이 있는 하늘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하늘 이야기도 나눠주시죠.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런 날씨에 더 향긋해지는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0: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1: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2: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권진아 위로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왠지 위로가 되고 갔다 오면 기분 좋아지는 나의 참새 방앗간 우리 랄랄라 가족들의 참새 방앗간 둘러볼까요? 5901번님 얼마 전부터 저의 방앗간은 오락실입니다. 작은 동네 오락실이 있는데 꼬맹이들과 게임하는 게 옛 추억도 생각나고 좋으네요.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방앗간이 동심을 찾는 공간이네요. 영시미님은 나의 방앗간은 서점이나 문구점 그리고 다 잇소 한켠에 있는 필기도구 코너예요. 필기감 좋은 볼펜 만나면 유레카 외치며 꼭 데려온다지요. 그러니까요. 뭔가 사지 않아도 살 필요가 없어도 라고 했지만 보고 나면 꼭 하나씩 사게 되긴 하죠. 그런데 가게에 부담이 없는 이런 작은 사치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1748번님, 저의 참새 방앗간은 떡집이에요. 저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도 떡을 너무 좋아해서 떡집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방앗간이네요. 0869번님, 하루 일을 마치고 지나칠 수 없는 한 곳, 호프포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 포차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요. 9807번님, 정답 목욕이죠. 목욕탕이 그립습니다. 사우나 땡기네요. 사우나가 참새 방앗간이다. 주말에 한번 다녀오시죠. 나오시는 길에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드립니다. 0061번님, 아이 계약하고 드디어 저 혼자만의 시간.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라디오와 함께 할 거예요. 불 다 꺼놓고 선풍기 살짝 틀어놓고 원경님 목소리 들으니까 그동안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박효신의 숨.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치얼업 정님. 무인 카페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청취하며 커피 마시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나 혼자만의 아주 소소한 사치입니다. 2493번님, 저의 방앗간은 집 앞 둘레길 걷고 나서 들리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지금도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랄랄라 들어요. 요즘 동네에 도서관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동네 한번 걸으시다가 도서관 보이면 들러보시죠. 추천합니다. 2858번님, 저의 요즘 참새 방앗간은 보람의 공원입니다. 매일 아침 CBS와 함께 나와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부슬부슬 비가 좀 아침에 내렸는데 그래도 아침 산책 하셨나 보네요. 1958번님, 나의 방앗간은 주말 농장. 가서 상추, 고추 따오는 겁니다. 금요일 주말이 아주 좋네요. 날이 흐려도 굳어도 다녀오시겠죠? 7575번님, 편의점입니다. 마땅히 살 게 없어도 둘러보다 보면 한두 개씩 손에 들려져 있더라고요. 과자 신상 나온 거 있는지 행사하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 지인에게도 공유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매달 행사 상품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맞춰서 딱 사면 득템 할 수 있죠. 추사랑님,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워라벨이라고 해서 3시에 퇴근해요. 오늘이 바로 워라벨 데이. 3시에 퇴근하고 비도 오니까 낮잠 한숨 잘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와, 이거 정말 좋네요. 워라벨 데이. 붉은보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낮잠. 2183번님,

저는 아들 둘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 맘입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에 개학해서 정신없는 하루 매일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둘 다 연년생 저학년이라 손이 갈 곳이 많네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왜 이렇게 빨리 하교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중간중간 일도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랄랄라 듣고 힐링하고 있어요. 힐링하시고 오후에 기운 내시라고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럼블피쉬 비와 당신.

청하 콜드가 함께한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들으니까 선곡이 좋아요. 오렌지님. 그거 아세요? 비 오는 날이 아니어도 선곡이 좋다는 거. 맑은 날에도 랄랄라에 오세요. 추사랑님. 오늘 노래들이 너무 좋네요. 차분하니 일이 술술 됩니다. 4422번님. 비 오니까 모처럼 차분하고 밀린 일을 합니다. 습기가 있어서 에어컨 켜고요. CBS와 같이 일하는 중이에요. 능률이 쑥 오르네요. 소묘 그림 도전했는데 음악을 뒤로 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살림 안 하고 그림만 그렸으면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커피도 한 잔 드립니다. 9053번님. 오늘 전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네요. 갱년기인가 봅니다. 비도 내리고 몸도 아프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도 되겠죠? 모두 화이팅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9053번님께도 랄랄라 커피 드릴게요. 이카로스님. 남편이 지금 톡 왔어요. 오후 반차 내고 지금 퇴근을 한답니다. 앗! 바로 점심 준비해야 해요. 뭐 먹을까요? 아니, 이제 준비해서 어떻게 점심을? 이런 날에는 외식이 좋지 않을까요? 두 분이 데이트하는 기분도 내시고 칼국수, 찜닭, 돈가스, 냉모밀 뭐라도 좋습니다. 외식하세요. 0504번님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려있네요. 햇빛이 쨍한 날도 좋지만 이렇게 흐린 날에는 괜히 마음도 조금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잠깐 창밖을 바라보면서 라디오 듣고 있으니 이런 날씨 나름 운치가 있네요. 오늘 하루도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고 빗속에서 청하셨어요. 존박의 노래로 듣죠.

김현철, 이소라가 함께한 그대 안에 블루.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딱 나오네요. 아싸구리님. 바로 그런 방송입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방송.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랄랄라 마지막 곡 비 슬로우 댄싱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시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 부정평가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8월 2주차 조사 때보다 1%포인트 오른 45%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5%로 긍정평가와 동률을 이뤘으며 11%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0: 등에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즉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리를 올림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효과를 내는 게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균형 있게 신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오늘 취임식을 마치고 하는 기자실을 찾아 금리를 결정할 때 성장세나 물가를 다 감안해야 하겠고 금융 안정 측면도 고려할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오늘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었고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은 그 배인 120시간이어서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여 대에 달하며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 ENT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 간 의견 충돌로 파행됐습니다. 최수영, 이상근 위원이 청문 실시 자체에 반대하며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 습도는 85%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사물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때는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죠. 여행지에서 만나는 풍경들이 왠지 더 특별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게 그래서랍니다. 매일 보는 일상이라면 무덤덤하게 지나치겠지만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올 여름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면 우리 곁에 아직 남은 여름의 풍경들이 문득 달리 보입니다. 하다못해 시끄러운 매미 소리, 더위를 식혀줬던 달

꼬신 과일 한 조각도 괜히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6년 여름의 마지막 풍경.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떻게 비춰지시나요? 찬찬히 오래 바라보면서 두 눈과 마음에 담아보시죠.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미즈앤의 Drowning in the Rain. 해피송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진다니까 이제 정말 여름 끝, 가을 시작 이런 생각이 들죠. 올여름 기억나는 장면들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어마어마한 더위, 지긋지긋한 열대야? 그렇지만 또 눈을 즐겁게 해줬던 하늘과 구름의 모양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3월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우리가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다. 이 말은 분명 여행자의 시선으로

풍경을 바라봤을 때 그 감성일 텐데요. 여름이야 해마다 돌아오는 거지만 2026년 여름은 한 번뿐이니까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올 여름의 풍경, 여행자의 눈으로 마음에 가득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061님. 아이 방학과 함께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아이도 계약하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시고 있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저만의 시간입니다. 지수님과 해피송 음악과 함께 푹 쉴게요 하셨는데 참 여름은 그 계절의 그 온도와 습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또 아이들은 방학이고 또 어머님은 아프셔서 몸도 마음도 진짜 고달프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유로운 시간 모처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0061님. 스칼렛 주유님은 선곡이 아련아련합니다. 지나간 계절이 벌써 그리워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그 계절이 간게 너무 고마워서는 아니죠? 씬센 크로퍼츠의 Summer Breeze였고요. 또 진추와 아비 원 서머 나잇이었습니다. 8452님이 지수님 휴가차 거창에 왔습니다. 복숭아 나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복숭아도 꿀같이 달고요. 덥지만 거창 여행하면서 힐링하고 갈게요. 이 여름을 만끽합니다. 아직 휴가 중이신 분들은 마구마구 지금이 여름이길 바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복숭아 나무가 거창에서 거창입니까? 네, 이맘때 복숭아가 굉장히 달고 맛나잖아요. 저도 어제는 그 황도 물복을 먹었습니다. 아, 더 늦어지면 이제 복숭아 맛 없어지고 막 이제 안 나오고 이러니까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식님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잘 듣고 있어요. 더울 때는 여름이 힘들었는데 바람 부니까 또 여름이 가는 게 아쉽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그렇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쁜 미녀님, 지수님 오늘 핑크 뮬리 같다고. 어우, 리사님, 지리사님은 핑크 팬더 같다고. 3391님은 제가 원고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수님 묘안이세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요. 반갑다 친구야. 이 핑크로 감출 수 없는 노안일까요 이건?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노안은 아니고요. 아니라고 우겨보겠습니다. 단 불안합니다. 자,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생활 상식 퀴즈입니다.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루퍼트 홈스예요. 이스케이프.

워라 독장님, 음악 FM, 표준 FM 왔다 갔다 하며 듣다가 오늘은 라디오 주파수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첫 곡이 너무 좋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님, 우리 해피송님들 하셨는데, 아유 뭐 이렇게 고백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 하세요. 그냥 해피송이 너무 좋아서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딴 데 갈 수가 없었다. 고맙습니다. 뜻밖의 고백 감사하고요. 마빈 게이, 테미터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The Rupert Sums의 Escape이었습니다. 우리 해피영미님이 텀블러 잘 도착했나요? 하셨는데, 와 진짜 생일을 며칠째 맞고 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송 밴드에서 무려 자개가 이렇게 박힌, 심지어 밑에 보면 유지수의 해피송도 자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텀블러입니다.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생활상식 퀴즈라고 말씀드렸죠. 아 진짜 올 여름처럼 그야말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 야외 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생수를 꼭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인데요. 생수를 꼭 갖고 가야죠. 근데 이 생수병 뚜껑을 수도 없이 열었지만 이 뚜껑에 색깔에 숨겨진 의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봤을 생수병 뚜껑의 색깔 파란색이 먼저 떠오르시죠? 파란색 뚜껑은 자연 그대로의

생수, 일반적인 생수고요. 빨간색 뚜껑도 있습니다. 아, 본 것도 같아요. 그죠? 이것은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 등을 더한 전해질 강화 물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생수병 중에는 검은색 뚜껑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물일까요? 검은색 뚜껑? 와, 이거 저 처음 알았는데 검은색 뚜껑에 생수병이 있습니다. 아니, 생수병 뚜껑은 다 그냥 브랜드별로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 검은색 뚜껑의 생수병. 이것은 어떤 물일까요? 네 글자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pH가 높은 물입니다. pH, 그 농도가 높은 물. 과연 무엇일까요? 자, 검은색. 오늘 제 텀블러도 검은색. 이 검은색 뚜껑이 있는 생수병. 이것은 어떤 물일까?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알고 계셨나 봅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알만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알고 계신 분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자, pH 농도가 높은 물입니다. 이것은 무슨 물일까요? 검은색 뚜껑의 생수병.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폴 매카트니, 스티비 원더예요. 에보니 앤 아이보리.

이미 와 살다 살다 진짜 뚜껑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처음 들어봤나. 코파는 곰돌이님 정답 유지수 하시면서 이거는 괜찮았는데 육각수 흥보가 기가 막혀 신청하시더라고. 김범수 씨도 나왔고요. 제이님은 검정머리 나는 검은콩 삶은 물? 좀 나눠 먹읍시다, 그거 있으면. 제이호서 지호님은 제로 코크라고 보내주셨고요. 1347님은 리사이클 재활용물입니다 하셨는데. 이거 상상하니까 좀 먹기가 힘들 것 같고요. 티라미수님은 마트 가면 뚜껑 색깔 안 보고 세일하는 물만 샀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세일은 못 이기죠. 자, 오늘 문제 생수병 중에 검은색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일까요? pH 농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가 조아님이 검색해 보니까 pH가 8에서 9 정도 된다고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셨네요.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쿠폰은 뭐이 쿠폰 드리면 좋겠지만 커피 쿠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테오필로 샹트웨가 노래해요. 로다 비다.

가수 팬님 요란다 비 쿨 앤 디컵의 We No Speak Americano 였고요. 핑크 마르티니의 Donde Estas Yolanda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는데요. 5473님 CCR의 Who Stop the Rain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만 정상 시행됩니다. 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올해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안보 불안 선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 것은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책임 있는 평화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평화를 위한 외교를 안보 포기로 몰고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위험한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안보 불안 장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0: 밝혔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었으나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8월 전망과 관련해 8월 들어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됐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도 지속되고 있어 생산자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0.56%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와 중동 상황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 연체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8도, 습도는 83%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제 휴대폰이 해킹당했나 봐요. 죄다 저의 플레이리스트네요. 하셨는데. 주님빛이 둘러싸고님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2부 첫 곡은 TLC의 Waterfalls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제 함께 풀었습니다. 보라 퀴즈. 생수병 중에 검은색 뚜껑이 있는데요. 이 검은색 뚜껑은 어떤 물일까요? 어떠수의 해피송 하신 송사리님, 정답 무리수 하신 분도 계셨고 4299님은 정답 주시면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다고 알려주셨는데 캡처해 주셨거든요. 와, 정확하게 저희의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셨네요. 뚜껑 속 색깔 속 비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 초록색은 향이나 맛이 첨가된 물, 흰색은 정수 또는 정제된 물, 또 초록색은 과일 향이 가미된 물이기도 하대요. 빨간색은 전의 질이 강화된 물, 파란색 자연 그대로의 생수, 검은색은 알칼리수입니다. pH 농도가 높은 알칼리성 기능성 물, 바로 검은색 뚜껑의 생수입니다. 정답들 잘 알려주셨고요. 8560님은 정답 보내시면서 이 알칼리수로 이 물로

0: 커피를 내리면 산미가 덜해진다고 하셨고요. 저는 약간 그러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시도해보겠습니다. 찬이 유니맘님은 저희 집에서는 알칼리수 먹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 대단하신데요. 자 우리 8560 찬이 유니맘 뭉실구름 하루나맘 0017 상록수 5524 0808 강촌님께 커피 쿠폰 전하겠습니다. 물이야.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기도 하고 우리와 뗄래야 될 수 없죠. 오늘 2부 주제는 요겁니다. 참 달았던 물 한 잔. 아 진짜 그 물 한 잔은 내가 못 잊지 하는 그런 물들 있잖아요. 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힘들게 마신 물. 또 어려운 일을 가까스로 끝내고 나서 마신 물 한 잔. 긴장됐던 순간에 누가 건넸던 물 한 병. 저는 물이 없으면 방송할 때 일단 불안합니다. 물이 모자라지 않아도 물병이나 물이 옆에 있어야지 이게 마음이 놓이거든요. 우리 햇님이들에게 참 고마웠던 물, 잊지 못할 물, 달았던 물, 어떤 물이 있는지 오늘은 날 물로 봐주세요. 물에 관한 이야기 나눕니다.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 기억에 남는 소중한 물 한 잔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348님, 드디어 오늘 휴가 시작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우중 캠핑도 나름 즐길 준비가 됐고요. 떠나는 중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평창으로 만난 거 가득 실어서 기분이가 더 좋고요. 30년 넘게 늘 한결같은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과 둘이 떠나는 여행, 분명 이번에도 즐거울 거예요. 와, 30년 된 남편과 단둘이 이렇게 캠핑 갈 수 있다. 맹물도 달 것 같아요. 달겠어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나나 위너의 It's a Beautiful Life였고요.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또 JJ 스쿠프님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였습니다. 아, 마리님 이제 오셨구나. 딸기 우유 지수님 하셨고 왕서방님은 핑크 자모 지수님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잊지 못할 참 달았던 물 한 잔입니다. 해피그님은 건강검진 후에 마시는 물 한 잔. 아, 이거는 또 못 참죠. 9123님도 위 내시경 끝내고 마시는 물 맛. 아, 너무 좋죠. 요즘은 위하고 대장하고 내시경 같이 하느라고 물을 많이 마시지만요.

이 참고 참았다가 막 입에서 단내 나는데 그 후에 마시는 물 한 잔. 너무 몸이 고마워하는 물이죠. 비공개로 저는 아동 안전 지킴이 2년 차인데요. 너무 더운 날 물 없이 나가서 걷다가 어지러워 혼났습니다. 그래서 꼭 요즘은 500ml 물을 챙겨서 나와 걷다 틈틈이 마시는데요. 아, 어떤 날은 이온 음료까지 준비합니다. 알카리수? 저도 올여름에 생애 최초로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막 좀 어지럽고 왜 이렇게 두통이 있지 했는데 한여름에는 목이 안 말라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라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프레임님, 저는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소금물 마시기를 시작해봅니다. 아, 적당히. 아, 근데 뭐 어디서 보니까 소금을 싸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나 힘들 때 먹는다는 약간 유명 연예인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써누님은 2016년 대관령 힐클라임 코스 약 20km를 걷고 정상에서 마시던 물 한 모금. 아, 잊지 못합니다. 올 가을도 다시 그 쾌감을 맛보려고 체력을 다지는 중입니다. 거기서는 물도 물이지만 컵라면 아닙니까? 컵라면? 정상에서 마시는 컵라면? 대관령 정상에서. 캬. 람보 곱돌님. 물이 정말 소중했던 때는 군에 있을 때죠. 나흘간의 집중호우로 전방의 모든 시설이 마비됐을 때 당시 저는 산 꼭대기 중개소에 있었는데요. 올라오는 모든 길이 끊겨서 식수가 부족했죠. 20명의 부대원들이 남은 100리터의 물로 2주를 버텼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죠? 세상에나. 그럼 뭐,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예전에 칠레 그 광부들이었나?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뭐 군할 못이지만 이래서 전쟁은 공병전이 중요하구나 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필자들 고생 많으시고요. 대표에서 곱돌님께 훈장으로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잊지 못할 물 한 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6180님 자멜리아예요. 슈퍼스타.

아름드리님, 오늘부터 휴가 시작입니다. 강릉 나홀로 3박 4일 여행 중인데 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아셨어요. 거기서도 잘 들리고 잘 보고 계신 거죠? 반갑습니다. 아, 휴가 떠난 분들 많으시네요. 잘 다녀오시고. 6180님은 점심 먹고 걷기 중인데 날씨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신나게 걸을 수 있게 신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Summer Days, Martin Garrix, Macklemore, Patrick Stump였고요. Calvin Harris의 Summer, 또 자멜리아 Superstar였습니다. 우리 그림자님 들으시고 지수님 컵라면 마셔요? 저도 못하는데? 그까지가 컵라면 뭐 얼마 된다고. 원샷 원킬이죠. 그건 뭐 어렵다고. 레몬트리님은 저는 대장 내시경이 자꾸 혀가 꼬여서 내장 대시경이라고 하네요. 내장 내시경. 그런 거지 뭐 스튜어디스는 스튜디어스고 뭐 치킨은 키친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잊지 못할 물 한 잔입니다. 핸디맨님은 농원에서 큰 길까지 500여 미터 되는 농로를 1년에 두세 번 정도 예초기로 깎는데 어쩌다 물을 안 갖고 왔을 때 동네 어르신이 일부러 생수를 사다 주셨는데요. 그 물맛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마시는 농원의 암반수 맛이 끝내줍니다. 아, 이거는 상상만 해도 진짜 다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격이잖아요. 근데 물맛 구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햇님이들 계신가요? 취몽님은 예전에 한창 날라다니던 시절 설악산 공룡 능선에서 물이 딱 떨어져 거의 사경을 헤맬 때 지나가던 등산객에게서 얻어마신 물 한 잔. 아,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 아셨을 것 같고 진짜 물을 우습게 보면 큰일이 나죠? 숲속 우주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이틀 동안 물 포함 금식이었는데요. 수술 후 회복 중에도 금식을 3일 더 해야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사바늘로 공급되는 수액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벌컥벌컥 천 물은 일부러 입으로 소리내며 말

오셨네요. 아,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죠. 그 약간 물을 마시면서 약간 질질 흘리면서 막 다 마시는 그 물 한 잔 시원하게 몸도 막 젖어가면서. 도남매 파더님, 뭐니 뭐니 해도 운동은 땀 흘리고 마시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햇님이들도 커다란 성취감과 함께 마신 달달한 물 한 잔. 이번 주말에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0527님 퀸이에요. 보헤미안 랩소디.

봄날님, 커피가 급땡겨서 커피 사러 나왔습니다. 피사에서 오늘 하루만 빵 50% 할인이래요. 빵과 커피 들고 집으로 고고 하는데요. 아, 기분이 좋습니다. 오, 이런 고급 정보를 다음번 커피는 해피송이 쏩니다. 6947님은 제가 머무는 마르스, 이 경기도 화성에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할로윈의 A Tale That Wasn't Right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경숙님 아이언메이든의 Run to the Hill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대원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새 기금이 조성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잠재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세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고 대신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감들과 교육단체 등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개편안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오늘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대통령실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 예산을 30조 원이나 늘린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결산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사업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라 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과 2026년 사업을 2025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는 등 국회 승인 없이 편법 추진된 국가재정법 문란 사업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청년 최고위원 지명 등을 놓고 벌어졌던 계파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으나 지도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입니다. 김 대표가 향후 청년 최고위원이 별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 당규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청계가 인준에 불참했습니다. 김 대표와 친청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온도차를 보였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체 당협 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최고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당원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며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8월 21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H.O.T의 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초코라떼님이 영등포 사시는 송편님들 아침에 재난문자 알림음 듣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암모니아 가스 누출됐다길래 놀랐는데 별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저도 아침에 이 문자 알람에 되게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또 영등포 사시는 송편님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최은지님은 송디의 가을옷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아, 가을옷. 제가 또 공대생이지 않습니까? 공대생은 어떤 옷이 많다? 체크무늬 옷이 많다. 그래서 체크무늬 옷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금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시간 되시는 송편님들은 접속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입력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을 해주셔야 조금 더 재밌게 퀴즈를 풀 수 있는 코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A면에서 퀴즈 찬스리 만나볼 거고요. 세 번의 힌트 찬스를 통해 정답을 맞춰가는 노래 추리 시간입니다. 송편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샤크라 한 그 전곡은 태사자 회심가였습니다. 구름시시님, 봉규주환님, 마운틴선아님, 마리님, 임원식님, 괜찮아요님, 비오든 막든님, 백송실장님, 그리고 너튜브에서 함께해 주시는 소연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너 이어가보죠. 퀴즈 찬스리!

눈으로 마치고 귀로도 마치고 오감만족 버라이어티. 단 기회는 세 번뿐. 퀴즈 찬스리. 퀴즈 찬스리. 이 시간을 위해서 저와 우리 제작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주일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과연 우리 송편님들이 잘 맞히실까? 아, 이거 너무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실까? 반대로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여러 경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문제가 채택이 되는데요.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단 세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 찬스마다 저희가 힌트를 드리는데요.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하는 이미지 힌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간이 되시는 송편님들은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찬스리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힌트는 모두 오늘의 정답곡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준비된 세 가지 힌트를 보고 들은 뒤에 가수와 노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찬스리 첫 번째 찬스! 시각 힌트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사진이 하나 올라올 건데요. 3초 뒤에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첫 번째 힌트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송편님들은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3, 2, 1 보여주시죠. 지금 헤드폰 이미지가 하나 떠올라 있죠. 헤드폰. 헤드폰 하면 생각나는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지금 바로 감을 잡았다 하면은 노래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직 감을 잡지 못한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두 번째 찬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각 힌트입니다. 오늘 정답곡의 힌트가 돼줄 노래 한 소절을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요. 항상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답곡을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를 연상시킬 어떤 다른 곡, 힌트곡을 들려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들어갑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자, 시각 힌트로는 헤드폰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청각 힌트,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구절이 나갔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인생. 이게 어떤 노래를 가리키고 있을지, 왜 알 수 없는 인생이 힌트일지.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송편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키워드 찬스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스! 키워드 힌트 들어갑니다. 마지막 키워드 힌트는 환불원정대입니다. 환불원정대. 이 다섯 글자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 다섯 글자에 정답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 일단 세 번의 힌트는 모두 끝이 나갔습니다. 시각 힌트, 헤드폰, 청각 힌트,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힌트는 환불원정대. 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다면 노래 제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래 제목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노래 제목과 가수를 모두 보내주셔야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스페이스A의 성숙 최정환의 편지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찬스리 첫 번째 힌트는 헤드폰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힌트, 키워드 힌트, 환불 원정대였습니다. 자, 퀴즈 찬스리 오늘의 정답곡 먼저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헤드폰 이미지는 이제 몰라 무대 당시에 색깔이 담긴 헤드폰, 저 컨셉이었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는 저 컨셉이었고요. 이문세의 노래는 노래 가사를 보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이런 힌트고요. 환불원정대는 이제 또 놀면 뭐하니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그룹으로 좀 결성이 됐었죠. 그때 이제 엄정화 씨가 멤버였는데 당시에는 만옥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오답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7266번님, 뉴진스의 하이보이어. 아, 이게 왜 나왔나 싶었는데 그 한참 너튜브에 이런 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헤드셋 쓰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물어봐요. 지금 노래 뭐 듣고 계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냅다 하이보이 춤을 추는 막 그런 그게 있었어요. 이건 흘러춤인데. 네. 크크님, 델리 스파이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동그래비님, 백지영 태견의 내 귀의 캔디. 아, 아쉽습니다. 세 분 모두 오답이었고요.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님, 엄정화 몰라. 그때 패션으로 헤드셋 진짜 센세이션 했는데 예쁘고요.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와, 장난 아니죠, 진짜. 그 왜 항상 저 시절에만 저런 감성이 나왔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지금도 저런 감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또 뭔가 저 때만 있었던 고유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651번님은 초 6대 수학여행 가서 물 들어간 헤드폰 쓰고 장기 자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르겠다는 표정과 양손을 높이 치켜들며 열심히 춤춰서 1등을 했었는데

인데요. 그래서 경품으로 필통과 샤프 세트 받았었고요. 졸업 앨범 뒤에는 사진이 실렸었죠. 아, 이거 혹시 6651번님 사진 있으면 저희도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졸업 앨범 뒤에 들어갈 정도면은 정말 진짜 열심히 쳤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궁금합니다. 정답 잘 맞춰주신 두 분님, 6651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 커피 쿠폰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 또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환불원정대 Don't Touch Me.

프로젝트 그룹의 두 곡이었습니다. 골든걸스 원 라스트 타임 이전 곡 환불 원정대의 돈 터치미였습니다. 참 이 뮤지션들을 한자리에 모아놨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죠. 방송의 힘이 대단하죠. 저희가 아까 찬스리 퀴즈에서 정답이 엄정화의 몰라였고요. 또 이제 아까 보내주신 답변들 그리고 재밌는 사연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닝글로리님, 정답 엄정화 몰라. 헤드폰 하면 엄정화가 먼저 떠오르는데 맞죠? 몽글몽글님도 사진을 보기도 전에 헤드폰이 나왔다는 말만 듣고 엄정화 몰라를 바로 생각한 저. 나이 들켜버렸죠? 아 근데 헤드폰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일상적인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헤드폰 딱 얘기하자마자 다들 몰라를 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압도적인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3331번님 남편과 함께 쌍둥이 육아 중입니다. 오늘로써 95일차인데요 이지유, 이소유, 사랑해 정답은 엄정화 몰라 하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유야, 소유야 엄마가 사랑해. 지유, 소유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란성 같은데 이란성 맞나요? 우리 3331번님 남편과 함께 육아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331번님께는 저희가 음료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5186번님은 저 지난주에 엄정화님 실물로 보고 왔어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또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찍게 된 거죠? 그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이제 한 분씩 다 찍어주신 건가요? 팬서비스도 진짜 좋네요. 이 엄정화 가수도 나이가 있으시지만 그 과거의 어떤 폭발력을 지금도 참 갖고 있는 가수죠. 그래서 정말 그 콘서트 가면 그런 열기나 이런 게 확 느껴질 수 있는 가수일 것 같아요. 나이. 네, 저 그렇죠. 네. 제가 그 엄정화 가수님의 나이를 얘기를 했다가 작가님께서 약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빨리. 이럴 때는 빨리 노래로 넘어가야 돼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리쌍 발레리노.

리쌍 피처링 아일리의 발레리노였습니다. 아, 그럼요. 여러분, 송편님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3391번님, 송디,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보이는 라디오 보면 DJ들이 멘트할 때만 헤드폰을 끼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그 노래는 헤드폰을 안 껴도 들립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 들어가는 제 목소리는 이 헤드셋을 껴야만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벗고 있을 때는 아예 안 들리고 이렇게 껴야만 들리는데, 왜 목에 거냐면 가끔 실수로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노래가 끝나고 멘트를 쳐야 되는데 헤드셋을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DJ분들이 목에 걸고 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뭐 멋부리거나 그런 쪽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프리스타일의 Y.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 2.5% 급등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서울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중저가 주택 실수요 거래가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 80%를 웃돌았으며 전세값도 4개월 연속 1%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 50대 형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의 주거지에서는 A씨의 남동생인 40대 B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B씨의 몸에는 자상 등 타살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사람이 해당 세대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오늘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성묘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고 당초 목표액 10억 원을 넘어 총 10억 1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이 캠페인은 연말에 집중된 기부 문화를 연중으로 확산하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지난 5년간 모두 34억여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예방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도청에서 추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원칙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G타워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거 공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월세 계약 절차와 필수 확인 서류, 전세보증보험 활용법 등 외국인들이 알아야 할 주거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임미선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외국인들이 주거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사랑

0: 우민 참여단을 통한 일상적 소통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4기 165명과 제3기 연임 109명 등 모두 274명이 2년간 주요 도정사업 만족도 조사와 정책의견 제시, 공모전 심사 등에 참여합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회의에 직접 참여해 도민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직접 소통 방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텐션 잡고 행운 잡고 돌려 돌려 번호판. 자,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번 주 월요일 송디와의 텔레파시 시간이 있었는데요. 월요일 방송 들었던 송편님들은 아실 건데 그날 저와 통한 송편님들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단 한 분도 없으신 거에 다시 당황을 해가지고 말을 좀 절었는데요. 당첨자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니니까 이 번호판과 함께 좀 통하는 송편님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 송디가 아니고요. 이 번호판과 잘 통해야 되는 날입니다. 번호판이 멈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요. 송편님들이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고요. 1, 2, 3과 같은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 반드시 앞에 0을 붙이셔야 됩니다. 0, 1, 0, 5 이런 식으로 앞에 0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숫자는 1인 1숫자 중복해서 여러 개 보내시면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집계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집계 시간은 3시 8분부터 14분까지로 하겠습니다. 3시 8분부터 14분까지입니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 앤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괜히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79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많은 숫자 보내주세요.

르세라핌 안티프레질 리센느 러버텍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 지금 돌려 번호판 하고 있었고요. 이제 행운의 주인공을 한번 뽑아봐야겠는데요. 오늘 또 유독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번호판 오늘은 1의 자리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1의 자리 오늘 좀 세게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평소보다 힘을 조금 더 줘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1의 자리 번호 돌립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역동적이죠. 자, 번호 나올 1의 자리 숫자는요, 1의 자리 숫자 5번입니다. 5번. 자, 그렇다면 마지막 10의 자리 숫자는 뭐가 나올지 10의 자리 숫자도 돌립니다. 자, 끝자리 5 보내주신 분들은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이 송디는 79번을 했는데 바로 1의 자리부터 틀렸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 55번. 5땡이 나왔습니다. 자, 같은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의 당첨자 숫자는 55고요 당첨자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이번 신곡 듣고 왔고요. 방금 보셨죠? 이렇게 헤드셋이 목에 걸려 있어야 바로 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번호가 55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월요일에 텔레파시도 55를 선택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월요일 금요일 55로 시작해서 55로 끝나는 송인천의 어떤가요입니다. 야, 로또를 또 하나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당첨자 집계 시간 안에 숫자 55 보내주신 당첨자분 총 3분 계셨습니다. 여러 개 중복해서 보내신 분들은 제외했고요. 그 가운데 먼저 치콜 세트 받으실 당첨자분은요? 1785번님 축하드립니다! 1785번님이 제일 먼저 55 두 자리 숫자를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간식 세트 받을 두 분도 소개드립니다. 들국화님, 여우비님 두 분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과 금요일 모두 55로 얘기가 결론이 났고요. 이전 방금 들은 곡이 저희가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였는데 노래 좀 듣다 보면은 익숙한 그 멜로디가 들리죠. 최강권철님이 엄정화의 몰라여서 그런가 키키 노래 듣는데 엄정화님 디스코 생각이 나네요. 그 약간 그 처음 시작부터 들려요. D-I-S-C-O 미친 듯이 춤추고. 근데 이게 저만 느낀 건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똑같이 느끼셨더라고요. 자, 오늘 55 맞추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아직 퀴즈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퀴즈 7406번님께서 어떤가요? 송디가 방송할 때는 처음 듣는데요. 친구가 들었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퀴즈도 풀어보라고 하는데 기대하면서 들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마지막 퀴즈 남아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헷갈렸지만 기어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따로 노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자, 이 코너가 끝나고 나면 항상 송편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송디, 혹시 현타 오셨나요? 송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사실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진짜 괜찮은데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옆에 PD님은 머리가 벌써부터 지끈거린다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계십니다. 자, 무반주로 부르는 제 노래가 PD님, 작가님 그리고 송편님들에게 당황스러울 순 있으나 오늘 노래 감상 퀴즈가 아닙니다. 퀴즈를 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제가 노래 한 소절을 부를 건데요. 절대 평범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 멜로디 이 두 개가 따로 놀 겁니다. 이때 우리 송편님들은 가사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노랫말을 부르는지 잘 듣고 그 가사가 나오는 노래 제목, 가수 이 두 가지를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보기 전에 오늘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난이도 조절을 좀 해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겨우겨우 맞출 수 있을까 말까다. 제가 호언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크 에코 테스트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에코, 에코, 코코코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아, 나올 수 있을까 살짝 걱정입니다. 네,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더 부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정답 맞춰주신 분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제가 부른 가사가 어떤 곡인지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일기예보 인형의 꿈.

일기예보 인형의 꿈 김현성 소원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오늘은 한 500분 정도밖에 못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2만 명 정도 맞췄는데 오늘 딱 500명밖에 못 맞췄다. 그 500분이 맞추신 오늘 노래믹스 송디가 부릅니다의 정답은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뭐 그쵸. 네, 거저 때리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사실 송태현님들이 너무 잘 맞춰가지고 그래 오늘은 아예 이렇게 밑밥을 좀 깔자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봤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69번님 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 난이도 좀 더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너무해요. 5657번님 학원차 기사입니다. 대기 중에 보내요. 학생들이 학원생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거를 학원생들이 맞췄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그 학원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모든 영재 수재 천재들이 모여있는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1869번님, 5657번님 포함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보셨죠? 이게 오늘 문제가 어려워서 이 축하 팡파레도 더 큰 걸로 준비했어요,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넥스트, 해에게서 소년에게.

넥스트 핵에서 소년에게 선물 딱 3인 곡 두 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시는 박선현님, 무적트윈스님, 이음님, 이현철님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믹스 퀴즈로 이제 아모르 파티 이 가사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멜로디에 맞춰서 불렀었는데요. 7564번님, 김연자 아모르 파티 하면서 송디 타령인가요? 선한 영향력님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리고 1707번님은 우리 동료들 갑자기 엉덩이 흔들며 난립니다. 아모르 파티를 제가 신나게 부른 건 아니었는데 왜 엉덩이를 흔드셨는지. 뭐 신났으면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5935번님께서 5935번님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정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멜로디가 정답이 아니라 가사가 정답이다. 근데 뭐 오늘 어려워서 다들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아,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보보 늦은 후회.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찾아라이브 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우리 송편님들께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세 날은 스페셜 DJ 세 분께서 함께 하실 건데요. 월요일은 잡지사 편집장이신 이강민 DJ, 화요일은 이지 연구소에서 활약 중이신 이지민 연구소장, 그리고 수요일은 송디, 훈디, 송정훈 DJ 이렇게 세 분께서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주말 송편님들과는 함께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정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은 어젯밤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한 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오늘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며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문제라며 법원 행정처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더 머뭇거릴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 2심과 윤 전 대통령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 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서해해상에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했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 습도는 77%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0: CBS 올바른

0: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준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뭐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평소와 똑같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오늘만큼은 굳이 확인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기로 하죠. 혹시 알아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카펜터스입니다. Top of the World.

0: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여러분의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 딱 생긴 적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둘라미님께서 그래요 제 신청곡이 나오나 믿어볼래요 라고 지금 약간 벼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청곡은 다 보내주세요. 모두 다 틀어드릴 순 없지만 또 혹시 몰라요? 소작가님 눈에 띄면 신청곡이 막 나갈지. 릴리님께서 하이하디 대구 쪽은 10분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라이키팝 들으면서 힐링하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그니까요 오늘 전국 곳곳에 또 비가 이렇게 와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비가 오지 않아도 소나기 내리는 곳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하늘도 꾸리꾸리하니 아침부터 약간 뭔가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라이키팝 시작하고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하니까 좀 힘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라이키팝 들으면서 릴리님 힐링하시고 저도 같이 힐링하고 있어요. 우리 좋은 노래 들으면서 한 시간 신나게 함께해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자넷 잭슨은 네스티였고요. 8280님 청해주신 곡 카일리 미노그의 I Should Be So Lucky였습니다. 아, 비가 와가지고 흐릿흐릿해요. 지금 제가 있는 곳 하늘도 흐릿흐릿한데 뭔가 노래가 신나니까 기분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업 되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하늘이 너무 이렇게 그 속된 말로 구리다고 하잖아요. 구리구리 해가지고 진짜 힘도 없고 막 그랬는데 노래 듣다 보니까 또 에너지가 생기네요.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 아닐까? 우리 오프닝에서 근자감 얘기했었는데요. 최강 권철님께서 저는 야구 직관 갈 때 근자감 생겨요. 승효가 될 거라는 착각의 근자감. 에이, 아니 왜 제가 이러고 있냐면 올해 직관 간 경기 중에 이기는 경기가 근데 세 번뿐이었던 게 함정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세 번도 가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근자감 다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응원하는 경기 이런 거 볼 때 왠지 내가 봐서 이길 것 같아. 혹은 반대로 내가 봐서 질 것 같아 하면 이제 당장 채널 돌리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고 그냥 그날그날의 느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면 이기는 경기가 있고 또 제가 봐서 지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사람의 미묘,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봐서 이기고 내가 뭐라고. 그냥 우리의 그 간절함이 좀 투영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야구를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보면은 지겠다 싶으면 안 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진짜 근거 없는 그런 판단이죠. 빈센트 반 바은님, 내일 고척 야구장으로 야구 보러 갑니다. 더울 때는 고척이 최고쥬 하셨는데, 좋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돔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 시원하고 비도 안 맞고. 저는 야구장 갈

네, 그꼭 치킨을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클리닝 타임 때 우걱우걱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데, 과자랑 음료수랑 치킨이랑 꼭 사가세요. 아, 006 하나님, 하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 방학과 함께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없는 여름을 보냈어요. 엄마도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아이도 개학하고 며칠 휴가 내고, 오늘은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면서 푹 쉬고 있습니다. 하디 목소리와 함께 남은 시간 좀더 알차게 보내야겠어요. 하셨어요. 진짜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너무너무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마침내 끝에는 좋은 소식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006 하나님의 이 여유로운 시간을 또 함께할게요. CBS 뮤직 차트 29위입니다. Westlife의 You Raise Me Up. 그리고 4483님 청해 주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라케산노님께서 캬 리프 좋다 하셨고요. 마리님이 이 노래 도입부 듣는 순간 졸음이 싹 사라지네요. 최고의 선곡이라고 하신 곡 익스트림의 It's a Monster였어요. 라이더님이 사람이 이렇게 기타를 칠 수가 있는 건가요? 손가락이 몇 개임 하셨는데 들어도 들어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타를 치지?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전 세계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직까지도 이 노래가 회자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칠까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 함께 하신 곡은 연주곡이었어요. 조 세트리아니의 The Crush of Lov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이 좀 깨시죠? 갑자기 지금 채팅창이 활발해진 느낌인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코파는 곰돌이님께서 어릴 때 5,000원으로 프로야구단 어린이 회원 가입하면 1년이 자신감으로 뿜뿜했습니다. 점퍼 입고 응원팀과 하나 된 소속감이 있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른들도 저도 그래요. 그 유니폼 사면 괜히 막 내가 선수 된 것 같고 내가 나와 팀은 하나가 된 것 같고 팀의 패배가 곧 나의 패배 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이렇게 되는데 어린아이면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맞아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막 뭘 응원했던 기억이 없고 어렸을 때는 없고요. 이제 커가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크면서 뭐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응원하는 팀들이 막 생겼는데 그 응원의 재미를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나와 팀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비의 끝판왕이죠, 사실. 도리도리님께서 하디 저 내일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당첨되시면은 라이키팝이랑 반띵 하시죠? 너무 좀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말씀드린 근자감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등 당첨되시면은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라이키팝에 꼭 알려주세요. 나눠달라고 안 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축하하면 좋잖아요. 뭐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있는 거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머, 이 근자감으로 또 효과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보헤미아님께서 이번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일 공부하고요. 근자감으로 시험 보러 갔는데 오늘 발표 났거든요. 1급 합격했어요. 라고. 우와! 이거 완전 근자감의 그 순기능 아닌가요? 와, 너무 좋으셨겠다. 근데 원래 좀 이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좀 잘 아신 거 아니에요? 3일 공부하고 어떻게 1급을 이렇게 바로 붙으셨을까? 와,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0: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1: 와, 근자감을 또 잘 이용을 하셨네요. 근자감. 오늘 근자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재밌네요. 근자감. 아니, 저는 반대로 근자감이 좀,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좀 있어요.

하는 그런 성격이라 이런 태도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자감. 너무 또 근거 없으면 안 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오늘 비가 곳곳에 와가지고요. 우리 얼른 이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함께 들어보죠. 인기 차트 73입니다. KC Musgraves의 Rainbow 그리고 PTN이에요. Just Another.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 였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다이애나 로스의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또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덥다고 하니까 더위도 조심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들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비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 호우경보가, 대구와 전북 고창, 전남 영광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들로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 이렇게 비나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해 5도에 최대 100mm, 경기 서해안에 최대 60,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50mm 안팎이 되겠고요. 소나기의 경우도 오늘과 내일 각각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으로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이남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서부와 부산 서부에 폭염경보가 더 강화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9: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0: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0: 속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경제연구실.
8: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가뭄과 폭우를 오가는 기후위기,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끌어다 쓰는 AI 산업까지. 물 문제는 지금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물, 하수의 그 답을 찾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 수처리 기업 부강테크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1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1: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2: 쇼리 신랑!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0: 수처리 전문기업 부강테크의 최문진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국내 대표 수처리 기업이다 이렇게 네. 소개를 했는데요. 네.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0: 저희 회사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물만 깨끗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었는데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뭐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거기서 자원을 또 회수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하수처리장인데요. 이제 하수처리장에 이제 처리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과 에너지, 자원순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1: 네.
0: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1: 그 에너지
0: 회사입니다.
1: 같으면은 뭐 슬러지 이런
0: 네.
1: 데서 추출하나요?
0: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제 바이오가스 같은
1: 네.
0: 것들 말씀드립니다.
1: 그렇죠. 물은 그러면 폐수라고 할 경우에 생활 오수도 있고 또 산업 폐수도 있잖아요. 다 합니까?
0: 그쵸. 다할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처리장이 조금 다를 뿐인 거죠.
1: 처리장이 다르고 실제 이 부강테크에서 이런 쪽의 기술을 다
0: 네,
1: 갖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수 처리장 사업을 또 오랫동안 했고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폐수 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이 부강은 부강하다 할때그 부강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언제부터 이 부강테크와 함께 하신 건가요?
0: 저희 회사가 1998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같이 이제 창업 멤버로
1: 아,
0: 들어와서 지금 28년 정도 같이
1: 그러면
0: 사업을
1: 학교
0: 하고 있습니다.
1: 졸업하시고 평생
0: 네.
1: 지금 하나 한 기업에만 계신 거예요?
0: 아,
1: 그런
0: 네,
1: 건
0: 뭐
1: 아니에요?
0: 아쉽게도 좀 그런
1: 아쉬운 겁니까?
0: 네, 아쉽게 좀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집에서 보면 우리가 뭐 세수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많은 물이 이제 이 배관을 통해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물 사실은 이게 역류할 때는 문제가 되지. 흘러가면 다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한 군데로 모여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다 모이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1: 엄마 이런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뭐 이렇게
0: 이렇게 양치를 하면서 이거 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1: 아,
0: 얘기를 해서 그게
1: 그래요.
0: 엄마가 하는 회사가 하는 거다. 그래서
1: 네.
0: 이게 양치한 물, 세수한 물, 뭐 화장실에서 이제 뭐본 물,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하수 관로를 이용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서는 이제 커다란 뭐 이물질이라든지 고형물들 같은 거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다 깨끗하게 먹고 제거하고 분해한 다음에 깨끗해진 물은 최종적으로는 소독까지 한 다음에 이제 강이나 하천으로 이제 방류되게 되는 겁니다.
1: 이런 그 종말 처리장이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게 어디에
0: 그렇죠.
1: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한강으로 그 정화된 물이 방류되기 전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마땅하겠죠.
0: 맞습니다.
1: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습니까?
0: 예전에는 사실은 하수처리장들이 도시 외곽에 이제 도시에서 나오는 것들을 관로로 다 모아서 도시
1: 모아서.
0: 외곽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도시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1: 네.
0: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아,
0: 이게
1: 외곽이 도시 안으로
0: 도시
1: 들어왔군요.
0: 한복판에 있는 지금에서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에 있는 4개 대형 하수처리장들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럼 거기에 모여서 이제 처리한 물이 한강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0: 맞습니다.
1: 상황이군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아, 이거는 뭐 옛날 같은 환경부, 지금은 기후부, 정부가 하는 일이지. 민간 기업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 위탁 사업 하나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0: 맞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자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이 시설들을 다뭐 기술을 뭐 만들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다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가장 저에너지로 가장 고효율로 정말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뭘까인지를 기술 개발을 하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자원으로 재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 건지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민과 관이 같이 해서 시설들을 만드는 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사실은 뭐 기술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0: 민간에서
1: 민간이 훨씬 잘하죠. 정부가
0: 네.

0: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1: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해야 되는
2: 그러면
1: 거죠.
2: 그럼 입찰을 하나요?
1: 네, 그렇죠.
0: 부강테크와 같은 수철이
1: 네.
0: 특히 아까 다양한 영역에서 또 공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있으신 기업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1: 예,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주 신생 기업들도 있고요. 네. 저희처럼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된 기업들도 있고 한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0: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이게 잠재력이 큰 그러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이 충분히 커지지는 않고 있다.
1: 네네네네.
0: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0: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 글쎄요. 글쎄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뒷전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네. 보니까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사람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고 또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은 물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관심을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최근에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졌죠.
1: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같이 이제 사업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 수처리를 하시니까 좀 거시적인 거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물, 뭐 폭우, 지금도 당장에 우리 남쪽 거제도에서 엄청난 물폭탄이 지금 내려서 피해도 굉장히 큰데요.
1: 네네네네.
0: 서울만 보더라도 2022년도에 강남역 침수, 자동차 위에 서가지고 구조를 요청하는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장면인데 남았었고
1: 맞습니다.
0: 또 그 다음에는 충북 오송에서 그 왜 물 범람해가지고 지하 차도로 들어가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기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1: 네.
0: 매년 반복되는 물 피해 이걸 보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어떤 좀 기술적으로나 정책에 있어서나 기업의 역할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1: 네. 그 이제 물 문제가 단순히 뭐 비가 안 온다, 뭐 비가 많이 온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후위기가 결국은 사람들이 쓰는 물은 항상 일정한데 그 물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이 계속 이제 그 공급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맞춰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러려 그러면 물이 충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저장하고 관리해서 네. 이제 그 물을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물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것들을 기존에 사용한 물을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0: 맞아요.
1: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이제 막 물이 넘칠 때는 또 하수 처리장의 기능 자체가 도시의 어떤 물을 또 배제하는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전반적인 물 관리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0: 그래요.
1: 있습니다.
0: 이 폭우 때 이제 별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강수량이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이게
1: 네, 그렇죠.
0: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특징인데요.
1: 네.
0: 이거는 어떻게 이거 저장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가끔 뉴스 보면은 처리장에서 수용이 안 돼서 역류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1: 네네네네.
0: 또 어떻게 이거 적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생길 텐데요. 물폭탄.
1: 네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 앞으로 비가 강우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그런 물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0: 네.
1: 빨리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0: 빠르게 강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1: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하수로 들어온 것들을 처리 안 하고 내보내면 오염원들이 다 강으로 나갈 수밖에
0: 그렇죠.
1: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요즘 기술들은 굉장히 작은 부지 안에서도 그런 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뭐 고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강우 시에 특히 초기에 뭐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빠르게 소독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하수 처리장들마다 별도로 기존 하수 처리 용량의 두세 배 되는 용량의 처리 시설 그렇다면 굉장히 부지가 클 것 같지만
0: 그렇죠
1: 굉장히 작은
0: 그렇지 않아요?
1: 부지 예
0: 그래요?
1: 굉장히 작은 부지에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0: 물이 그냥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빨리 빨리 여과를 처리해가지고 예. 내보내요.
1: 예, 빨리 여과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0: 이미 갖춰 있어요 기술이.
1: 예, 예,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들도 하고 있는 미국,
0: 그래요?
1: 네,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0: 기술
1: 있는데.
0: 기술 수출하세요?
1: 예, 미국에 별도의 이제 자회사를 두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이슈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앞단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거기에 빠르게 처리하는 처리할 수 있는 여과 기술을 통해서 기존보다 더 오히려 부지는 줄이지만 물은 두세 배, 다섯 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전환하는
0: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군요.
1: 네. 그런 사업들을
0: 그래요.
1: 하고 있습니다. 네.
0: 반대로 가뭄일 때, 물이 네.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가뭄일 때는 사실은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물은 사실은 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네. 이런 용수를 쓰잖아요. 근데 가뭄이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0: 네.
1: 말라서
0: 그렇죠.
1: 뭐 저수율이 뭐 그렇죠. 20%니 30%니 이렇게
0: 그럼요.
1: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사실은 가뭄이 들든 뭐 비가 안 오든 항상 흐르는 물은 하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0: 해야 되니까.
1: 예. 생활을
0: 마지막까지
1: 하면
0: 공급하는 건 생활용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뭐 아무리 뭐 몇 날 며칠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은 거기 계획된 용량이 늘 처리가 돼서 그 물이 하천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자원을 그냥 하천으로 내보낼 게 아니라 용도를 다르게 해서 그런 하수용수를 재용수로 쓸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라든지 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0: 네.
1: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0: 네.
1: 정말 깨끗한 물, 먹어야 되는 물은 그 물로 오롯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세차하고 할 때 정말 먹는 물까지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약간 구분해서 하수 재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도시 안에 어떤 새로운 수자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수 처리 하루에 하수 처리되는 양이 한 2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할 수 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1: 네.
0: 그렇게 처리된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1: 네.
0: 것. 이게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팹하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1: 네, 네, 네,
0: 이 두
1: 네,
0: 가지가
1: 네.
0: 또 냉각수와 초순수
1: 네.
0: 이런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입지시킬 거냐. 입지하는 곳마다 다 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게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대표님 보기에 이런 식으로 처리된 물, 그것이 생활용수를 처리한 물이든 아니면 산업폐수를 처리한 물이든
1: 네.
0: 이 물이 다시 냉각수와 같은 형태로 또는 심지어는 초순수와 같은 형태로 다시 펩이나 AI 데이터센터에 다시 투입되는 이 가능성,
1: 네.
0: 이걸 실현하고 이런 기술적인 조건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하고 있습니까?
1: 저는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니다,
1: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0: 예.
1: 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하수
0: 맞아요.
1: 처리수를 그냥 먹는 물로 사용합니다.
0: 예.
1: 고도 처리를 다 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0: 저 싱가포르 시민들이 알고 마셔요?
1: 그럼요. 뉴워터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생수병에 담깁니까? 아니면은
1: 네. 네, 탭워터로도 사용하고요.
0: 이야.
1: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0: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1: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이 귀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는데
0: 네.
1: 하수 처리장 사용한 물을 지하수로 충전을 합니다.
0: 아, 지하수를 넣어요?
1: 네. 그리고
0: 안으로.
1: 그 지하수를 다시 꺼내서 이제 정수를 처리해서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수 처리를 처리수를 뭔가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초순수 관련해서도
0: 네.
1: 초순수는 사실 먹는 부분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0: 그럼요.
1: 초순수를 하수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가 됐고 그걸 이제 사업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 네.
1: 어디다 사용할 건지 그 용처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질들이 다 달라지고요. 결국은 경제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용처에 따라 가장 경제적으로 재용수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거. 이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구강테크는 현재
1: 네.
0: 뭐 그런 쪽의 기술을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처리된 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 센터나 또는 반도체 팹이나 이런 쪽에 실제로 물 공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까?
1: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이제 하수처리장 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재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이제

0: 서로 협약을 해서
1: 현재
0: 진행하고
1: 이제 계획
0: 있잖아요.
1: 단계죠,
0: 그래서
1: 아직. 네.
0: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고요.
1: 기존의 평택이나 네. 화성 뭐 이런 데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펩이 있거든요.
0: 네, 자체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1: 아,
0: 네,
1: 네, 아직은 네. 외부에 이런 네. 수처리 업체들이 들어가 있지는
0: 네,
1: 않군요.
0: 네, 네, 네. 네. 근데 네. 국내에서 우리나라도 하수 처리장 재용을 법제화해서 재용을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재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1: 맞아요.
0: 한 15% 정도 되고 네. 있고 그걸 30% 정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30%로 늘린다고 하면 연간 한 13억 돈 정도의 용수가 생기는
1: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 거네요.
0: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하수처리장 재용 사업에는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재용 사업들은 많이 또 진행을
1: 이건
0: 했었습니다.
1: 이건 뭐 비단 부강테크만이 아니고
0: 네네네.
1: 우리나라의 이런 수처리 관련하고 중소기업 많다고 했는데 굉장히 시장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거고
0: 네.
1: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물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0: 네.
1: 뭐 모든 사람들에게 윈윈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특히 부강테크가 제시한 해법 하나가 코어플로 캠퍼스. 이게 영어인데 플로우는 흐르다인데
0: 네,
1: 코어가 같이 흐르는 캠퍼스다. 이
0: 네.
1: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약간 네. 어려워요.
0: 네.
1: 영어가. 네.
0: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1: 네.
0: 그
1: 네.
0: 코어플로우라는 게 이제 함께 흐른다는 뜻인데요. 하수처리장 생각하시면 그냥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1: 그렇죠.
0: 흐른다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저희는 코어플로우라는 게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에너지도 흐르고
1: 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0: 네.
1: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셨구나.
0: 네.
1: 플로우라는 게 에너지도 흐른다.
0: 네.
1: 그
0: 에너지도
1: 안에.
0: 흐르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가치가 들어가게 된다면 데이터도 흐르고
1: 아.
0: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산업용 시설로 같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코어플로우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그런 처리장이 하수 처리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어플로우 캠퍼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모델을 만들었군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직 실현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0: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순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실현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남은 퍼즐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1: 연결되는
0: 같이
1: 거.
0: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수 처리수나 아니면 하수 처리수뿐만 아니라 이게 하수 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에 있는 물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물이 그냥 중간 처리수도 거기서 순환수로 해서 냉각용수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냉각용수라는 게 데이터센터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냉각장치에서
1: 그럼요.
0: 예, 열을 냉각하는 열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먼 거리가 들어가면 깨끗한 처리한 물을 보내야 되겠지만 하수 처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하수의 중간 처리수가 거기서 순환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하수 처리장의 용량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센터 있는 열을 하수로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열의 이동인 거죠.
1: 네.
0: 그리고 그 열을 또 회수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그 냉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사업화하는 부분 요거에 대한 마지막 숙제를
1: 네.
0: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궁금한 게요. 사실은 데이터 센터 저도 요새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 이제 물과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0: 네.
1: 관심이 많은데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겠죠.
0: 네.
1: 그런데 그거를 이 냉각수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폐쇄형 순환 같은 경우를 하면은 근데 그 물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재이용하는 그 물을 쓴다면 훨씬 더 용수에 대한 부하가 적어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를 고민해서
0: 네.
1: 우리는 이런 하수 처리장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만큼 용수 공급에 대한 부담도 줄고 어떻게 보면 원가를 낮출
0: 네.
1: 수 있는 계기도 된다.
0: 네.
1: 이런 고민들을 하는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0: 저희가 사실은 환경업체인데요. 요즘에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접근성이
1: 맞아.
0: 이제
1: 맞아요.
0: 하수는 하수사업이고
1: 그렇죠.
0: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럼 어떻게 데이터센터가 하수처리장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수처리장이 데이터센터 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0: 하수처리장이 가기에는 관망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랑
1: 그렇죠. 같이 이미 다 있으니까.
0: 네. 그게. 그리고 사실은 하수처리장 입지가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외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도시의 가운데.

0: 문제든 하여튼 도시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입지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1: 혹시 그런 어떤 사업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모색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부강테크가 생각하고 있는 코플로 캠퍼스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0: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사실 하수처리장을 짓는 건 이제 각 지자체에서 맞아요.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자체들에 대해 이거를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기술적인 알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또 데이터 센터가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1: 좀 반응이 있습니까?
0: 1호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1: 없어요.
0: 네. 예. 그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관심 있는
1: 그래요.
0: 지역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수처리장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90년대 하수처리장들을 대부분 많이 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이제 30년, 40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가 높아지는데 그걸 다시 리트로핏하거나 현대화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역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1: 이른바
0: 거고.
1: 이른바 재투자죠.
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하수 처리 원가가 이 처리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수 처리비를 가지고 이걸 뭐 민간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요.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된다 그러면 서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쉐어하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현대화도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좋고 결국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1: 그래요.
0: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 이 방송 듣는 뭐 정부 당 관계자나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을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물을 재이용한 물을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0: 네. 네.
1: 이게 결국은 원가 절감도 되고
0: 네.
1: 또 국가적으로도 또 기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로우니까
0: 네.
1: 하수 처리장과 연계한 네. 그런 입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0: 네, 네, 네.
1: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
0: 네.
1: 결국 올해 30년 가까이 수처리의 사업에 헌신하셨는데
0: 네.
1: 좀 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랄까 기후위기 시대에
0: 네.
1: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 좀 전환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0: 물을 그냥 기존에는 저희가 쓰고 버리는 어떤 그런 소모 공공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결국은 물인 것 같거든요.
1: 맞죠. 네. 그렇죠.
0: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어떻게 좀 아끼고 절약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얼마 전에 재용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자체가 그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지역 농민들이 하수 처리수를 농업용수를 받고 싶지 않아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자초됐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뭄 때문에 야, 우리 하수 처리수 좀 우리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물을 공급을 해서 가뭄을 좀 해소했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이 자체 내에서 도시 안에서 계속 물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비용도 그렇고
1: 네.
0: 이런 기후위기의 어떤 물에 대한 이슈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1인당 소득이 높은 싱가포르 국민은 처리된 물을 생수병에 담아서 마시는 국민이다.
0: 네.
1: 굉장히 인상 깊고요. 앞으로 이런 처리장을 데이터 센터와 연계하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모색해야겠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CBS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측은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과 미래산업, 청년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합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어 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 방식도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핑크.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두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은 서울도, 워싱턴도 아닌 평양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미국엔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원색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북미 대화 과정에서 남측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입니다. 김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도 북미 정상의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여지를 남긴 김여정 부장. 어젯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원색 비난하는 대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측과 결코 엮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염두에 두고 한국 입장의 반영을 미리부터 차단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며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 가장 바쁜 건 평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거대 구상이 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말한 트럼프발 동북아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북한 핵을 용인할 우려에 대해서는 핵자동차의 질주를 우선 스톱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통한 북핵 중단 말고 대안은 없다며 일각의 한국 패싱 주장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 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방을 멈추고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갈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6: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거침없는 데는

0: 핵무기 개수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의제가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의제였습니다.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 완화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다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2: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1: 7, 8년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핵 개발에 나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통해 식량난 같은 경제 문제도 극복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올해 안에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과 같은 군축 의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비핵화가 목표냐는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만 급급해 미군 철수나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등 일방적 양보안만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0: 이제는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또 법사위는 이달 말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인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도 압박 강도를 이어가고 있죠?
3: 네, 오늘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는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렸고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는데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청까지 209일이 걸렸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 네. 윤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법기술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3: 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이렇게 말로써 촉구하는 것 외에 다른 실질적인 압박 카드가 있을까요?
3: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법원 행정처 폐지 카드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 법원 행정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 대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 사무처를 설치하고 별도의 법관 협의체에서 법원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에는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환기시킨 겁니다.
0: 네, 이달 말에는 대법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도 계획하고 있죠?
3: 네,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내용인데요.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0: 한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했다며 의결 직전 전원 퇴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1: 현안 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와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2: 네, 이렇게 조희대 대법관 파동이 좀 가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국민의힘에서도 큰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당권파 그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은 징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온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이른바 비장행사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진종호 의원은 윤리위를 정치적 숙청 도구라고 비판했고요. 권영진 의원도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2: 네, 장동혁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그 선출 방식도 바꾼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0: 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254개의 당협이 있는데 이 당협의 위원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당협위원장들을 일괄 사퇴시킨 뒤에 당원 투표를 거쳐서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권파 인사들로 당협위원장을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원 투표까지 진행하면 오히려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어서 앞으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2: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뉘어집니다. 대면 제청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기관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면 제청, 사전 조율 등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을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후보군이 추려지면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조율을 거쳐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제청권을 별도로 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을 피하려면 헌법기관 사이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조율이 두 권한의 충돌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법관 인선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2: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건의 단서가 다른 수사에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과 미래산업, 청년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합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1.7%, 내년 1.5%까지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6: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정립하여

0: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 기금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부터 인공지능과

0: 전체 운용을 총괄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개편해 마련된 재원을 교육과 지방에 다시 투자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관련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함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도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경제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다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세수가 늘고 줄어드는 만큼 함께 움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3: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습니다.
2: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세수에 따라 급등락하면서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합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입니다.
4: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 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2: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300여 개 교육단체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행 연동제 유지와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며 연동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여당 교육위원들까지 현행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부분 파업에 이어 전면 파업까지 벌어지면서 올해 현대차의 누적 생산 차질은 6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대차 노조가 오늘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 모두 멈춰섰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조원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집결해 강고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입니다.
6: 동지 여러분, 이번 투쟁 무조건 승리합시다. 담배 노조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큰 금속노조답게 더 강한 금속노조를 오늘 이 시간부터 동지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은 물론 지난해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그리고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의 350%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별도 1천만 원과 자사주 15주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정년 연장도 법제화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오늘 파업으로 업계에서는 차량 약 7,3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화로 예정된 부분 파업까지 진행되면 올해 누적 생산 차질은 약 6만 2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노조는 다음 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고소장을 쓴 사람이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도 못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들어 AI가 판례와 법률 용어까지 동원해 그럴듯한 고소장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정작 핵심은 빠져있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아서 수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관은 최근 20쪽짜리 고소장을 들고 온 고소인을 조사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묻자 대답을 못하던 고소인이 결국 AI가 써줬다고 실토한 겁니다. 이처럼 AI 고소장이 늘면서 일선 수사관들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쓰기 어려운 판례나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데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진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AI는 범죄가 된다는데 왜 수사를 안 해주냐며 억지를 부리거나 반복 민원을 넣는 일도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시민들의 AI 활용 자체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문가들은 AI로 작성된 고소장이 늘어나는 만큼

0: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내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입니다.
1: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과 관련되고 핵심적인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제 경험들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쌓아나가야 돼요.
0: AI가 쓴 법률 문서가 일상화되면서 수사 현장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수성입니다.
2: 3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대출을 주관한 증권사 직원이 시행사의 불법 자금 조달 의혹을 제보받고도 오히려 이를 시행사 측에 유출하고 대응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 제보자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의 투자 사기와 횡령 의혹에 이어 정치권 게이트로 지역 정가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 개발 사업의 핵심인 3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대출 PF를 받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주관사가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2021년 11월 시행사 전 직원이 시행사 대표 A씨가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유사 수신 정황을 금융주관사인 다올투자증권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공익 제보 사실을 시행사 임원에게 유출한 것도 모자라 공익 제보 내용을 회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 제보로 한 전 직원은 각종 고소와 소송으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인 김창기 씨입니다.
4: 증권사들이 PF 대출에 성공할 경우 얻는 수수료 수익, 인센티브 등 그 네. 수익을 얻고자 시행사 같은 회사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바로잡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네. 뭐 편승해서 도움을 주고
3: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각종 비리와 정치권 로비 의혹에 이어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민간 분양 아파트 사업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CBS 뉴스 고승현입니다.
2: 제주 CBS의 유명 아파트 게이트 의혹 연속 단독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제431회 이달의 기자상에 제주 CBS 고상현 기자가 집중 취재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사업 비리 의혹 연속 단독 보도를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5: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6: 어린아이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차량 운전자가 2심에서도 뺑소니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사건이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72살이던 운전자가 이 SUV 차량을 몰다가 할머니와 함께 걷던 8살 여자 어린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바퀴에 넘어진 아이 그 발등이 그 밟히면 차량에 밟히면서 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검찰이 뺑소니 혐의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법원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항소를 기각을 했는데요.
2: 네.
6: 재판부가 이 차량이 SUV라고 했잖아요. 운전석 본인 높이가 120cm 되는데 비교적 이 높은데 피해 아동의 키가 작아서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운전자 역시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가 아이를 보지 못했다, 사고 자체를 몰랐다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사고처리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치상 혐의 역시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탄원서를 통해서 당시 아이가 숨이 안 쉴 정도로 아파했고 트라우마로 이사까지 가야 했다 이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2: 그래요. 뭐 법적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지만 피해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네요.
6: 네.
2: 네. 다음 소식은요.
6: 영화관에서 관객끼리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영이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오디세이, 요즘 그 개봉 17일 만에 관객 600만을 돌파한 흥행작이죠. 그 보던 관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화 러닝 타임이 그 3시간 정도 되는데 끝나기 30분가량을 앞둔 시점에 그 한 여성 관람객이 그 큰 숨소리를 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켜거나 중국어로 혼잣말을 반복하는 등 관람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옆자리 관객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면서 언쟁이 격해졌고 그 서로 삿대질하고 이러면서 상영관 불도 켜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6: 영화가 끝까지 상영되지 못했고 극장 측은

0: 관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관람 에티켓을 지키자는 여성의 태도를 싫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상영이 중단될 정도로 싸움을 키운 대응 역시 아쉬웠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짧게 볼까요?
0: 일본의 유명 국립공원 도로에 대량의 식빵이 버려지는 좀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공원 가드레일에 150m 구간에 식빵 30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타나서 그 현지 당국이 이 곰이 나타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 곰이 내려오면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누리꾼들이 누군가 곰을 유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폐기를 하려는 것 같다 이런 꼼수다라는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금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서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북 정읍과 고창, 전남 영광, 경북 경주 청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60mm,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 오늘 내일 사이에 각각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폭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4도, 청주 25도, 광주 26도로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부산 34도, 대전과 대구 32도, 원주 31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주일인 모레는 처서이기도 한데요.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21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이희진, 임승선,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청년 노동계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팀 정청래 최고위원 3명 모두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면서 오늘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3명 모두 퇴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4일 만에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저녁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비장 행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와
1: KB인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27.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8: 예, 박경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인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 반갑습니다.
8: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제1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는데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회의라면서요?
12: 네,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이 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기관 장관회의로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을 했고요. 각 부처가 보고하는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토착 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의 공공계약 비리 근절,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세청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전관유착 근절,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8: 예.
12: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인 점을 거론하면서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8: 예, 자, 이재명 정부도 첫 반부패 정책협의회 어떻게 들으셨는지?
10: 그 오늘 이 그 기관장들 참석해서 예. 부처 보고한 안건을 보면 토착 비리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뭐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편취 근절, 전관유착 근절 이렇게 이런 영역들이
8: 예.
10: 공무원 개인의 부패가 싹트는 영역이라기보다도 약간 구조적인 문제,
8: 예.
10: 예를 들면 이권 카르텔이거나 이해 충돌이거나 이런 영역들이에요. 저는 뭐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8: 네.
10: 이게 일관되게 유지될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초에 이 반부패 그리고 부패 근절 이걸 내세우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은 적폐 청산이 돼 버려요.
8: 그렇죠.
10: 그러니까 결국 상대편을 향해서만 전 정권의 부패를 주로 이제 터는 그래서 아니 뭐 전 정권의 비리나 부패도 털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제 임명 임박했더라고요.
8: 예.
10: 그게 10년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근데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어쨌든 대통령 주변을 이 감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8: 예.
10: 그 주변의 비리를 견제하는 역할이고 일단 그걸 임명한다는 건 상당한 진전이에요. 지난 10년간 거의 공석 상태에 있었는데
8: 예.
10: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반부패 정책의 성공 여부는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8: 이재영은요?
11: 그 부패 척결하자는데 그거 반대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정권들이 다 시작하면은 그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뭐 여기에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10대 경제고이고 뭐 5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31위의 청렴도 182개국에서
8: 예, 맞습니다. 예.
11: 그거는 되게 부끄러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보면은 각 부처가 보고하는 안건 중에서 행안부의 경찰청의 토착 비리 근절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하면서 검찰 없앴지 않습니까?

0: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 잘못된 건 알겠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제대로 돼 있느냐,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중에 그 못할 거다가 이제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부정부패가 더 만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경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수사권이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하자마자 경찰청에 토착비리 얘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놀리나 아니면 너무 웃긴 게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이제 중수청 공소를 그렇죠. 출범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이 경찰청의 토착비리가 어떻게 제대로 다뤄질 것이냐 이 부분이고 김수진 평론가는 어떤 부분 보셨습니까?
2: 네. 일단 한국의 청렴도가 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국이 뭐 30위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좀 낮은 수준인데 일단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게 횡령이라든지 뇌물 이런 정말 저질적인 부패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떤 정부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저하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지 않다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결국에는 정부 기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준 이상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기관의 신뢰성과 독립성 그리고 상호 견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사실 역대 정부 모두 반부패를 표방하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입시 카르텔 뭐 카르텔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반부패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 칼을 나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겠어요.
3: 그렇죠. 모든 정권이 사실은 네. 초기의 의지는 뭐 굉장히 좋은데 강하고 지나다 보면 그 칼이 상대를 향해서만 그이 번뜩이고 이제 자기 내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무딘 칼이 윤석열 정부가 전형적으로 그랬었죠.
1: 예.
3: 그 역대 정부들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늘 이른바 이제 이 반부패라는 정책 목표의 한계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잡는 부패 척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이 반부패 정책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늘 이 반부패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바뀌는 이런 문제가 반복돼 와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 예. 자, 트럼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북한의 대화 를 암시하는 또 유화적 제스처 11월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 이 부분에 주목됐는데 일단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2: 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20일 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 김 부장은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고요. 또 이것이 한국에게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고 표현하면서 쉼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 등의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1: 예, 청와대 반응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비방 하지 말라라는 거죠?
2: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예.
2: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런 건데 북한 이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단 뭐 UFS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은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리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300km를 비행했고요. 한국군 당국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0: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 국방위가 주목되고 있는데 요즘 안기백 장관에게 탄핵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장관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3: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탄령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입니다.
2: 아, 뭐 한기호 의원님 아들인
3: 전혀 그 사실과 다르고 만약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자 안기백 장관 그리고 천하람 의원의 질의 과정인데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방위병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또 한 번 제기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 그것도 장관 아들을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한기호 의원은 당시 방위병에 대해선 탈영이 아니라 분실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병적 기록에 탈영이 적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금 30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자, 관련 논의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일단 북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낸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 그 전날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는 좋다. 예. 이 얘기를 김여정이 밝혔잖아요.
1: 그러니까 두 사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나 관계는 좋다. 예. 뭐 이렇게.
4: 그 전날은 굉장히 건조한 반응을 내놨고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데 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했고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 끼려고 하지 마라. 뭐 이걸 아주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요.
1: 페이스메이커는 없다.
4: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설령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태도는 아마 대한민국 패싱일 겁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아마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1: 예.
4: 그게 본인들에게 얻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건 상당히 의도된, 계획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그런 기조가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입장에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여서요. 이재영 의원님.
5: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혹시 미국은 중국을 패싱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1: 예.
5: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7기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1: 핵무기가 있다.
5: 네, 핵무기 57개를 네. 가지고 있다.
1: 예.
5: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이것도 내면서 뭐 우리 저 주한 미군의 숫자도 틀리고 뭐 이러니까 개념 없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이런 전문가들이 내쏟는 그러니까 내뱉는 이런 말들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빅터 차 같이 한국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매파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1: 예.
5: 근데 이분이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하시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은 60기 정도 있고 더 만들 수도 있고 미사일도 틀리고 뭐 등등등 얘기를 들면서 뉘앙스가 예전에 매파의 빅터차가 아니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식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뭔가 보조가 맞춰져 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뭐 뉴놀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이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미 관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예.
5: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북한과 우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저 한미 공조가 뭐 저 훈련 한두 번 못하는 걸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매크로 이런 지점

0: 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글쎄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진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게 별로 없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 지점입니다.
1: 네. 김수인 평론가.
2: 네. 일단 그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뭐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냥 팩싱 당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미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1: 예.
2: 그리고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딱 보기에도 기색이 우리도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미국 내에서의 동요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도 여야 국회도 마찬가지로 좀 미국 정치권 관계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쪽에서 1차적으로 이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 관련해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표적인 이제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튼 같은 경우에 최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 때도 많은 걸 포기하고 양보하려고 했었다.
1: 예.
3: 근데 이제 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아까 빅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때문에 빨리 트럼프의 눈을 한반도에서 돌리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조야의 합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합의는 고사하고 공화당 내에 이 기조에 대한 합의도 별로 없는 거고 본인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외 정책의 돌파구를 열어 보려고 저렇게 좀 즉흥적인 그런 그 제안이 섞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그 진지한 그리고 깊은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 이제 그런 레토릭들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러다 갑자기 또 이 조변석계 해가지고 태도를 확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춤추듯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의중이 뭔지 그에 대해서 지금 미 행정부 전체 입장이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의 의중을 포함해서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알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뭐 11월 중간 선거 뭐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저 대안은 대한민국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자기 뭐 한교 의원의 아들이 되네만에 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되겠습니까?
1: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보셨는데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나요? 타령했냐 안 했냐.
3: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없는데 아들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동생이면 몰라도.
1: 안규백 장관도 이거 만약에 맞으면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3: 근데 저는 솔직히 안규백 장관의 네.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병적 기록부 공개하면 끝날 일을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지 그럼으로써 더 의혹을 키우고
1: 네.
3: 저런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도록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봄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둔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 그 무슨 절차를 아이가 예,
3: 공직을 그만두면 더 이상 그게 궁금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지금 장관직에 있기 때문에 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공개해라 마라라고 하는 게 과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게 쟁점이 돼 있고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내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1: 예.
3: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공개해서 의혹 해소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전공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경제부 장관을 하겠으면은 자기가 뭐 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나 뭐 과거에 경제적 사범 뭐 리스크가 있으면 그런 거 공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분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1: 그렇죠.
0: 국방부 장관이 탄영 내지는 뭐 이런 굉장히 그 관련된 밀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1: 예. 자, 아무튼 관련 공방

0: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지금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얘기인데 노조의 요구사항은 뭔가요?
1: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 전주,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생산직 오전조, 오후조가 각각 8시간 파업함으로써 총 16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정이고요.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항은 일단 기본급을 14만 9,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구사항에 들어있습니다.
0: 예.
1: 그 밖에 AI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 조건 보장과 주 4.5일제,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50% 더하기 1천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를 했고요. 해고자 복직은 수용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도 정치권 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 예.
1: 노조는 이 입장을 거부했고요. 노조는 24, 25일에 각조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0: 예. 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파격적이긴 하네요. 예.
2: 글쎄요, 그게 단협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2: 어쨌든 법정 정년이라는 게 예. 있고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있긴 합니다.
0: 예, 사회적으로 있긴 하고.
2: 근데
0: 예.
2: 저거를 단협으로 해결하자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용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이제 협상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0: 예. 자, 이번 파업 항상 이제 보면 이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게 하는데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3: 뭐 과도하죠. 과도하고. 지금 이런 그 노조가 사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최근에 그 삼성노조,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어요.
0: 너무 성과급 관련해서.
3: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니까.
0: 예.
3: 근데 지금 노조가 사측에 이런 식으로 현대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뭐 잘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청년 실업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가 자기네 밥그릇을 안 뺏기는 거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아무리 협상력이라고 하더라도
0: 예.
3: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자기네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카르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공고한 카르텔 아닌가요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0: 예 김수인 평론가
1: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 것이 뭐 노조 그러니까 특히 사업장별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이런 투쟁이 사회인들이 보기에 저쪽에서 임금이 오르면 뭐 중소기업이나 하청에서도 같이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사회 분위기나 심리적인 것들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변함없이 좀 노조 쪽에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는 이 개별교섭의 틀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에 뭐 산별 노조라든지 산별 교섭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법정 그 정년 연장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0: 예.
1: 사실 이런 경우에 요구가 들어가는 건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아닌 경우가 있고
0: 예.
1: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사내적으로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담론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느냐 이게 또 사회적 논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저는 이제 주목되는 게 정년 연장 부분, 그 AI 도입에 따른 이제 고용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어떻게 타결되는 것이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이제 시대가 워낙 바뀌고 있고
2: 현대자동차 예. 조합원 중에
0: 예.
2: 정년 임박한 조합원 숫자 굉장히 많아요.
0: 예.
2: 그런 점도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일종의 이제 그 조합원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가능성도 있죠.
0: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인.

0: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0: 예, 박종희 아파트 여의도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그리고 엘레강스 정 조호김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6: 국민의힘이 더 핫한데.
0: 아니에요.
8: 우리는 항상 핫해.
0: 아, 예.
9: 여당부터 해야지.
0: 아, 예, 여당. 예. 아니,
6: 매도 빨리 먹고.
0: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 뉴스가 적을 줄 알았는데 더 핫해지고 있어요. 예, 자,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후보 세 분과 만찬 한 다음 날인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두 분, 노동계와 청년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최고의 분위기가 어떨지 관심했는데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과 그 당 친청계 세 분이 반대해서 SNS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6: 그렇죠.
0: 근데 최고위에서는 약간 수그러진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6: 네. 네. 그러니까 뭐 저간의 사정을 보니 아 이거 너무 크게 화냈다가 세게 화냈다가는 나중에 네.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예.
6: 왜냐하면 당대표께서 어쨌든 공약을 했을 때는
0: 예.
6: 이번 선거 때 원래 하자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야? 예. 친청계가 반대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라도 선출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0: 예.
6: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만약에 안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은 받을 거라는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거라 봅니다. 당대표가.
0: 예. 예.
6: 왜 그러냐면 1차전을 당 굉장히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그럼 당내 분열적 양상이 드러나게 됐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0: 예.
6: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 선거하겠다 하면은 넌 또 반청이냐 반석이냐 뭐
0: 대리전이냐
6: 대리전 양상으로 또 가게 되면
0: 예.
6: 이게 또 파열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건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이렇게 진짜로 내 약속대로 진행했을 때 나타나게 될 더 큰 문제를 예,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아마 친청계 의원들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수위가 약해진 것이죠.
0: 근데 왜 표결 안 나고 회의장을 나가요?
6: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0: 첫 표결 아니야?
6: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0: 예.
6: 약간 이제 찬바람이 불고 막 서운하고
0: 예. 뭐 이제 그런 게 후유증.
6: 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0: 예.
6: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고
0: 예.
6: 다음 주부터는 산뜻하게 하나로 가자. 아. 그런 느낌을 전 받습니다.
0: 되게는 네. 허니문이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싸우는데 여기는 이제 먼저 차가웠고 나중에 네. 더
1: 네. 아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허니문이 먼저지. 아, 그렇게 한 사흘 네.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래야 되는 거.

0: 근데 아. 벌써부터 그러는 거 보니까
1: 뭐 안 해봐서 그래.
0: 더 보나마나예요.
2: 보나 아 더 악화됩니까?
0: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아 그리고 아주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냐 셋이.
2: 원팀 원팀 아 그죠 세 분이
0: 셋이 같이 세 명이 예, 난 예. 지켜보긴 할 건데요.
2: 예. 예.
0: 아유 이거 자체도 하나의 총극이죠. 어. 그래서 과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예.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2: 예.
0: 또 나름대로 그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2: 예.
0: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2: 어.
0: 나 90도 인사하는 거 보고 어허. 기대를 접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2: 예.
0: 처음이니까 지금 이게 뉴스거리가 되지. 이거는 그냥 밑장으로 깔고 그보다 더한 일이 계속해서 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2: 갈등이 갈등.
0: 네.
3: 아니 뭐 지도부 내부에 그런 갈등이나 긴장 구도가 유지가 되겠죠.
2: 예.
3: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이른바 이제 친청계, 팀 정청래 이분들의 무슨 공동행동 이런 게 얼마나 유지될까 싶어요. 지금은 아직 선거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각자의 지지층들이 저걸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네. 무대를.
2: 예, 예.
3: 자기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말 했어. 그리고 나 표결 안 하고 나왔어. 어쨌든 문제제기 컴플레인 했어.
2: 예.
3: 이건데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2: 예.
3: 이제 지지층의 그런 그 격앙된 감정도 조금씩 좀 무뎌지고 가라앉을 거고 결국에는 김민석 대표 리더십의 요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2: 예.
3: 진도가 나가면 그리고 자신이 제시했던 노선의 옳음을 증명하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저런 게
2: 예.
3: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면. 근데 정연채 의원 이 문제는 저는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좀 일관성 있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반대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거로 뽑는 게 좌절된 거예요.
2: 전당대회 시작 때.
3: 근데 네. 김민석 그 후보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와가지고 그걸 왜 선거로 안 뽑냐고 문제제기하는 건
2: 예.
3: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협의 없이 지명했다 그러는데 그 협의하고 지명하지 않는데요. 다른 당대표도 다 지명하고.
2: 예.
3: 당원에 따르면은 지명하고 의결하고 인준하는 거기 때문에
2: 예.
3: 별 문제가 없다.
2: 그 이유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네,
3: 그래서 저는 그냥 목소리 낮춘 게 아닌가 싶어요.
2: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꼭 지키시는지 감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3: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 스타일?
3: 네. 한마디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스타일.
2: 아, 이재근 의원님.
4: 이 세 명이 언제까지 같이 다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뭐 반 김민석 입장을 취하느냐는 본인들이 정하지 않겠죠.
2: 예.
4: 지지자들이 정하겠죠.
2: 어.
4: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박원석 선배께서는 지지자들도 이제 곧 누구로 질 테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따라갈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2: 예.
4: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세 명은 자연스럽게
2: 예.
4: 자연스럽게 접을 텐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지층들이 웃기지 마. 여기 나오잖아요. 뭐 김민석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직까지도 게시글을 올리고 거기에서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우리 댓글에도 올라가.
4: 그러니까
2: 올라가고 있어. 네.
4: 이런 걸 보고 그 지지 세력으로 그 지지 기반으로 지금 최고위가 다섯 명에서 세 명씩이나 당선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과연 이 세 명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2: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제 당권파 비당권파가 있지만 이렇게 네. 눈에 띄게 막 항상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같이 붙어 계시니까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 아니요, 근데 그 지지층들은 네. 아직도 격앙된 상태고
2: 네.
0: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당권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근데 지지층은 안 그렇잖아요.
2: 예.
0: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A 그냥 그대로 같이. 가는 게 A라는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러니까 A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2: 아.
0: 그러면 당분간은 셋이 다녀야지. 갑자기 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혹시 그 기억나시나?
2: 예, 뭐죠?
0: 그 있잖아. 못난이 인형이라고 셋이 붙어 다니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못났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예, 그게 떠올랐어. 떠올랐어.
2: 예, 붙어 다녔다. 요거의 방점.
3: 근데 저는
2: 예.
3: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2: 예.
3: 저 친청계 세 분의 최고위원의 존재가
2: 예.
3: 일종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대를 해줘야 예. 당대표의 리더십 발휘된 순간이 있거든요.
2: 아.
3: 특히 당청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예.

0: 있으면만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어느 시점에 대선주자 1위 나오다가 다 꼬꾸라졌습니다. 예전에 김무성, 뭐 이낙연 그만큼 이게 독이 든 성배 같은 자리예요. 때문에 대통령한테 당신 민심을 그대로 직언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저 세 분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저 내부에 반대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물론 합리적 반대자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도화된다는 거는 특히 이런 정당에서 저는 오히려 그게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보고 그걸 지혜롭게 활용하면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그 지뢰 레버리지로 지뢰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김민석 대표는 이제 창조적 수평관계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 얘기를 했어요. 새벽 방송. 그래서 이 민주당 TV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소식을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도 인사 아까 말씀하셨긴 했는데 민주당 TV 하면 우리 이동학 최고도 많이 나가시겠죠?
2: 아, 제 입장에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당의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당의 입장이 빨리 정리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아니면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왕왕. 근데 당에서 아침부터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준다고 하면
1: 아침부터
2: 네 해석이
1: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90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네 국민들을 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발목이 안 잡히려면.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진짜 입장을 취해야 될 때 정말 고개를 숙여야 될 때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근데 고개를 숙여야 될 때 안 숙이게 되면 이거는 백날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자세는 낮게 취하고 국민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고 그냥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제가 볼 때 이런
1: 저 방송 저런 방송 가능해요?
2: 좋다.
3: 불가능하죠.
4: 저거 일종의 이틀만 아니에요?
1: 이틀만?
4: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딴소리 하지 마. 이 당의 기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0: 아니, 딴소리 하지 마가 아니고 뉴스 공장 가지 마지. 정확히 얘기하면.
4: 아니, 그렇지만 그것도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마. 우리 것만 얘기해.
2: 근데 논의를 협소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뉴스 공장만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1: 입틀막 하지 마세요.
2: 방송국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방송
2: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채널, 저녁까지
1: 유튜브 채널
2: 쭉 이제 당의 입장 나가는
5: 김민석
2: 거죠.
5: 김민석 대표의 아이디어인가 이게 민주당 TV 새벽 방송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뭔가 아까 뭐라 그랬지? 창조적 수평관계.
1: 창조적 수평관계.
5: 창조적이래야 돼요. 네. 김민석 대표는 창조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딱 새벽 방송 이러니까 우리 같이 응?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 갑자기 땡전 뉴스 같은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해가면서 왜 그때 앵커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1: 예, 연상이 됩니다.
5: 네,
1: 예.
5: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마치 또 민주당 TV 새벽 방송 하면 너무나 그게 일률적이고 90도 인사되어 사진을 보세요.
1: 사진 준비됐나요?
5: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4: 이거 언제까지
5: 사진 준비하셔야
4: 거예요,
5: 되는데. 아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1: 또 한 가지.
5: 그 최근에 우리 한판 승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토크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부 친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소위 그 친청계를 제압했는데 이게 더 필요할까?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었는데
1: 중요한 지적이시네.
5: 어떻네?
1: 저는 중요한 지적이시네.
0: 그 최민희 의원이 선거 중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진보의 의제 설정은 김어준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그걸 구독하고 그걸 이제 청취하는 그런 지지층들의 요구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 메시지나 포지션을 튜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때문에 당의 입장이 그렇게 외부에 그런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민주TV를 만들어서 아침부터 당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1: 민주당 TV?
0: 과연 그게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다 그 방송을 보고 끄떡끄떡하면서 알았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고할게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나 최욱이 만들어주는 그런 무슨 재미, 역동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당 TV가?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네.

0: 예, 예. 시장이 서로 달라요.
1: 근데 예.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지. 같은 예. 시간대에
2: 예, 7시에
1: 섭외가 들어갔어 이동학한테. 근데 이동학이 거긴 안 나오고 뉴스공장이나
2: 박성태 뉴스쇼 나온
1: 거야. CBS 박성태 뉴스를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동학은 팍 찍히는 거죠. 이런 아, 효과는 있지.
2: 아, 그래요?
0: 대변인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당의 대변인분들, 국회의원분들.
2: 아, 근데 이 또 지시하는 네. 방법도
3: 아니,
2: 굉장히
3: 아니 근데 또 인증 뭐 뭐지 그 인증 뭐라
0: 인증
3: 해야지?
0: 패널?
3: 인증 패널 필요한 거 아니야?
2: 아, 오, 민주당도
3: 갑자기,
0: 아니 뭐 다채롭게 팩트 중심으로
2: 인상적인 건 이걸 이제 이 지시를 SNS로 했어요. 김민석 대표가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도 굉장히 이분도 진지하신 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데
0: 재미는 없으신 분.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하신 얘기 노잼이 될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제
1: 다큐죠 다큐 이제
2: 다큐래.
0: 이게 중요한 거는 메인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땡전 뉴스도 나왔고 90도 인사 그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답 못 하시잖아요. 어? 이제 볼 때면 저 대표 있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계속해서 90도 인사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면 이거 사라질 것 같거든요. 게다가 SNS로 뭐 써가지고 지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 내용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방식마저도 새롭지가 않은데 네.
4: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성공한 거예요.
3: 아니 방식
4: 일단 민주당 TV라고 하는 게 일단은 설화가 되잖아요. 설화가 막 일어나고 야 잘 될 거야 말 거야 뭐 이러면서 논쟁 되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뭐 아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컨셉의 뭐 방송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 깨. 별개의 다른 작품이 나와.
2: 합격적이야?
4: 쫙 들어오는 거죠.
0: 네. 몇 년 전에 바닷가의 뒷걸음치로 이렇게 확 풍덩 빠지는 이동학이 아닌 것 같아요.
2: 인천, 인천 앞바다에.
4: 아니 그래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박수 쳐주고.
3: 희망을 가져보세요.
2: 정 의원님이 이동학이 변했대.
3: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김남준 홍보위원장 하면 네. 또 김남준이란 정치인이 가지는 그 함의가 있잖아요.
2: 그렇죠.
3: 젊고 네. 대통령과 정말 가깝고
2: 그렇죠.
3: 그리고 그동안 일을 잘했다라고 대변인한테
2: 열심히 하죠. 예.
3: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예. 상당히 올드하다 그럴까? 이 인사 이 각도도 그렇고
2: 인사하는 사진 나왔어요. 준비돼 있어요.
4: 45도가 좀 올드한가요?
2: 90도. 요건데
3: 여기 이제 45도이든 90도.
2: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라면서 그림 중 하나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라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단 뭐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1: 아니 뭐 저게 하나의 또 뭐 예. 민주당을 상징하는 예. 그런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지속된다면
2: 계속
1: 반복되면 그러니까 뭐 두고 보시죠.
2: 알겠습니다.
1: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4: 예. 겸손. 예.
2: 그래서 그 새로운 방송 아이들 겸손은 쉽다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1: 예. 겸손도 필요하다.
2: 예, 이제 논란 얘기하셔서 또 하나의 여야 간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 공원 주택 문제. 요거 요 문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정홍희 의원님 요 문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3: 그 이제 서울의 젊은 청년들의 예. 그 주택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2: 예.
3: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는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또 직주 근접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구 수가 늘어났는데
2: 예.
3: 그 공원을 짓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레토릭 때문에 당장 필요한 주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많은 걸 했는데
2: 예.
3: 정부가 다르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상당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2: 예.
3: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지금 유사한 일들이 베를린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 예.
3: 결국은 국민들 또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공원에다가 주택을 짓는 일은 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고 아무튼 간에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현재 있는 낙후된 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규제를 좀 풀어주자.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론이 있더라고요.
2: 예.
3: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여야가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용산공원 이전에 지금 그 앞에

0: 정비창.
1: 네.
0: 그거부터 하면 되잖아. 거기 그냥 남아 있어요. 그 국제 지구는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느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캠프 킴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1: 네, 네.
0: 캠프 킴 지금 환경 정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용산 공원이 원래 미군 기지였잖아요.
1: 맞아요.
0: 뭐 역사적으로 임오군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 미군 기지였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얘기. 그거 아세요? 내가 이 정말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1: 예.
0: 미국의 그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미 대사 관저를 짓는데
1: 예.
0: 거기가 옛날에 무슨 화학 뭐 공장인지 뭐
1: 예.
0: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걱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대사 관저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1: 예.
0: 적어도 주거지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오염 문제 해소하는데도 적어도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건데 주변에다 하겠다 그러고 스물스물 들어오겠다라는 소리인지 그거는 이제 서로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긴
1: 예.
0: 한데 일단 할 수 있는 곳 정비창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보면은 용산의 그 짜투리 가 많아요. 집을 지을 만한 곳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고 용산 어린이 정원에다가 한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었고요.
1: 우리 권영세 의원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니 왜 자꾸 우리 용산을 갖고 이렇게 집착하냐. 김민석 그, 의원 지역구 여의도인데 여의도 공원에 지어라라고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예.
2: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측의 얘기가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1: 예.
2: 어쨌든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1: 예.
2: 직주근접이 보장된 아주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청년 주거 시설과 같은 그런 주택을 짓겠다는 것도 필요하고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일종의 이제 보존 가치 측면에서 이건 그냥 녹지로 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센트럴 파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센트럴 파크가 원래 녹지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약간 슬럼 같은 데를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녹지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1: 예, 예.
2: 이제 용산도 미군 기지 반환 이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걸 조성한 거잖아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녹지로서의 이후에 보존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땅들도 그 주변에 있으니 그걸 우선 활용하겠다. 그런데 김윤덕 장관이 말을 조금 오해를 빚게 말을 했어요. 용산공원 전체를 고려한다. 이래가지고 마치 전체에다 다 집을 지을 것처럼.
1: 다 밀어버리는 아닌데. 것처럼.
2: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저 반대의 이유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게 싫죠. 더 집이 들어와서. 근데 타워팰리스 진다 그러면 반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청년 주택 짓는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은 용산이 자기 지지 기반이고 텃밭이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 그 지금 유권자들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1: 그리고
2: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자꾸 얘기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수익성이 보일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지금 민간이 다 스톱한 이유가 최근 몇 년간은 이게 수익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톱한 건데 그러면서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를테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같은 거 뭐 축소해달라 거의 없애달라. 그다음에 조합 설립 그 동의율이 70%인데 그거 대폭 낮춰달라.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달라 이런 거예요.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규제 완화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사업자들의 요구예요. 근데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집값이 땅값이 폭등할 겁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된 규제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1: 예.
2: 그거마저 풀겠다 그러면 서울 전체가 이제 투기판이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죠.
0: 아니 근데 재건축 재개발 짧게 얘기할게요.
1: 예, 예.
0: 그는 있는 지역에다가 올리자는 거고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있는 지역 말고 빈대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빈 땅에다가 짓는 게 더 환경적으로나 또는 도시 정비적으로 문제가 있죠. 있는 지역에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멸실 일정 기간 동안 멸실의 어떤 그런 그 코스트도 있고 그렇지만은
1: 예.
0: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도 하면서 용산 정비창도 하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린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예.
0: 말이 그린벨트지 그린벨트로서의 그 유효성이 이미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짜투리처럼 이렇게.
1: 예.
0: 그래가지고선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1: 아니,
0: 해서 일단
1: 시작해야죠.
0: 네.
1: 20초밖에 안 남아서.
2: 아니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재건축 재개발 지원안도 나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일단 1부 마무리하고요. 한파승부 2부에서도 여의도 외전 이어갑니다. 계속 봐주세요.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북 군산과 정읍, 경북 경주 청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렇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성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남서기류에 의한 비도 오락가락 좀 더 지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에 5에서 60,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고 소나기의 경우 오늘 내일 사이 각각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4도, 청주 25도, 광주 26도로 일부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34도, 대전 대구 32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3: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4: 당신 곁에 CBS 라디오.
5: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6: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7: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7: 인천도시공사.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분을 열었습니다. 일도 외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산 개발 문제 지금 여야간에 격돌을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또 조만간 만난다. 단판을 짓겠다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이재영 의원님.
1: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0: 저는 이 용산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되게 열받는 부분인데 이게 용산 공원이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보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이제 깃들여 있는 우리의 슬픈 역사뿐만 아니고 이건 결국 미래 세대 자산인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 주택을 짓겠다고 누구 하나 미래 세대한테 물어본 적 있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고 말도 안 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기 이미 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부동산 난리 난다. 전월세 없어진다. 사라진다. 당신네들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1: 예.
0: 전혀 안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말도 안 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을 자기네들이 가리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한테 줘야 될 그리고 우리 서울이 꼭 필요한 공원을 콕 집어가지고 여기에다 우리가 집을 짓겠다 청년 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나 봤냐고요. 그들은 그런 선행 절차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우선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머리 맞대고 노력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전 필요하다고 봐요.
1: 예.
2: 지금 일단 한 차례 만나고 또 계속 만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입장차를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하지만 2차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진전된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개월 전까지 지방선거가 펼쳐질 때 오세훈 시장 후보는 닭공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1: 닥치고 공급?
2: 네. 닥치고 공급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년 전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인구 소멸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준석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입장이 왜 달라졌을까? 저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정비창이나 코레일 뭐 정비창 부지나 국제원부지고 오세훈 시장의 그 지금 개념은 여기를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왜 팝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다가 청년 공급 저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 공급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이 층위가 다 다양하겠죠.
1: 예?
2: 다양한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해요. 월세도 필요하고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고 17평형도 필요하고요. 21평형도 필요하고 여러 층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의 공급인데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해서 15억 최소 그 정도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주들도 뛰어들 텐데 그거를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런 측면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산 전체 개발하는 거 아니고 짜투리 지금 관사 있었던 부분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모듈러도 주택으로 22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하면 공급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0: 저 부분은 반박을 좀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동학 전 최고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하나만 지적할게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던 그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는 아까 정옥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린벨트로 잡혀 있는데 그 빌딩들 수두룩하게 쌓이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뭐 텃밭 같고 무슨 카페 들어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정비 안 된 무슨 창고 들어와 있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1: 예.
0: 꽤 부지가 넓은데 거기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데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린벨트를 얘기를 한 거지 언제 용산공원 같은 그린벨트를 그 특별법까지 한 데를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잠시만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를 호도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옛날과 지금과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려면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현 대통령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저기 어느 좋은 지역에 집이 100억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게 뭔 소리냐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라.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할 걸 비교해야지 지금 잘못된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그거를 실드 치기 위해서 잘못된 디펜스를 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2: 세금에 관해서는 합리화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아마 그 부분이
0: 아닌데 어떻게 합리화라고 할 수 있어요.
2: 그 부분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당에서 당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렴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0: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용산과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관사 부분 예를 들면 서빙고역 바로 앞에 거기는 미군 관사가 있었던 데잖아요. 거기는 녹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90만 평인데 9만 평 정도 10% 정도를 그런 이미 그런 녹지도 아닌 부분으로 예. 털어서 할애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무리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할 이슈가 많아서. 자, 나라 걱정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볼게요. 국민의힘. 그 윤리위 얘기 이제 계속 있었는데 어제 밤에 저희가 방송 딱 끝나자마자 저녁에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일단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징계를 두고 이제 비장 행사, 어떤 당권파가 아니면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원석 의원님.
2: 그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닌데 예. 여튼 정상 참작의 여지들도 꽤 있잖아요. 본인들이 또 사과했고 잘못도 인정했고 예, 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자숙했고 또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당내 많은 중진과 원로들까지도 이거 징계까지 갈 사안 아니다 얘기했는데 저는 중징계 내린 거는 다분히 정치보복이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분이 대한과 미래 대표였기 때문에 저런 징계를 내려서 정치생명을 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고 그리고 진종호 의원도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건 사실인데 예. 구체적으로 부산 선거에서 진종호 의원이 어떤 지원 행위를 했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히던데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본인이 월세 얻어가지고 살면서 지원할 듯 하다가 한동훈 의원도 손사래 치고 이래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지원 행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이제 친한계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저런 징계를 내린 거라고 보고요.
1: 예.
2: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 갈등이 저 징계를 매개로 다시 이제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본인들이 가처분이나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우자 이제 이런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1: 자,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예.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지금 뭐 정책 그 소위 징계를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는 이 당의 대표다. 나는 총선 공천도 내가 한다. 왜냐하면 총선 공천을 장 대표가 하면은 이 징계받은 사람들은 지금 공천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1: 그 2년, 2년 6개월 확실히 범위 안에서. 예.
3: 아니, 그 10개월 징계를 받다 하더라도 예. 당원권 정지를 안 받은 사람하고 경쟁하면은 굉장히 아웃,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예.
3: 그런데다가 그 지금 그 막말 논란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1: 예.
3: 그 뭐라 그랬지? 열심히 꼬북 노릇 하겠다 그랬나? 꼬북이라는 표현을 썼지. 예. 그 다음에 뭐 그 저 젊은 대변인으로서 장애인을
1: 박민영 대변인?
3: 비하할 뿐만 아니라 네. 동료 의원한테까지도.
1: 네.
3: 그 다음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징계를 못할 줄 알았어요. 5.18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당 지도부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그 생각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1: 예.
3: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공정성에도 안 맞는데 그러면 4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죽기 살기로 해보자 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3: 저 아직까지 그거 못 발견한 것 같아요.
1: 아, 그 네 분끼리.
3: 네. 그냥 또 정신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받았지만 장동혁 대표 중간에 나가리 되면 그러니까 나가리가 아니고 뭐야.
1: 사퇴.
3: 그러니까, 예. 사퇴하게 되면 예. 이거는 다시 없는 일이 될 수 있어.
1: 아.
3: 그래서 공천에 상관없어. 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것 같은데
1: 예.
3: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대안 세력도 없고 카운터 엘리트도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다른 건 관심 없어. 오로지 이 당권 운영, 이 권력 운영에 있어서만큼 내가 갑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신감이 있어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4: 그렇죠.
1: 우리 이재용 의원님도 보시기에
4: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1: 네.
4: 국민의힘의 사전 전당대회 작업이 들어갔다고 봐요.
1: 네,
4: 왜냐하면 이런 거를 통해서 줄 세우기 예.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너 내 편이야 다른 편이야.
1: 그렇죠.
4: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기를 원하는 거고 사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0: 왜냐하면은 중진들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얘기를 하고
1: 3선,
0: 있고요.
1: 4선들이.
0: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조사가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당의 이 여조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속 낮아진다고 해서 좋았는데 우리 거 보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야.
1: 반등하지
0: 그러니까
1: 않고 있다.
0: 반등하지 않고 함께 낮아지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됐건 간에 정리가 됐어요.
1: 예.
0: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민주당 전당대회 보다가 잠깐만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당권파 장동혁 이분들이 그래 이제는 선거운동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일환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여기서 이제 함께 제기되는 게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 요거는 256개 지역구 다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전시 원내대표는 아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2: 네. 그게 이제 아까 저 이재용 의원 얘기했듯이
1: 줄 세우기.
2: 차기 전당대회, 당권 연장, 이걸 준비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지금 비어있는 당협하고 하위 평가받은 당협 정도 교체하지 않겠냐.
1: 조강특위 통해?
2: 임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관행적으로 재신임이 돼 왔는데 그걸 지금 들었다 놨다 하려는
1: 그렇죠.
2: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역 의원 중에도 일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이재영 의원처럼 명분은 좀 없는데 눈에 가시 같아. 오세훈 계야. 뭐 이런 사람 좀 교체하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1: 지금 웃는 게 아니야.
0: 아, 나 지금 잘 웃고 있어.
1: 아, 그래? 아, 진심의 웃음이야.
2: 네, 아니, 그런 시도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 자신감의 원천은 뭐냐면 지방선거 때 내가 코너에 몰렸었는데 봤더니 뭐 별거 아니네. 다 4분 5열이고 제각각 자기 욕심들만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 두 사람을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특히 신동욱 최고위원은 보니까 확실한 이제 친장계가 된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 가서. 뭐
1: 장동혁이 옳았다.
2: 네, 마이크도 잡고 모든 사안을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태를 통한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 지도부 물러나게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 확신을 갖고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진 불출마 얘기 쉽게 꺼내기 어려워요. 중진들 다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꺼냈다는 건
1: 장동혁 대표가
2: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거.
3: 저는 그 반대로 봤어요.
1: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중진 불출마를 함으로써 중진을 뭉치게 만드는 거는 저는 하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에게 매우 독특한 행동 패턴을 하나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오늘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느닷없이 건강검진한다 그러고
1: 불참.
3: 피해요. 그런데 본회의장 아직 가가지고 나는 한동훈하고 부딪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언젠가 그 사퇴하라 그러니까 병원으로 아프다고 입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외연만 보고 모두 과대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공행 가요. 왠지 아세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거든. 거기 있으면 대통령도 될 것 같아. 그런 자리에는 본인이 해요. 까만 모자도 쓰고 이승만 목걸이도 하고 자기가 쓴 예쁜 그 글씨체로 이것도 붙이고 또 뭐 제명아 나랑 한판 붙자 뭐 그것도 있었나?
1: 브레카드 썼어요.
3: 뭐 그런 걸 하는데 막상 정말 부딪혀가지고 중진 의원님들 이번에 이 당이 이런 누란의 위기에 정말 그 큰 그 결심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용기가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건강검진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갈 때도 보면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가가지고 갖가지 포즈를 취하는데
1: 투샷.
3: 막상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그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맞장을 뜨면서 내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4: 장동혁 대표님께서 잘하고 계세요. 지금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좀 세우고 근데 지금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1: 조언이에요?
4: 의총 열려가지고 지금 그거 거부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당론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당론을 당대표께서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퀴즈가 나간 거예요. 이 퀴즈를 어떻게 풀 거냐. 당대표가 당론을 어겨? 그런 자기의 어떤 뚝심을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전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수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당협 재평가? 그래 하자 라고 해놓고 김태흠 지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0: 평가받자고 하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들이 저쪽에서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수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1: 근데 제 개인 생각인데 김태흠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0: 아니 제가 볼 때 중진 의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분도 중진이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당대표를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또 중진 갈라치기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고. 예. 이미 뭐 장동혁 대표 따라다니는 중진들도 있잖아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0: 개몽당했다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2: 또 뭐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올림픽공원도 가고 뭐 비슷한 행보를 많이 취해서.
1: 아니 근데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3: 아 그렇군요. 네, 네.
2: 그건 이제 의원총회 대세가 그런 거니까. 네. 중진 갈라치기 가능하다고 볼 거예요 아마.
4: 근데 우리는 어찌됐던 간에 영남 중심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당협위원장 그 재평가 이거에 관련해서 영남 의원들이 제일 반대를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지. 본인들 기득권인데. 기득권이
4: 그럼요. 본인들 기득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위 말한 그 당원들 움직일 수 있는 기존의 세력이 있는 사람은 다 영남에 있어요. 에. 지금 현역 의원 안 하고 계신 분들. 근데 계속 밤마다 칼 갈고 계신 분들 다 영남에 있단 말이에요. 아. 이분들이 나왔을 때 현역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고전을 많이 예상하는 예상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1: 속으로,
4: 의미에서
1: 속으로 그러는 거야? 너나 지금 쳤니? 그러는 거야?
4: 아니 그래서 어제도 어제 의총도 그렇고 오늘 의총도 그렇고 영남 의원님들 대부분 나와서 굉장히 큰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재신임 받는 게 상당히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거예요. 네. 현역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60% 이상 뭐 50% 이상 나올 테니까. 근데 그 수치가 나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반대가 40% 막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체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역 의원들이 될 테지만 실제로 이 작은 구멍이 총선 앞두고는 굉장히 큰 구멍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신임에서 반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왔어? 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흘려대기 시작하면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죠.
4: 그 말까지 나왔대요. 야, 나 지금 국감 준비 안 하고 내려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어느덧 장동혁 대표의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스스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3: 뒤에 누군가 전략가가 있나요?
2: 그런 건지 뭐 본인 스스로가 집요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반대쪽에서도 연임 나올 거다. 이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3: 자, 국민의힘 얘기해봤고요. 자, 또 하나의 이슈.
1: 아, 조희대?
3: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우리도 정 의원님은 방송가의 또 이 주요 멤버시기 때문에 아이템을 꿰뚫고 계세요. 자, 서면제청 파문. 지금 이제 청와대의 그런 반응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정상 처음으로 이게 또 제청이 반려된 대법원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유례 없는 일방 통보다라는 입장을 했지만 또 법원 행정처장은 아니다, 중간에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 계속 이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우리 이도학 최고는 한 상황.
0: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난입했던 것도 그렇고 계엄의 밤에 아무 말 안 했던 것도 그렇고 그때도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협의 없이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대법관들 임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계속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협의라고 하는 부분. 재청권과 임명권 사이에서의 공백, 그거를 사실상 이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그동안 해오는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그래서 서로의 존중을 사실은 확인하면서 헌법의 안정성으로 쭉 끌고 왔던 건데 이번에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임명을 하면, 임명을 안 하면 각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대법원장께서 너무나 많은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협상이 잘 될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러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다면 그 누구의 지금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과거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씨 양부 하고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3: 사인회동님 설
1: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속으로는 대법원장으로서 근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치가 사법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0: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처신을 해야 이게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점잖은 판사다운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법관 재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 파기 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희대 그러면은 심지어는 멸칭까지 써가면서 완전히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긴 하는데 요번에 이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 가지고 엄연히 법에 재청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임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은 이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한 이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도록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동의를 하지 말든지
1: 그렇죠.
0: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인데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무리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희대를 압박해서 반려하는 걸로 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요번에
1: 예?
0: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한 이분은요. 아주 사법부에서도 유명한 분이랍니다.
1: 손봉기.
0: 예, 향판 출신으로서
1: 예?
0: 그동안 대법관 후보에도 한 대여섯 번 올라갔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올라갔고 조희대와 아무 이해가 조희대가 원래 처음에 선호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1: 아니죠.
0: 것으로 알고
1: 예.
0: 있어요. 근데 왜 청와대는 꼭 김민기여야 되느냐고요.
1: 그러다
0: 보니까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우리법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판결에서부터 시작해서 김경수 얘기까지 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선호하는 재판 그 판사 대법관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식의 해프닝이 계속 벌어진다면 앞으로 이제 21명 남았는데 대법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상권 분립이에요.
2: 윤석열
0: 이런
2: 정부.
0: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 사는 거 별로 편안하지 않아요.
2: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박영순 그리고 정계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이 됐어요. 거기를 재청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반려하겠다. 윤석열 쪽에서 거부하겠다.
1: 예.
2: 해서 당시에 그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원하는 쪽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거의 관례 비슷한 거라고 보고
1: 예.
2: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헌법에 병렬돼 있습니다. 재청권과 그다음에 동의권과 임명권이라는 게
1: 예.
2: 그거는 협의하라는 거예요.
1: 예.
2: 취지가.
1: 예.
2: 어느 한쪽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묻고 싶은 거는 저럴 거면 5개월 동안 왜 묵혔냐는 겁니다. 5개월 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법원장이 만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1: 예.
2: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두둔할 게 저는 못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지나치게 사법행정에 이를테면은 이 행정부가 개입해서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례나 관행에 따르면 사전에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 만나서 정리하는 게 그 제도의 연역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제도의 연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면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1: 예.
2: 마음대로 해라. 난 내 권한 행사하니까 임명하려면 말고 하려면 말고. 아니 그럴 거면 왜 5개월을 묵혔냐. 거꾸로 이걸 묻고 싶고 4명의 추천된 후보 중에 다 자격이 있어서 추천이 된 겁니다.
1: 예.
2: 그중에 누구를 선호하든 아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선호하는 건 문제가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면은 그냥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2: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저 청와대가 대통령이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면 그만이에요. 기간도 없습니다.
1: 예.
2: 그러면 사실상의 반려고 처음부터 추천절차 다시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이번에 추천된 그 판사가 훌륭한 분이고
1: 예.
2: 아니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좀
1: 희생양이죠.
2: 예, 희생양이 돼버리는 예. 겁니다.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사법행정 때문에.
0: 아니 조희대
3: 저는
0: 대법원장
3: 이 부분에 대해서
1: 예,
3: 짧게만
1: 없어요.
3: 말씀드릴게요.
1: 그
3: 관행과 관례가 저는 좋은 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1: 정말 없어요 시간이.
3: 예. 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왜? 본인들이 정치적인 관계를 계속 깨웠기 때문에.
1: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5번째 페이지. 코까지 내려쓴 안경이 유독 잘 어울리는 분이죠.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잘 지내셨죠?
0: 네. 박성학입니다.
1: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뵙고시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 전쟁과 약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쟁과 약, 이 둘은 인류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 건가요?
0: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항상 아프고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네. 싸우니까 집단이 되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프잖아요.
1: 그렇죠.
0: 항상 질병이 있으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이제 병균이랑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화성 질병도 있는 것이고 항상 네. 싸우면서 항상 아팠단 말이에요. 그 이 둘이 당연히 연결이 된단 말이죠. 아프다가 못 싸우는 일도 있고 혹은 그렇죠.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 못 싸울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혹은 약을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쟁과 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항상 붙어다니게 됩니다.
1: 네.
0: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약과 관련된 게 더 많아요. 독일이 프랑스 군대를 사실 거의 한 달 만에 파리까지 함락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사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1: 예, 그렇죠.
0: 전쟁 준비를 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훈련하기도 힘들었었고.
1: 네.
0: 그런데 정격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예상 밖으로 어떤 방어벽을 짜기도 전에 그 전선을 돌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양쪽에서 공격하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 배경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각성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우리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각성제 때문이에요.
0: 그 현장에 있던 부대 지휘관들이 각성제를 나눠줘요. 그 당시에 쓰던 이제 각성제가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 치면 이제 보통 히로뽕이라 그러죠. 필로폰의 그 성분이 당시 독일에서도 독자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1: 네.
0: 독일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진 않고 펄비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페르비틴, 펄비틴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1: 예, 예.
0: 1937년, 8년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 군인들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힘이 나요. 이길 것 같아. 왠지 총알이 피해갈 것 같아.
1: 환각이죠.
0: 환각. 네, 환각이죠. 예. 그 많이 보면 환각 나거든요.
1: 예.
0: 그다음 각성 효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잠도 안 자고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탱크 운전병들은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기록들 보면은 정말 그냥 달리기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진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프랑스 부대병들은 뭐야 벌써 왔어?
1: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데. 네.
0: 쟤도 누구야 연락받은 적 없는데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1: 그렇죠.
0: 참으로 파괴도 전에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다 돌파를 네. 있는 것이죠. 그게 독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사실 필로폰을 만든 원조 나라거든요.
1: 일본이요?
0: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네네. 성분명이 그런데 1893년에 일본의 화학자를 만들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때는 사실 만들기만 했어요. 만들기만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눈동자가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미각적인 요소 그런 요소로만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930년쯤 되니까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먹으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독일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물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물질이 이제 필로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1940년대에 붙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죠. 정말 많이 팔았어요. 거기서 거의 바카스 느낌으로 피로회복제 개념으로 썼단 말이에요.
1: 일상에서 막 썼구나.
0: 막 썼어요. 예. 권장했어요. 광고도 많고 그 당시 전문의약품 그런 제도도 없었고요.
1: 예, 예.
0: 군인들한테도 많이 지급됐고 군수 공장에도 지급이 되고 사람들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길 것 같고 뭔가 해보고 싶고 약간 긍정적인 희망을 좀 주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약발의 효과를 제대로 받은 것이죠. 가미가제 자살 부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출격 비행하기 전에 일본 천황이 한 자씩 딱 이제 차를 따라 주거든요.
1: 네.
0: 그 안에 이제 필로폰이 좀 들어 있어요.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그거 먹으면 이제 좀 힘도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천황의 위상은 정말 끝내주잖아요. 그 누구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신이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딱 주는데 먹고 나면 힘이 좀 나요. 진짜 할 거.
1: 한번 바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0: 정말 나는 이 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천황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1: 네.
0: 그런 고향감이 좀 드는 네, 네. 그런 물질이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각성제가 전장에서 꽤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이죠.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그게 또 그 추측국, 독일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1: 그런가요?
0: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스암페타민의 원조가

0: 되는 물질은 암페타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암페타민의 이제 변형이 메스 암페타민이거든요. 좀 구조를 더 효과를 강하게 한 것이죠. 네.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도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1930년대 중반부터 판매가 되거든요. 네. 처음에 천신기약으로 개발했다가 나중에 쓰다 보니까 살도 빠지네. 그다음에 약간 좀 힘도 나네.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좋으니까 나중에 중독성이 있는 건 있어서 지금 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파일럿들이 그걸 많이 썼는데 뭐냐면은 파일럿은 정말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전투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정말 추락이에요.
1: 항상 날이 서 있어야죠.
0: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락을 하게 되면은 적 지에서 만약 추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포로가 되거나 바로 한 자리에 죽는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정말 긴장감을 극도로 유지해야 되는 그 상태다 보니까 출격전에는 거의 항상 암페타민을 복용을 하는 거예요.
1: 연합국도 마찬가지.
0: 연합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암페타민 이게 전쟁의 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각성제의 전쟁이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은. 그런데 또 그렇게 각성제를 먹고 비행을 하잖아요. 비행을 하고 와서 또 뭘 먹느냐면 또 진정제를 먹어요. 약간 나사를 조였다가 푸는 그런 느낌으로
1: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나사를 조였다가 푸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쟁 시기에는 100번 양보해 전쟁 시기에는 어쩌면 뭐 그럴 수
1: 이기기 있겠다. 위해 뭐 그렇다 쳐도
0: 까딱 잡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1: 그런 게 전후에 민간으로 퍼진다는 거죠.
0: 퍼지죠.
1: 그게 문제인 거죠.
0: 다 퍼지죠. 암페타민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각성제로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암페타민 어떻게 썼냐면은 그때 암페타민은 전문의약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써요. 처방전이 있어야 돼. 근데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천식약이었거든요. 천식약 흡입제예요. 흡입제는 이 알약이 한 100알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 있고 계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지가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1: 그건 일반 약품.
0: 그건 일반 약품. 천식 그거 흡입제는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죠. 일반 약품으로 규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통 안에 이 좋은 알약이 100알이 들어있어요. 값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1달러? 야, 5달러 정도 됐겠다. 그 정도면은 100알치를 살 수 있는.
1: 다 모으죠.
0: 깨부수는 거죠. 깨부수가지고 자기들 막 흡입하는 거예요.
1: 이끌 모아.
0: 그래가지고 계속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1970년대에 끝나게 돼요. 1970년대에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운동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반전 운동을 단속을 하면서 결국 마약을 타겟으로 했죠. 대마라든지 각종 환각제들도 단속을 하고 그 못지않게 각성제도 각성제도 그 전에 좀 말이 많았으니까 사람 알잖아요. 1930년대부터 쓰다가 1970년대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좀 더 많이 강화를 하죠. 단속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 시절에 이제 습관성 의약품법이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1: 습관성 의약품이라고 했어요?
0: 그 당시에는 마약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좀 얕게 얕잡아 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을 만지는 것처럼.
1: 마치 하나의 기호처럼.
0: 네. 기호처럼.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잘못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면 약물이 강력한 건데 습관은 본인의 탓인 거거든요.
1: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0: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단어도 이제 그렇게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약물의 문제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뭐 각성제 얘기만 들어도 전쟁과 약은 뗄 수 없고 그게 나중에 전후에도 어떤 사회 병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역사에서 무기보다는 질병 또 질병을 막는 약 덕분에 뭐 승패를 좌우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병사를 쓰러뜨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말라리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말라리아가 참 황당해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잖아요.
1: 말라리아는 모기가 모기니까. 옮기니까.
0: 그렇죠. 모기가 옮기니까. 그
1: 모기는 피하식패혈이었죠.
0: 그렇죠. 모기는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빤단 말이에요. 모기가 피부에 들어가서 피를 딱 빨면 빨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물리적으로 뭔가 들어가면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1: 아, 모기가 빨아들일 때 모기에 있던 게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압력 때문에. 모기 안에 들어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0: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빨아만 가면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들어오는 물질 중에 독성 물질들이 있어 가렵기도 하고 가려운 정도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죠. 일부 모기에서는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옵니다. 그 자라면 이제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말라리아가 이게 특히나 모기가 많은 지역들 생각을 해보면 열대 우림이라든지 그렇죠. 더운 지역 위주로 좀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쟁을 다양한 지역에서 했잖아요. 열대 우림에서도 했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주에서 전쟁을 벌였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전쟁하다가 내려오잖아요. 태평양을 이제 다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저희 하와이도 공격을 하고 하와이는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잖아요. 예.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번 거기서 쉬어가야 되니까 결국 그런 거점들을 공략하는 목표는 결국 태평양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면 남쪽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푸아뉴기니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아, 거기를 먼저 점령하려고 해요.
1: 일본이?
0: 네, 일본이 점령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거의 붙어 있는데 네. 아래쪽에 가까운 데를 가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거기를 가면 되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연합군들이 진지를 장악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가까운 파푸아뉴기니 남쪽을 일본은 원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미 연합군이 들어갔다.
0: 네, 포트 모르즈비라고 네. 하는 도시입니다. 아, 예. 거기가 진짜 군사적 요충지인데 네. 거기를 바로 들어가기는 못해요. 그러면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엄폐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파푸아뉴기니 길게 누워 있는 나라인데 거의 반대편에 가요.
1: 북쪽.
0: 네, 북쪽에 내려가지고. 예. 예, 파푸아뉴기니를 가로지르려고 하는 것이죠.
1: 위에서
0: 한 나라를. 그러면은 그게 네. 적도지방이잖아요. 네. 적도지방이고 딱 봐도 덥겠죠.
1: 그렇겠죠.
0: 그렇죠. 당연히 덥겠죠.
1: 파푸아뉴기니 덥죠. 예.
0: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덥잖아요. 적도지방이고 네. 거기에 이제 땅이 평지가 아니라 완전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맥이면 좀 고지대도 있잖아요. 그럼 산맥 예. 고지대면 좀 추울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적도의 산맥은 추울까 더울까 해보면 근데
1: 어떤가?
0: 더워요. 덥고 습해요.
1: 아무리 높아도 예. 덥고 습하고.
0: 근데 이게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 대본영에서 그 일본 본토에서 전부 다 지령을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예. 가면 되겠네. 몇 킬로 안 되네.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약간 높으니까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맥을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1: 산맥을 거기 그 동원돼서
0: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산악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고도도 높아요. 엄청 높은 그 지역을 전부 다 관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중화기들은 나중에 다 버리게 되죠.
1: 아, 그렇죠. 힘드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가 등산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진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넘어는 갑니다. 넘어는 가는데 네. 가보니까 이미 또 전략적인 다른 요소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일본 본토에서는 다시 또 지령이 내려 다시 돌아가라.
1: 아니 진짜. 그 남쪽 포트모르즈비까지 네. 겨우 갔는데.
0: 그 앞까지 가서 보여. 어떻게든 진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워야만 될 것 같아요. 현지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 다시 유턴해라.
0: 본부에서 유턴. 일본도 그 위에서 지령대로 바로 그냥 깍듯하잖아요.
1: 탈진했겠는데
0: 거의 다 죽어요.
1: 죽어요.
0: 왜냐하면은 예. 이게 탈진한 것도 있고 뭐 지치기도 했지만 예. 거기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됐던 게 말라리아예요.
1: 아.
0: 왜냐하면 그 열대 우림에 모기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기들이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밀림에서 싸우던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네. 일단 얼굴에 모기장을 치고 있어요. 제대로 갖춰졌을 경우에는 그래요.
1: 네.
0: 아마 그 당시에 그 코코다트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일본군이 갔을 때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코코다 트랙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동 경로를.
0: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경로를 파푸아뉴기니 갖췄을 때는 그 정도는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 많이 물렸겠네요.
0: 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죠.
1: 말라리아한테 당한 거네.
0: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모기한테 당했지만 결국 말라리아한테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모기로 인한 질병이 참 무섭고 또 질긴 악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게 참 골칫거리였다면서요.
0: 모기는 항상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도 있었겠죠.
1: 네. 있었겠죠.
0: 네. 로마는 덥잖아요. 그 지역에서
1: 로마도 덥죠.
0: 덥잖아요. 예. 정말 덥잖아요. 아. 그 지역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말펑션 기능을 못하라는 뜻이니까

0: 그다음 아리아는 이제 에어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아, 공기가 안 좋아서
1: 나쁜 공기.
0: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고대 로마 시절에서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유서 깊은 질병이라고.

0: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딱 들여 보내놓고 그렇죠.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1: 완전 외부랑
0: 차단이죠. 완전 외부랑 차단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식물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한 명 딱 뽑힐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1: 물뚝에 연기 피우면서. 네.
0: 그런데 네, 거기 모기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1: 아, 외부랑 아무리 차단해도.
0: 네, 외부 아무리 차단해도
1: 모기는 뭐 굴뚝으로든 뭐 음식 네, 음식
0: 공기가
1: 트레이든.
0: 통하는데 모기는 가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모기 입장에서는 이, 그 추기경들의 피를 계속 빨아 먹으면서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 추기경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한 명이 선출이 돼요. 그럼 선출이 됐는데 그분이 나와서 얼마 안 있어 또 실험실을 말타 돌아가시는 거예요.
1: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0: 네, 그럼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도 했죠. 왜냐하면 신과 가장 가까 깝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결국 추기경이랑 교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큰 일을 대사를 치르러 가가지고 누굴 뽑았는데 그분이 금세 돌아가셔요.
1: 약간 그 종교의 권위와도 좀 연결되는 문제.
0: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심각한 문제니까.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야, 이 질병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와서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오래된 질병이니까요.
1: 추기경 분들은 또 약간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0: 네.
1: 막 경박스럽게 잡지도 못했어요. 이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 정도.
0: 뭔가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치료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네. 생각을 했겠죠.
0: 결국 누구가 해결하냐면은 선교사들이 해결을 해요. 선교사들이
1: 선교사들
0: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아, 네.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시절에 선교사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남아메리카를 가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원주민이 말라리아는 거기도 있었거든요. 말라리아로 죽었어야 될 것 같아.
1: 네.
0: 죽을 것 같아. 열이 펄펄 끓어. 그런데 현지인들이 나무 껍질을 빻아가지고 즙을 내서 먹으니까
1: 나아요?
0: 낫는 거예요. 열이 내려.
1: 찾았다.
0: 열이 내리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예. 결국 이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나무를 좀 연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무 껍질 싱코나 나무라고 나중에 그 이름이 붙는데 예. 처음에 선교사의 가루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럽에 전달이 돼요.
1: 유럽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찾아낸 거니까.
0: 선교사였으니까. 예.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줬냐면 결국 이제 교황청에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이거 신의 선물이다. 예. 라고 하면서 그 가루를 널리 홍보를 하게 됩니다.
1: 예.
0: 일단 로마 지역에서 먼저 퍼지게 되고 네. 유럽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게 선교사의 가루 싱코나 껍질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제 힘이 되겠습니다.
1: 그 싱코나 껍질에서 이제 퀴닌이라는 성분을 추출해낸다고 하는데 이 퀴닌이라는 성분이 제국주의 시대를 가능케 한 약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일단 이 말라리아는 그 전까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 보이잖아요. 저 스페인 지브롤터 역 가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쪽
1: 그렇죠.
0: 모로코
1: 예.
0: 그쪽 다 보이는데 거기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1: 엄두를 못 내는구나. 말라리아 때문에.
0: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으니까. 그랬는데 1820년에 주성분이 나오게 된 거죠.
1: 퀴닌이라고
0: 하는. 예. 말라리아를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더 이상은 그냥 놔두지는 않는 거죠. 종단 횡단하는 게 딱 그 시기예요.
1: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제 유럽인들의 발길이 더 깊숙이 닿는 거죠.
0: 깊숙이 닿는 예. 거죠. 그러면서 지도가 다 직선이 되던 그 시기의 일이죠. 그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예요.
1: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된다고요.
0: 일단 DDT가 금지된 해가 1972년이고요.
1: 예.
0: 그 해에 그 베트남 전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거기도 당연히 덥잖아요.
1: 아,
0: 베트남 덥죠. 그죠? 그 모기가 있겠죠.
1: 네.
0: 그죠? 그 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거 제대로 싸우려면은 이 모기부터 어쨌든 좀 박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베트남 공산권이잖아요. 북베트남은 그 바로 위에 중국에 요청을 하게 되죠. 중국에 아 우리 좀 이제 니네들이 큰 나라니까 좀 좋은 물질 좀 만들어줘봐. 마침 중국에서는 그때 문화대혁명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1: 예.
0: 다른 그 지식들을 거의 다 배척을 하거든요. 오직 우리 고유의 것, 중국 고유의 것들만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1: 예.
0: 그 보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문헌을 보니까 말라리아를 치료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1: 아, 신약 개발도 예전 문헌에서 찾아냈나요?
0: 당연하죠.
1: 예.
0: 왜냐하면 싱코나 나무에서 퀴닌이 나온 것처럼 싱코나 나무도 남미 원주민들이 쓰던 거잖아요. 중국에도 말라리아는 분명히 예전에 창궐을 했으니까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고 예, 중국에서는 그걸 학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학질이라고 부르는데
1: 학을 때다 할 때.
0: 예, 학을 때다 그 학질이에요. 예. 그 학질을 치료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3세기 때 책이에요. 300년?
1: 어떻게 3세기 때 어떻게 했대요?
0: 거기

0: 거기서 보니까 예. 개똥쑥을 우러낸 거예요.
1: 개똥쑥.
0: 개똥쑥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예. 그 식물을 빻아가지고 예. 우러내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한약이죠. 그렇게 마시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 투유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 투유유.
0: 여성 예. 과학자고요. 네. 그 당시에 뭐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박사학위 없이 노벨상을 받은 분도 꽤 있거든요. 예. 예, 투유유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1: 노벨상 나중에 받나요?
0: 나중에 받게 됩니다. 아, 그럼, 2015년에 예. 받게 됩니다. 예.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고유의 문헌과 전통을 살려가지고 우리 고유의 학자가 네.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계를 구한 그런 물질을 만들게 되니까
1: 예.
0: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람도 개똥쑥을 우러내요. 그냥 한약 우린다 하면 그냥 따뜻한 물로 짜가지고 막 비틀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1: 예.
0: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바꿔가면서 191번을 실패를 해요. 분명히 이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1: 3세기
0: 책이. 예. 주후 비급방에는 분명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안 되지? 그 1700년 동안 그 유전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 개똥쑥의 지역별로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예, 예. 생약은 항상 그게 이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192번째 실험을 앞두고서 다시 또 그 문헌을 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1: 그렇죠. 집념이죠.
0: 네, 예. 지치지 않고 다시 포기하죠. 그때 좀 늘어질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보니까 찬물로 우러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1: 그 문헌에?
0: 네. 찬물로 우러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도 뭐 따뜻한 물 같은 거 다 썼을 건데
1: 그렇죠.
0: 불로 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1: 뭔가 좀 분리하려면 좀 뜨거운 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뜨거운 물에 해야 뭔가 녹아 나올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게 상식이거든요.
1: 예.
0: 한약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한약이 따뜻하지 차갑진 않다고
1: 그렇죠. 예.
0: 그랬는데 아니 차가운 물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주 성분이 아직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분이 열에 약한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때 추출을 할 때 물 말고 좀 더 추출이 잘 된 유기용매를 쓴단 말이에요. 유기용매를 쓴 때 열 같은 걸 하도 가하지 않아요.
1: 예.
0: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1: 예.
0: 그제서야 보니까 말라리아 원충을 죽이는 거예요. 이 추출물은.
1: 아, 고문원이 맞았네.
0: 예, 옛말 틀린 거 없다니까요. 진짜 옛말 따라야 돼요. 나 이거 보다 보면은 이게 옛말이 진짜.
1: 동의보감 보자, 동의보감을. 동의보감으로 돌아가자.
0: 예, 그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주성분의 예. 효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1: 예.
0: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똥쑥의 이제 생약명을 따가지고 아르테미시닌. 네. 알테미시닌이라는 이름을
1: 아르테미시닌.
0: 붙이게 됩니다.
1: 네.
0: 이 물질은 그 전에 이제 퀴닌이라든지 혹은 퀴닌의 후속 약물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물들의 내성을 가지는 모기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1: 완전 달라요.
0: 작용 예. 기전도 좀 다르고
1: 예. 그러니까
0: 내성을 보이던 모기들도 이 약물을 처음 보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약물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1: 그럼 있죠?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그 근본도 아르테미시닌인가요?
0: 아르테미시닌 많이 씁니다.
1: 그렇구나.
0: 네, 지금도 아르테미시닌이 꼭 들어가죠.
1: 모기들이 여기에도 내성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네, 많이 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죠. 그 말고도 또 다른 약물도 좀 나와 있거든요.
1: 예.
0: 그게 1970년대잖아요.
1: 네.
0: 지금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재밌습니다. 전쟁과 질병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한 약의 역사도 참 흥미로운 예의거리가 많았습니다. 백승만 교수님과 전쟁과 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언제
2: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앞으로는
4: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대표적인 지사제조 정로환 역시 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 만주벌판에서 러일전쟁을 치르던 일본군은 낯선 환경으로 인한 병사들의 설사 증세로 병력 손실이 컸는데요. 이때 자체적으로 지사제를 개발했고 훗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러시아를 정벌한 약이라고 해서 정로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연합국 일원인 러시아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정로환의 정자를 정벌하다 정자에서 발을 정자로 고치게 되면서 익숙한 한자 표기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 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6: CBS
3: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7: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8: 예술이 일상이 되고
9: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8: 우리의 일상이
9: 문화가 된다.
8: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9: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8: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9: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8: 공정하게
9: 함께
8: 새롭게
9: 마음껏 꿈꾸자
8: 경기도에서.
10: 꿈꾸자 경기도에서.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북한 총무부장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비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행보에 대해 한반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7대 종단 소장단 간담회에서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 서

0: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핵 문제를 움직일 동력은 북미 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냐며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 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칠성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다룰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을 비롯해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내역을 적은 김 여사의 메모 등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오늘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하루 전면 파업에 이어 다음 주 부분 파업도 예고했는데 업계에서는 올해 파업에 따른 차량 생산 차질 누적 규모가 약 6만 2천 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연간 주주 환원액은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유례없는 이익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규모도 그에 맞춰 대폭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새 기금이 조성됩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 습도는 76%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준 일부입니다.
4: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생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우리 모두 핵 개인이 되어갑니다.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작가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송기령 작가는

은 과거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 혼자 오래 살게 됐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송기령 작가의 강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 좋습니다. 세바 씨는 이렇게 앞에 앉은 분들이 계셔야 진짜죠. 시대의 뭔데요? 왜 시대의 뭐냐?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시대의 뭐 그러면 이제 시대를 예보한다고? 보통 예보 그러면 일기예보죠. 여러분들께서는 우비를 준비할 건지 좀 험한 곳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할 건지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온 기사들인데 100년 만에 막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 나 살아있을 때 이런 거는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내 생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더 큰 건 뭐냐면 1000년 만에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랬는데 라든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들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가 커질 때 예보는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우산 챙기세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시대에 대한 예보를 좀 해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시대 예보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이 갈수록 그 편차나 혹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이게 미국의 데스밸리에 오른쪽에 보시는 가장 높은 그 막대 그래프가 하루에 내리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나왔던 거를 다 합쳐봐야 요만큼인데 하루에 이만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태세 준비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지나침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부족함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폭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게 나오는 순간부터 태세나 대비가 더 크게 요구된다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이 빨라지는 거예요. 202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은 mRNA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상당히 많이 주저했고 공포 속에 서로 연대했고 그를 기반으로 잘 이겨나왔죠. 근데 그때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이런 분들의 연구의 결과였어요. 통상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옛날에 미리 개발하셨던 것을 오랜 기간 동안에 검증하고 그를 기반으로 상당히 그분들이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마움을 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번엔 어땠었냐면 즉시 나왔어요, 결과가. 백신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불과 1년 만에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그를 기반으로 성과를 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성취로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게 양자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비트, 0과 1로 하던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형태의 정보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몇만 년 걸리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기술이라는 게 퀀텀 립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다면 지금의 방식보다 더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던 것을 기반으로 상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예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던 일들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럼 어떤 예제가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은 그려온 겁니다. AI예요. 그냥 문장을 넣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저 같은 강연자인데 저는 글은 쓰지만 그림은 못 그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손쉽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내실 수 있죠. 이게 스텝 1이라면 스텝 2는 실사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만큼의 밀도 높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 혹은 만들어진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빨라지면 그만큼의 수혜도 있지만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것이 시대의 봅니다. 소설가이신 윌리엄 깁슨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뭐였냐면 미래는 이미 와있다. 네, 이슈는 뭐냐면 그게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미 왔고요. 누군가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와 있다면 내가 그걸 볼 수 있냐에 따라서 준비의 태세가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핵가족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 2대 가족이라는 거예요. 통상 인간이 60 이상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3대를 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1950년대에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G.P. 머덕 선생님께서 그런데 새로운 가족이 나올 것 같은데 2대 가족. 이유가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도시로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그러다 보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온다.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연결된 자손들과 연결된 2대 가족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핵가족이라 부르자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뉴클리어 패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걸 배우셨어요. 이유가 한국은 1970년대부터 산업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언제 만났냐 하면 추석에 만났습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귀성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명절이라도 옆집에 계시거나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계신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아유 추석이네 뵈러 가야지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아주 새벽부터 사가지고 다 같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던 일들이 기억에 남으시죠. 불과 5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은 핵가족이란 말을 안 쓰세요. 이유가 2대 가족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젠 잘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제는 안 쓴 단어가 되는 순간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3대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사회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50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혹은 개인에 대한 인식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핵개인이에요. 그래서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이라고 핵개인을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의 축은 어떤 거냐면 지능화와 고령화입니다. 지능화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현명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고령화는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상당히 예전보다 혼자 오래 살게 됩니다. 저출생 이슈 때문에 현재 한국의 중위 연령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어른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젠 그렇지가 않고 자손의 숫자가 확실히 줄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분들을 지원하거나 도울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해야 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능화 부분인데 1인당 로봇의

활용량이에요. 한국이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유는 한국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수용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도 돼 있고요. 결정적으로 전체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대외 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의 수용이 좀 주저되면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덕분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귀여운 강아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로봇 회사에서 만든 강아지인데요. 최근에 이 강아지 로봇으로 혹시 한밤중에 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큰 공장 설비에 순찰을 도는 겁니다. 밤에 이제 야간 근비를 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족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단에 올라갈 수 있고요. 체구가 작으니까 작은 곳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지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열감지 센서 같은 것들, 원적외 선이 있기 때문에 저 넓을 높은 곳에 파이프가 새거나 혹은 문제가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만큼 그 일을 하던 분들이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정리하는 바람에 굉장히 밤에도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가봐요. 환경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쇼핑몰에 공유 오피스에서 이렇게 밤샘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데 사다 보면 밤에 좀 졸리니까 잠도 깰 겸 나가가지고 어딜 본 거냐면 거대한 광장 같은 데 가서 지하에 있는 곳에 산책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뭘 봤냐 하면 세 대의 청소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섬뜩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세 대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 놀랄까 봐 소리를 냈던 거였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자,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저희 선배들한테는 얘기했었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어려울 때 현지어도 익숙하지가 않고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빌딩 청소했다고 이런 무용담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유가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의 기회도 이제는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저면 변화라면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채비해야 될까요? 뭐 우산을 챙기든 아니면 하천에 가지 말건 뭐 해야겠죠. 2016년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햄버거 주문한 방법. 그때만 하더라도 대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없을 때만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쯤에는 이걸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옵션을 준 거였는데 지금 이제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불과 뭐 7년 정도 사이에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뀐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이슈.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술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적응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팬데믹 때 얼굴 보는 게 아무래도 감염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연습했죠. 여러분들은 불과 3년 사이에 이걸 다 배우셔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름 또 대견하죠. 이걸 다 적응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게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는 이제 좀 주저하죠. 그때 등이 따가워요. 뒤에서 보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지자체하고 통신사에서 연습하기 앱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연습해보고 가시라고요. 이쯤에는 배려입니까? 배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배려는 뭐냐면 연습하세요. 이건 배려고요. 배려가 아닌 건 뭐냐면 저걸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하세요로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효율,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수용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쯤은 하셔야죠가 됐고 저는 이거를 강요된 혁신이라고 불러요. 날이 갈수록 더 빨리 혁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어지면서 의외의 성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현지인들이 새로 연 식당들이 늘고 있죠. 제가 베트남 식당을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가는데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차린 식당들이 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그 국가와 교역을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투자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기 항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직항이 있으니까 놀러 가보시고요. 하노이나 다낭 갔다 오시면 쌀국수를 맛본 거죠.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현재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당 차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여기서 접객이 좀 어려우세요. 이유가 한국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죠. 걱정 없습니다.

이유가 테이블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의 모든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있고 여기 메뉴가 한글이고요. 가게 주인이 보시는 테이블 쪽에는 이게 베트남 말이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혁신을 기계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에서 이제는 베트남 분들의 본토 음식과 경쟁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쟁은 전 세계가 되고 있어요. 연결성이 커지면서 그만큼의 우리의 기회가 느는 대신에 그만큼의 경쟁의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나의 기회와 연습이 요구된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힘들다. 이유가 숨가쁘다. 식당을 차릴 때에도 이만큼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빨리 바꾸면 난 어떻게 살지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적응을 잘하세요. 이명우 씨 아십니까? 이번에 올림픽 체조경기장 티켓이 1분 안에 솔드아웃 됐습니다. 15,000석 규모의 스테디움이 6일간 하는 콘서트가 1분 안에 끝났어요. 동시 접속자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당연히 아들 따님도 있지만 본인들도 배우셔가지고 클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적응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내가 어떻게 호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바라보는 것, 이분들이 바로 핵게인이에요. 새로운 규칙을 내가 수용하고 그를 기반으로 새롭게 배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명우 씨가 영웅시대 분들한테 당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했더니 자손분들이 제발 좀 건강검진 좀 받으시라고. 그걸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다가 이명우 씨가 얘기하니까 들으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논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31살 이후에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시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명우 씨의 팬덤은 30세 이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가 새로운 음악을 들으시니까요.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더 길어지고 젊어지고 현행화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열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 변화를 어떻게 내가 함께 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역시 고민해 봅니다. 끝까지 가면 더 큰 적응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었는데 한 동네에 갔는데 요즘 가는 곳마다 굉장히 무인상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유 없이 나와있던 게 뭐였냐면 반려동물 무인상점이었어요. 이름이 강아지와 고양이 편의점. 사가지고 나왔어요. 간식 하나를. 나올 때 봤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 친구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고양이도 적응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무인에 적응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누군가 나오면서 죽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적응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고양이의 안면 인식으로 저절로 열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인이 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하던 친구가 동네 가게에서 외상 먹던 것처럼 고양이가 결제하고 나온 걸 나중에 갚아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뀐 사회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분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적응을 다 해가고 있고 여러분도 하실 거기 때문에 각자의 적응이 모여져서 각자의 자립을 형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능화와 자동화는 도구를 다루는 인간에게 지능의 외주화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개체의 연결성이 새로운 도구를 만나며 얻게 되는 엄청난 적응력은 지난한 노동의 종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으시고 스스로 챙기시고 자립한 후에 그만큼의 여유를 타자에게 전달하고 그를 기반으로 자립한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핵게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우리 모두 핵 개인이 되어갑니다.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작가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김신혜가 부른 터질 거예요. 박학기와 정현, 승현이 함께 부른 비타민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내 안의 빛을 따라가세요입니다. 김준희 일리아팜 대표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김준희 씨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발견한 가로등에 매료돼서 조명을 공부했고요. 어쩌다 보니 프랑스 파리의 핫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으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김준희 씨는 지금은 강원도 영월에서 포도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의 시기에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빛에 매료됐던 젊은이가 포도농장 농부가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강렬하게 기억됐던 빛이 있으셨을까요? 뭐 이런 빛, 뭐 대출,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조명, 아니면 태양빛, 노을, 그런 빛인데요.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는 빛이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밤 이슬이 이렇게 자욱하게 내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새벽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에 저 멀리 그 가로등 불빛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고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뭔가 그 불빛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두 번째는 오로라인데요. 5년째 겨울만 되면 제가 오로라를 따라다닙니다. 어두운 밤하늘 형형색색의 막 빗줄기가 하늘에서 엄청 막 쏟아져요. 그러면 마치 제가 접신이라도 하듯 뭔가 하늘이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나 지금도 빛을 참 좋아하고 빛을 따라다니며 살고 있어요. 빛을 좋아하는 제가 어떻게 어쩌다가 포도농장 농부가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참 눈에 많이 띄고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월 사시는 어떤 분은 아, 너 영월 사는 신성우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예술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머리 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니라 파리에서 10년간 살았던 파리지앙입니다. 빛을 따라 살았다면서 무슨 파리는 무슨 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빛이랑 연관이 있었어요. 그 독서실을 마치고 나오는 그 가로등이 시작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따뜻한 빛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 길로 미대를 진학하고 공부해서 나도 조명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방학 때 놀지도 않고 조명 관련된 일이면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무대 조명도 설치해보고 뭐 콘서트, 뭐 연극, 이벤트 뭐 안 해봤던 게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그 빛을 좋아했던 이유였던 가로등 불빛 같은 뭔가 따뜻하고 뭔가 촛불처럼 방 안을 밝혀주고 그런 뭔가 따뜻함이 없고 그냥 화려한 무대 조명과 어두우니까 그냥 빨리 불이나 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졸업만 하면 나름 꽤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까지 보장된 상태였지만 그걸 다 무릅쓰고 자퇴를 해요. 네, 자퇴하고 뭔가 이 빛을 조금 더 공부하고

아, 뭔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조금 더 경험하고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도착해서 제 목표는 이제 프랑스 조명 관련 학교에 들어가는 거여서 계속 작업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 학교에서 들어갈 때는 제가 그냥 꾸준히 어떤 작업이 이어져 있는 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종이랑 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장르의 예술이 아니어서 저는 막 용접도 해야 됐고 막 망치로 두드리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에서 지낼 수가 없었고 그 마당이 있는 방 다섯 개짜리 집을 구하게 됐어요. 월세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도 나름의 이제 계산을 했죠. 파리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그럼 남는 방을 하나 빌려줘 보자. 그렇게 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이제 작업만 하면 되겠다. 근데 하루도 방이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이제 예약이 막 밀려 들어왔고, 신기하게도 손님들과 놀면 놀수록, 그리고 저녁에 뭐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2호점, 4호점까지 늘어나고, 근데 그때도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조명 디자인 공부하러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뭔가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조금씩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로 어떤 사업이 잘 되면 현실에 안주할 법도 한데, 그 마음속에 나는 디자인 조명 만들러 왔는데 이런 뭔가 빛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사그러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하던 일다 정리하고, 내가 유럽에 있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라고 하는 오로라 한번 안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 극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겨울만 되면 그 위도 한 60도 이상 북극권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에서 오로라를 촬영하러 다녔어요. 근데 또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오로라를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또 먹고 살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파리에서 관광업도 하고 뭐 손님 상대하는 거는 뭐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고 한국에 이제 오로라 투어 사업을 위해 이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출발 직전까지 준비가 잘 되었는데 뭐 갑자기 뭐 한두 번씩 기침하기 시작하더니 뭔가 뉴스가 이제 심상치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을까요, 그때? 정말 집에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날 며칠 집에서 계속 숨만 쉬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뭐 산책도 나가시고 뭐 바람 쐬러 나가시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때 서울에 있어서 한강도 가고 뭐 산책도 하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 서울 하늘에는 그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막 별빛과 은하수, 오로라를 보는 게 저한테는 당연했던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딱꽉 막혀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삶의 빛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만의 일상을 찾고 싶을 때마다 저는 서울이 아닌 강원도로 별을 보러 다니고 별을 촬영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러던 중 부모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것도 강원도 영월로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철없는 생각인데, 갈 때마다 맨날 밤새 촬영하고 새벽에 힘들게 돌아오는데, 부모님 영월에 계시면 잘곳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단순한 생각에 부모님 뭐 귀농하라고 적극 찬성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시간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별 보러 다닐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부모님은 이제 농사 짓기로 하시고 포도밭에 흔히 말하는 그 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름을 뭐딴게 아니에요. 소똥을 날라서 계속 소똥을 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랑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농사 안 지어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무렵에 아, 그 소똥 뿌렸던 밭에 막 별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가 막 펼쳐져 있어요. 그게 은하수 펼쳐져 있는 게 영월에서는 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근데 서울에서 제가 그렇게 보려고 애쓰고 뭐 보러 다녔던 은하수가 집 앞에 있네? 이거 너무 정말 나이스한 거 아니야? 그때 쟤는 아 여기다 그래 내가 여기 살아야겠다 여기 살면서 농사 내가 지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관심 없는 척하면서 그 포도 농사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로 언제 바쁘대? 뭐 할만하대? 벌이는 괜찮대? 그랬더니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 대답해 주시는 게 아, 3월부터 9월까지만 바쁜데 그 중에서 딱 3개월 바쁘고 아, 돈은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뭐제 또래 친구 연봉 정도 될 거란 말에 약간 좀 혹했어요. 6개월 일하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그렇게 오로라를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포도 농사가 3월부터 9월까지고 오로라가 보일 수 있는 시기가 9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 저는 농사 끝나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이렇게 휴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때 저는 농사 짓기로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네.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직업을 고르실 때 보통 뭐 워라벨도 보고 뭐 근무 환경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체크하시잖아요. 근데 그 체크하시는 것 중에 혹시 농업도 고려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최고의 복지고 최고의 워라벨을 보장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느 회사가 6개월 일하고 6개월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농부가 되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마냥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주변 선배님들한테,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하래요. 그냥 하래요. 근데, 그분들은 뭐, 10년, 20년간 계속 그냥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냥 하면 되는데,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파와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르고 한다는 게 제일 큰 일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초생재배인데, 보통에 포도밭에 가면은 풀한 포기 나지 말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매트를 다 깔아서 덮어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비닐 넣고 까는 땅보다 햇빛 맞아가고, 뭐, 바람 맞아가며, 건강한 땅이 더 맛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매트를 과감히 걷고 지금 풀을 키워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덕분에 뭐 주변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이 제가 뭐 농사는 하겠어 저거 봐라 뭐몇년 안에 풀다 덮는다 하시는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 포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근데 저에게 이러한 농업 방식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저는 단순히 농업해서 단위 면적당 최대 생산량 끌어낼 거야. 뭐 이러려고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포도밭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고 조명과 작품이 설치될 무대이고 앞으로의 이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그 영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요새 참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이러려고 내가 미대 나왔나? 파리까지 갔다 왔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른 농사 말고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포도 있잖아요. 그한 송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150알 정도를 가지고 나오던데, 그 좁쌀만한 포도알을 그때부터 성형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좁쌀만한 게 이렇게 주먹, 뭐지? 그 500원짜리만큼 커질 때, 애들이 이 정도를 떼주면 송이가 이쁘겠지? 조형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로라를 찍으러 다녔던 사람이 저희 밭에 제 새끼 같은 포도를 찍으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포도
저희

포도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리아팜의 포도는 저에게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 공간에 포도가 주인공인 무대요. 그이 무대에서 언젠가 저는 제가 만든 조명

다이닝, 그리고 가벼운 커피 한 잔, 포도나무 밑에서 와인 한 잔 하면 포도 와인 맛이 어떨까요? 뭐 그런 공간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생과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잎과 줄기를 활용한 차와 음식도 네, 선보이려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별빛을 담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원하는 조명도 마음껏 만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 한켠엔 그 꺼지지 않는 빛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들이 뭐라 하건 뭐 상황이 따라주지 않건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이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찾아주고 그 빛을 같이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리아팜 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방식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우리 모두 핵 개인이 되어갑니다. 송기령 작가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내 안의 빛을 따라가세요 였고요. 김준희 대표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맨하탄스가 부른 샤이닝 스타, 린다 론스타드의 The Water is Wide였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젊은 연인들 중에서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프랑스에서의 13일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에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 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0: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다룰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행보에 대해 한반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에서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핵 문제를 움직일 동력은 북미 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냐며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 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을 비롯해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내역을 적은 김 여사의 메모 등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연간 주주 환원액은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유례없는 이익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규모도 그에 맞춰 대폭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5도, 습도는 78%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1: 9시 5분입니다.
5: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의 가수 답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그 아까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그 원망이 있었는데 네. 회복이 좀 됐어요?
2: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완벽하게 다 됐다라고 네.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정말 많이 됐고요.
1: 네.
2: 네.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래요.
3: 네.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완벽한 배우자까지 만나게 그래요. 되셨다고.
1: 어디서 네. 어떻게 만났어요? 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3: 네. 러브 스토리 좋아해요.
1: 너무 좋아해.
3: 러브 스토리.
1: 아, 나 그렇게.

0: 너무 좋아요.
1: 그래서 원래 선생님 첫사랑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2: 이제 와이프 이름이 티아인데요.
3: 티아.
2: 예. 네. 제 와이프가 되게 팬이에요.
3: 아.
2: 활동 아이돌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1: 아, 했었어요?
3: 네, 동시대 때? 네,
1: 같이 네, 같은
2: 비슷한.
1: 아, 그래요?
2: 쇼콜라라는.
1: 쇼콜라?
2: 네.
1: 알아.
2: 네.
1: 알아. 쇼콜라 알지? 네. 쇼콜라 알아. 네.
3: 알아.
2: 아무튼 네. 그 얘기 꼭 전해주고 싶었고.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같이 음악 작업하다 만난 거요?
2: 아니요, 이 친구를.
1: 예.
2: 네. 저는 교회 생활 하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꿈을 네. 계속 이제 갖고 있잖아요. 저 미국 네. 가고 싶어요. 미국 가고 싶어요. 되게 네. 있었거든요.
1: 예. 네.
2: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악하고 음란세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계속 싸우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표적을 또 안 주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 해외로 가는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 속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었던 어떤 재밌는 나라 뽑기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뽑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그냥 중보 기도를 하고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뭐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같은 선교 활동도 하시고
1: 그러니까
2: 자기가 기도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제 차례가 왔는데 이미 그러니까 저는 연약하니까 뭐 그 꿈 이런 거 다 또 까먹은 상태였었어요. 뭐 코로나가 안 끝나는데 뭐 비행기는 어떻게 타요? 하나님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 순서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미국 아니어도 좋으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받을게요. 대신에 저 꼭 이 나라를 갈 거예요. 이러고 뽑았거든요. 근데 딱 미국이
1: 왔어요.
2: 그 수백 장 중에 정말 한두 장 이런 거였는데
1: 아싸 했겠네.
2: 아싸.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거에 막 울어요. 저는
1: 아 울어?
3: 진짜 끝나고 싶다. 내 마음에
4: 진짜
1: 울어.
2: 그런 거에 저는 이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뜻이구나.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렇게.
2: 그러고 이제 바로 막
4: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미국 되게 좋아해.
2: 그런 거죠. 그런 거 주변 사람 절대 이해 못하는 거
4: 모르지. 내용을 모르니까.
2: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막 혼자 어쨌든 그런 또 전도에 대한 야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서 막 또 선교행 하다가 막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 이제 결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 이제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금을 달라고 청하라. 그래서 그냥 저 그 읽고 나서 그냥 제가 뭘 추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고 다음에 미국에 올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동역자와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막 이렇게 또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연약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자꾸 이런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는데 혹시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과 뜻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어떤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저의 짝을 저의 뼈 중에 뼈 저의 살 중에 살인 그녀를 구합니다.
4: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2: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1: 했더니 어떻게 만났는지
2: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주 있다가 이제 라디오에 이제 게스트를 나갔는데 마침 제가 또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자 하면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DJ분이 사무엘 씨였어요. 서사무엘이라는 아티스트셨어요.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갖고 없다고 얘기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은 자매님이 계시다. 그래갖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께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조건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알았어요 물어봐 볼게요 만약에 그러고 하나님 믿는 친구면 단톡방을 파줄게요 하고 한 이틀 지났는데 단톡방을 파주더라고요.
4: 근데 그 지금 라디오가 뭐 기독교 라디오는 아니죠?
2: 아니었습니다.
4: 일반 라디오
2: 그냥 쉬는 시간에 이렇게 네, 그분도 크리스찬이시고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단톡방을 파줬는데 이제 이름이 뜨잖아요. 티아라고.
4: 티아.
2: 근데 이제 제가

0: 제가 하나님 사실 눈치 보면서 일부러 육신적인 것을 하나도 조건을 안 걸었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치. 어떻게 생겼는지.
1: 프로필
2: 궁금하죠.
0: 너무 궁금해갖고 하나님이 내 이상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1: 아니 꼭 소개한다고 해서 꼭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0: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좀 말씀들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한 짝은 정해져 있는데 정하지 않은 짝들과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내피림으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타락의 시작이 또 되는 그 시점에서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은 그랬던 거죠. 네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정해주신 그 짝을 그 분을 만나야지만 되는 건데 라는 걸 갖고 있었어서 그 시점에서 기도하고 만났었던 친구는 무조건 제 약간 저 혼자 좀 무조건 내
3: 이미 이만큼 가 있네.
0: 저 혼자
3: 기도 이후에
2: 결혼식이다.
1: 결혼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요.
0: 그렇지, 그럴 수도
1: 그러다가
0: 있죠.
1: 그러다가 아무나 보고 혹 해서 물론 이제 해피엔딩이지만.
0: 네네네. 예.
1: 그래서 이제 또 보고 이제 이거 엄청 했겠네요, 이거.
0: 확대. 네.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사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 역시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1: 내 스타일.
0: 아 부인이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를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1: 더 그게 확대 안 되나?
3: 제가 여기서 덧붙이자면 제가 봤거든요. 너무 이쁘고.
1: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 딱 사진을 보자마자
1: 당연하지.
3: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백이 나왔을 때.
1: 하나님 포장은 많이 하는데 결론은 예뻤으니까 이제.
4: 하나님 정확히 맞춤형으로.
1: 그렇죠.
2: 그러니까.
0: 아무튼
1: 확대했더니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
0: 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외모적인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뭐 당연히 감사했지만.
1: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0: 네. 근데 저한테 사실 되게 좀 조금 깜짝 놀랄만한 건 뭐였냐면. 그때 제 뭐 집 비밀번호, 작업실 비밀번호 이 모든 것들이 다 031호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1 때문에 그게 이제 원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으러 오실 거라는 여자 후손이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었기 때문에 제 다 비밀번호 다 031호였는데 그 티아의 아이디가 티아 031호인데요. 그 친구 생일인 거죠. 그 생일이었던 거예요. 생일. 3월 15일 생일이었죠.
1: 우리 형도 3월 15일
3: 생일. 야, 031호가 또 거기서.
2: 와, 신기하네요.
0: 네, 031호였고, 네. 그 친구의 어떤 뭐 배경들을 가지고 제가 너무 막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또 미국 시민권자였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친구와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어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만났죠, 그 친구를. 만나니까 이 친구도 한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만나오던 남자들이 다 불신자였고 너무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너무 항상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다음에 만날 남자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줄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2: 그러니까. 네,
0: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근데 되었습니다.
1: 아이돌 가수 활동 중이었는데 어떻게 좀 어렸을 거 아니에요?
0: 저보다 5살 어리고요.
1: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0: 그게 한 저 올해 결혼했고요.
1: 아 올해 됐어요?
0: 네, 만난지 그 친구 만난지는 이제 2년 정도.
1: 올해 됐어요. 신랑이구나.
0: 네.
1: 뭐 한때 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서까지 떠났던 탕자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죠. 예, 어떻습니까?
0: 저도 뭐 사실 아직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분명히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하시고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순간 감사를 빼앗기고 또 기쁨도 빼앗기고 뭐 그렇지만 그걸 다시 회복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값진지를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게 해주신 것 같아요.
1: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또 찬양곡을 준비하셨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곡이에요?
0: 제가 만든 곡이고요.
1: 예.
0: 제가 한창 제일 힘들었을 때
1: 그
0: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노래예요. 제목은 선포 기도문이고요.
1: 선포 기도문.
0: 영어로는 Song for Prayer.

0: 휴지 잠에 눈물 뚝뚝 떨어져요. 아유, 또.
1: 감사해요.
0: 야, 이거 참. 진짜.
1: 아유, 참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0: 아, 그래요?
1: 네.
0: 가요. 아유. 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아니,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와. 아니, 본인은 이제 신앙 간증이잖아요. 신앙 고백이고, 정말 네. 말 그대로 기도문을
1: 맞아요.
0: 멜로디로 만드셔서 본인이 또 피아노까지 치신 거죠.
2: 네.
0: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전해지니까 이렇게 감동이 됐고.
1: 맞아요.
0: 무엇보다 너무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해서. 참, 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요. 감동이 은혜요라고 하지만 솔직히 가로치고 너무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해서.
1: 아유. 저 지금 눈물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계속 들어주는 거죠.
0: 아니, 노래도 이렇게. 잘... 아, 내가 뭐 하나라도 이기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네요.
1: 지은아, 그만 울어라. 이러면서.
0: 미국에 집도 있고. 아유, 아무튼 뭐. 네. 너무나. 아니, 어떻게 이 곡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뭐. 어떻게 만드셨어요?
2: 정말 그 제목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제가 그랬고.
0: 네.
2: 예수님을 저도 이렇게까지 진한 어떤 시간들과 스토리들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다면
0: 네.
2: 영접이 뭔지 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리고 하신 일이 뭔지 그 권세가 예. 뭔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하나씩 구원이 되겠지만 근데 혹시라

0: 또 이 노래가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듣기만 해도 또는 따라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권세를 선포하고 또 마귀를 무찌르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1: 네,
2: 진짜면 왜 눈물이 났어요?
3: 아, 저는 그냥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청년의 어린 시절에 정말 눈과 귀를 가렸던 그 사탄의 계략들과 또 그 안에서 결국에는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 모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다비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간의 이 과정들이 정말 그림처럼 그려져가지고 너무 감사한 그래요. 마음으로 눈물을 진짜 흘렸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앞으로 뭐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0: 앞으로 비전은 제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타락이고 이제 하나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제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입니다.
2: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꼭 쓰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멘.

0: 참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은밀해서 많은 분들이 다루시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1: 아, 그래요,
0: 어떤 음란이나
1: 솔직한 고백이고,
0: 네, 예. 마약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신 덕분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모습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고 앞으로 이 진솔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할지 또 많은 기대가 생기는 간증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박영환 목사님.
3: 제가 우리 다비 형제님을 진짜 작은 무대에서 보게 된 거예요.
2: 아.
3: 네, 그 작은 무대에 다비 형제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몰랐었거든요.
2: 네네.
3: 너무 유명한 분이지만 제가 몰랐었는데 그 작은 무대에서 이렇게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너무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나눠주시는데 와, 저 청년 뭐지? 저 청년 누구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노래가 스킬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막 감정을 정말로 너무 만지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아티스트구나 제가 느꼈고 근데 오늘 나오셔서 사실은 제가 몰랐던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2: 네. 네.
3: 이미 해답은 하나님은 정답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다비 형제님이 이렇게 더 뜨거워지시고 성장한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영혼들 앞으로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래요. 네.
3: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이 뭔지 해답이 뭔지를 찾아서 너무 많은 청춘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4: 네.
3: 그리고 중독이 되는 거고 네,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 같고 그 중요한 역할이 아마 이 음악이라는
2: 그래요.
3: 네, 놀라운 치료법을 주시지 않을까
2: 네,
3: 계속
2: 네.
3: 기도하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다비 형제님이 지금의 이렇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누린 것의 뒷면에는 다비 형제가 잠들어 있을 어린 시절에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찬양을 불러주고 아마 내가 잠든 시각 또 내가 어디선가 세상 어디선가 즐겁게 놀고 있을 때 한시도 쉬지 않고 날 위해 기도했을 어머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외모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3: 그렇죠.
2: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던 하나님께 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0: 오, 그러겠네요.
2: 이렇게 얼마했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자라서 지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머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험하셨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정말 미국 땅을 이제 우리가 미국을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전 왔다고 봐요.
3: 네.
2: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그 우리 어쩌면 신앙의 선배 같은 나라가 이제는 너무나 변해가고 너무나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제 그 땅에

0: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당이든 미국당이든 어디서든 특히 이런 젊은 찬양들이 좀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는 게 저는 범키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다비 형제님도 하여튼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을 듣고 싶거든요. 이런 찬양들 좀 많이 불러주시고 많은 곳에서 집회든 음원을 통해서든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좀 만들어주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음악이 좋아서 모이고 음악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음악 사역자로서 역할도 많이 감당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혼생활 열심히 하셔서 예쁜 닮은 예쁜 이세도 보시고 행복한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티스트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비현아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위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6: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너무 먼 길인가요?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높은 곳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곳일 뿐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겐 숨겨진 신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의 원래 신분을 회복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통치권, 권능을 지닌 존재로 창조주 대리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이 형상이 훼손이 되고 패역한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형상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탄 지배에서 형성된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첫 창조 사역을 수행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새로 빚으시는 작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건 단순한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의 존재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일은 첫 창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첫 창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재창조는 죄로 물든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의 성공 열쇠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협력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실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린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삭개오, 니고데모, 옷자락 만지는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0: 성공 접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 크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심령이 가난함,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물질 궁핍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파탄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헬라어는 푸토코스로 구걸하는 거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께 거지처럼 구걸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세가 성령님이 우리 삶에 내주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을 수 있게 하는 성공 조건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자들에게 다가가 이들의 잠든 영을 깨우시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손상된 영혼육의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전에 들리지 않던 성령 음성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감정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 뜻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지붕을 열어 젖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경주합시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의기양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울부짖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끄럽고 죄송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중에 우리가 기름을 빌려줄 수 없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고 계셨대요. 꼭 지난주의 설교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두면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두실 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그러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닥쳐서 준비할 수 없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올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는요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곧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더디 오고 계시대요. 이 상황을 예수님은요 결혼식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밤에 찾아옵니다.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혼보다 어쩌면 더 깊은 서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올지 알지 못하나 신랑이 저 먼 곳에서도 볼 때 신랑이 온다고 신랑의 친구들이 소리치고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횃불을 들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낮에 너무 더우니까 아마 밤에 결혼을 치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결혼을 치르는 그때에 초저녁쯤이면 도착해야 되는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가 이제 조금씩 졸음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결혼식보다 이상하게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능력 없음이 아니라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신랑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오시는 주님의 시간은요 우리 주님의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더디 오고 계시는데 이 더디움을 당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그 더디 오심을 근거로 뭐 하고 있냐면 동료를 때리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더디 오심이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더디 오심이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더디 오심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 머리로는 쉬는데 쉬운데 정말로 우리 신앙에는 쉬우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더디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을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더디 오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기도를 미루고요 우리는요 헌신을 미루고요 우리는 결단을 미루고요 우리는 죄악과 결별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교 성도가 이제 장교 시절에 회식을 했대요. 누구랑 회식을 했냐면 부대 지휘관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성격도 좋고 아주 부대에서 유능하고 칭찬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술이 거하게 취한 지휘관이 우리 성도님을 칭찬하셨대요. 누구누구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유별나고 극성 맞던데 너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너무 좋아. 우리와 마찰이 없고 너무 세게 믿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특별하게 유별나게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그 마음에 드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바빴겠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하고 미뤘던 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디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날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남을 유보하고 있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미루고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악과 싸우는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디옴의 시간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초저녁에 신랑이 왔다면 10명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초저녁에 기름이 있었다면, 초저녁에 신랑이 왔다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잘 정도로 신랑은 더디 오고 있었어요. 그날 잠든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조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철저히 준비했지만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은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름이 있냐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름은 현저하게 마지막 때의 차이를 맡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첫 열심에서 갈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누구나 뜨겁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릴 수 있다면 누구나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30년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그릇에 기름을 담은 사람들과 그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한 성도님들이신지요? 더디문이요, 진짜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더디 오는 것이 괴롭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게 하셨나?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믿게 하셨나? 십자가를 믿었고 그 은혜를 맛본 성도님들이 그런데 더디 오시는 주님 앞에 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등불을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평소 같으면 여러분 당연히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인색해 보이십니까? 차가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색해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처녀가 다른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은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은요,

정확하게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려진 착한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율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여 살아간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죄와 결별한 결단을 얘기할 수 있는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죄와 싸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떼어서 남에게 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눈을 떼어서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없고 제 귀를 떼어서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제 신앙을 떼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결단을 해봤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죄와 얼마나 싸워봤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의 결단을 드려봤는가? 여러분 뒤늦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은 23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 짓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10명이 다 잠들었고 지혜로운 5도 잤는데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자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저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릇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졸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름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거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 기도 모임에 가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의 시간은 아니었고 저 뒤에 제 후배들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더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는데 본인이 들었대요. 앞에 보니까 한 명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씩씩거리고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수님을 막 째려보면서 손을 든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명은 지금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위성주 목사님. 근데 수업 시간에 앞에 앉진 않아요. 뒤에 앉아요. 근데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 손들어 봐. 했는데 그 사람과 저기 지금 아인 하우스의 원장인 박준범 원장님 둘이 이렇게 셋이 손을 들더래요.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 교수들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 명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 믿고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 때잖아요. 단지 더디 오시는 것이지. 왜 문이 열려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문을 위하여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채찍질로 몸이 찢어지신 몸으로 만든 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려진 문 앞에 내가 너희를 도

0: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문이 열려있는 것도 은혜고 오래 참으심으로 닫지 않아 계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외치셨던 문장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천만 성도를 달라고 했다. 이 나라의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은 쌓여갔지만 그대로였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식적 축적이 삶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우리의 문제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신방과 또 우리 순장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더디어 심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빈 그릇을 오늘 지적하신 주님 앞에 저는 이것이 책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마지막 때에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쳐봤자 여러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뤄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뤄둔 신앙의 싸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덮어둔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돌이키는 길에 우리 주님은 절대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 그릇이 보인다면 숨지 마시고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기 전에, 비명 소리가 나고 통곡을 하며 울기 전에, 저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준비가 됐습니까?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잘게 부순 얼음 위에 탱글한 단팥을 얹어 먹는 빙수는 1876년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가 얼음을 갈아 만든 빙즙을 먹었다는 기록이 그 효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빙수는 시대를 지나 다양한 과일, 떡과 젤리를 얹은 최고의 여름 디저트가 되었죠. 망고빙수, 메론빙수, 딸기빙수 같은 과일빙수, 오리지널 팥빙수. 여러분은 어떤 빙수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이 시간에도 시원한 빙수 한 그릇 생각나는데요. 오늘 밤 CCN 캠프도 시원한 빙수처럼 여러분의 뜨거웠던 하루를 식혀줄 시원한 음악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항상 큰 웃음을 주셨던 김상훈 목사님의 음성으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라고 이렇게 즐거운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지금은 천국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계시겠죠. 자, 김상훈 영원한 생명수 같이 오늘 시원한 찬양들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특집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CCN캠프 6월 15일부터 제가 진행한 이 시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셨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들이 좋아요를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들려드리는 찬양이 아마 여러분들 귀에는 또 마음에는 가장 좋아요 가 되는 그런 찬양곡들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손활주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곡과 아이번의 당신을 따라가면 CCN 공부방에서 방송을 들으시다가 똑같이 좋아요를 누르셨나 봐요. 24개의 좋아요를 받아서 22위, 23위를 기록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위권을 소개해드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약간은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살짝살짝 봤는데, CCM 공부방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곡들에 굉장히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요번에는 아무래도 CCM 캠프 초반 집계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하루하루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와, 진짜 여러분들이 새 노래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CCM 캠프 가족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엘 찬양이 나란히 두 곡이 올랐어요. 소리엘의 위로송 그리고 소리엘의 전부인데요. 오늘은 같은 곡이니까 오세광의 위로송과 소리엘의 전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또 우리나라 가수지만 영어로 부른 곡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역시 에일리하고 엄지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에일리가 부른 주기도문 The Lord Prayer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리엘의 위로송과 소리엘의 전부. 오늘은 오세광 위로송으로 함께 보셨고요. 또 에일리가 부른 더 로드 프레이어 주기도문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19위 곡은 다이가 요나단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가 올랐어요. 또 시와 그림의 바람 속의 음성, 유은성의 로뎀나무 아래서 동률 모두 같습니다. 24개의 좋아요를 받아 17위부터 19위까지 올랐네요.

유은성의 로뎀나무 아래서, 시와 그린 바람 속의 음성, 달가요 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24개의 좋아요를 받은 곡들 함께 보셨고요. 플랜팅 워십의 복음 안의 자유 26개의 좋아요, 우리의 예배가 부른 그때 나 역시 26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두 곡 함께 하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 이제 2부 본격적으로 1위 곡까지 함께 달려볼게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깃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의 설교와 정치활동을 1년간 연구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손현보 목사의 설교들이 고신총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 문서의 설교 이해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손 목사의 설교가 성경 본문 해석보다 한국 정치 상황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치우쳤다며 정치적 판단과 결론을 먼저 제시한 뒤 성경 본문을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결론을 향해 분노와 불안을 고조시키고 공예배에서 특정 정치 구호를 외치게 한 방식은 개혁주의 전통이 이해하는 예배와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권력자를 비판한 사례를 정치 설교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학적 한계가 있다며 고신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강단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1년간 미뤄진 손 목사의 정치설교 문제에 대해 고신총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평신도 기관들이 부총회장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거룩한 선거 실천서약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흐르는 통합, 샘물처럼 맑은 한국교회란 제목 아래 진행되는 공명선거 서명운동은 전국 노회장협의회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서명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나 금전, 물품,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지 말 것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을 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평생을 약자들과 함께했던 고 박형규 목사 10주기 추모 예배가 최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엄수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서울제일교회 등이 함께 뜻을 모은 이날 예배엔 박 목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힘썼던 이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한편 그가 담임할 당시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길거리 예배를 감내해야 했던 서울제일교회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배상금으로 교회 내에 박형규 목사 기념실을 조성하고 오는 23일 주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독엔지오 월드비전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인도주의 포럼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외교부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선 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인 협력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들은 분쟁

0: 과학과 기후위기로 인도적 위기가 장기화하는 반면 국제사회의 지원 재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예산, 외교 역량과 시민사회의 현장 전문성을 인도적 지원 전 과정에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 경험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김은영의 CCN 캠프 좋아요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시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2위에 오른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동뮤지션의 곡. 이 곡은 가요로 발표가 됐지만 CCM으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CCM 이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분 선교사 자녀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 크리스찬 마인드로 곡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참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올려주셔서 이렇게 좋아요 특집에도 이 곡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김도현의 인생과 김관호의 여정 26개의 좋아요를 받은 곡 들어보시고요. 만나워십의 찬양,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이 곡이 가장 또 굉장히 특색 있는 보컬이기도 하셔서 방송 횟수도 많았지만 좋아요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두 곡 함께 보시죠.

27개의 좋아요를 받은 두 곡, 김수지가 부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동방현주가 부른 찬양이었어요. 다시 일어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해외 CCM으로 가장 높은 좋아요를 받은 곡은 You Raise Me Up이 차지했네요. 웨스트라이프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28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시은의 음성으로,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무 아래서가 29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기타 연주와 목소리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와 나무 아래서 그리고 이시은이 부른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해외 CCM 곡으로는 유명한 팝송이기도 한 You Raise Me Up, 웨스트라이프의 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3개의 좋아요를 받은 곡들이 나란히 최고 순위에 올랐는데요. 한웅재의 소원 그리고 겸손이 올랐습니다. 겸손은 오늘은 백소라 이윤화의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가 33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아요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 6월 15일부터 집계고요. 주말 주일 녹음일 때에 집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음번 좋아요 특집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하고 치열해질지 기대하면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윤화 백소라의 겸손, 한웅재의 소원 듣고요. 끝곡으로는 디사이플스 버전의 두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 음성으로 소원 전해드렸고요. 이윤하 백소라의 겸손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들이 순위에 들지 않아서 아쉽다 하시는 경우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면 너무 좋아요가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일부에서 이삭 줍기 대신 아쉬운 좋아요 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그 좋아요에 누적된 곡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월요일에는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곡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디사이플스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0: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요? 저는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는 게 보이는데요. 이번 비 꽤 오래 내릴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 해가 뜨면 가물까? 비가 내리면 피해 입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연휴 거제와 통영 일대 내린 극한 호우로 상수도가 끊겼던 세대에 대부분의 공급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을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설비 전문가 또 우리 국군 장병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요. 피해 입은 분들 하루속히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니까 또다시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산은 맑은 하늘이라고 비 예보도 없다고 7493번님이 알려주셨는데 아 거제까지 1시간 남짓인데요. 피해 입으신 분들 또 복구에 수고하시는 분들 모두 주안해서 몸과 마음도 무탈하시길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래도 비가 내리면 길도 막히고 또 미끄러우니까요.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다니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은 오늘입니다. 첫 곡으로 이주영이 부른 안전하리로다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정구지 찌짐이라고 쓰셨는데 오늘 날씨에 딱인 게 아닌가 아이디가 예 피어워십 앨범에서 함께 들을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7493번님의 신청곡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수연님 전북 완주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모든 지역이 비 피해 없이 지나길 바랍니다. 아멘. 조수아님도 오셨어요. 오늘도 당양노와 함께하는 시간 잔뜩 흐린 날이지만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준이비님 선곡이 꼼짝 못하게 만드네요. 붙잡고 있어요. 아마 두 시간 동안 움직이기 쉽지 않으실걸요. 장장98님께서 오늘 오후부터 주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신청하신 곡 항해자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오락가락 하는 빛 속에 마음도 좀 오락가락 했는데 찬양이 울컥 했습니다. 내 삶의 끝이 되길 기도하며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소망님, 찬양에 잠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당신을 향한 노래 끝난 다음에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실 겁니다. 수리엘 좋았더라 박종수님과 같이 들었고요. 시와 그림 항해자 그 전에 함께 했고요. 러브레터님이 늦게 오늘 출근하시는군요. 당양노와 함께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곡들이 이 선곡들이 다 저의 신청곡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좋습니다. 랩넌트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정원님 목소리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남동생과 이름이 같으세요. 그렇군요. 정원님이시군요. 제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도 여자 이름으로도 다 가능한 다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들도 있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예인 있잖아요. 저는 좋아요. 이렇게 약간 중성적인 느낌. 봄나리 님도 오셨어요. 8월 10일에 3차 신경통 통증 제거를 위해서 가마 나이프 수술하고 오늘 외래 진료차 병원에 왔습니다. 완치는 안 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희망의 끈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통증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이포유와 함께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정말 통증이 심한

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 되고 제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봄나리님과 듣고 싶어서 예수나의 치료자 걸어놨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께서 다시 교회 쉬다가 이번 주일 예배와 함께 1박 2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 아들을 응원합니다 하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1박 2일로 청년부 수련회를 아드님이 떠나는군요. 은혜 받고 감사하게 기쁘게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라면서 빌더스 너는 주가 이 곡도 이어서 함께합니다.

빌더스 너는 주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조금 힘든데 그런 날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힘든 날. 그런데 찬양 들으면서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스마일 50님 그런 날 있어요. 저도 오늘 약간 그런 듯한 느낌. 날씨 탓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금요일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영향이. 가만히 뭐 눈을 감아도 좋고 아니면 편한 자세로 계셔도 좋고 찬양을 듣다 보면 차곡차곡 에너지가 쌓이리라 믿습니다. 4913번님께서 주님의 복된 가정을 이룰 때가 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 예비 사돈 되실 부모님께서 딸아이의 주님 닮은 깊은 심성을 알아보고 또 친구 같은 자녀로 보아주시길 늘 기도합니다. 아멘. 초가 삼간도 이경미의 목소리로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3757번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매일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웃에게 따뜻한 보탬이 되고 또 저 자신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 욕심보단 언제나 기본을 든든히 잘 지키고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초심 잃지 않고 걸어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결심 꼭 매일매일 이루는 3757번님 되리라 믿고요. 소리보기 예수의 시선 신청하셨는데요. 시간이 네,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들을게요.

소리보기 예수의 시선 3757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스머프님께서 그동안 묻어놓았던 1달란트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또 응답으로 알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정말 귀한 것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 러브의 나를 부르신 주 신청하신 곡 1부 끝곡입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올해는 상반기 폭풍처럼 지나가서 일기 쓸 엄두를 못 냈는데 얼마 전에 너무 마음에 드는 무지노트를 발견해서 6월까지의 일들 정리해서 쓰고요. 오늘은 7월부터의 얘기를 당향노 들으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왠지 방학 끝에 밀린 일기 쓰는 분위기지만 스티커 붙이면서 꾸미면서 쓰니까 재미도 있고요. 사랑하오님과 함께 타이니 에코 Like a Rain 들었습니다. 밀린 일기라니. 그곳에 차곡차곡 사랑하오님의 얘기들이 쌓이길 바라고 이왕이면 좋은 일, 기쁜 일들이 많이 쌓이길 바라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쌓일 때는 뒤에 감사와 또 기쁨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또 기록되길 바랍니다. 민들레님께서 사실요, 제가 침대에서 미끄러져서 여러 군데 피멍이 들었었거든요. 아이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으면서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좀 지나서 한 6일 정도 돼서 좋아졌나 싶었는데 비가 와서인지 컨디션이 별로예요. 뭐 맡은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그쵸. 이게 또 급하게 갑자기 이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통증도 있어서 아유 그만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스티브님,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당향노를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청하셨어요. 주나와 나 앨범에 있는 한부영이 부르는 곡이죠. 네, 이어집니다.

0: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님이 신청하신 곡 예라모시 앨범에서 들었고요. 열심히 쉬지 않고 4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진짜 이럴 때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또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고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막 꽉 막히고 그런 느낌. 예, 진짜 서민들을 살피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연님 그리고 마운틴 사나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325번님이 신청하신 디케이 소울의 바다 주소서 그전에 함께 했습니다. 비 내리는 동해에 일 때문에 와 있는데 가뭄 여름이라 비가 내려도 좋은데요. 오늘 선곡도 너무 탁월합니다. 구은이님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그리고 축하사연 함께 나눌 일들이 있어요. 아타카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무익한 종이심을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209님의 생신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계속 이어가는 209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아멘. 209님도 직접 글을 남기셨거든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또 많은 곳에서 209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선물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시고 풍성한 지금 생일을 맞고 계세요. 권사님께서 또 큰 선물을 주셨나 봐요. 예, 6년간 수통하신 권사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하셨어요. 4019번님도 이미지 사진을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예, 축하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리고요. 오늘 더 행복하게 풍성하게 주님 주신 은혜 누리며 또 매일매일 기쁨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148번님 먼저 축하를 드릴 게 그 도예 작품 입선을 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저희도 당양도도 함께 축하드리고요. 주일이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매일매일 늘 저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그 영적인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하셨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박향숙 집사님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하곡도 함께 띄워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209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웨이브 프로젝트 앨범에 있는 내가 태어난 날엔 이 곡도 들려드립니다. 한 분 더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요. 데이비드님께서 오늘 10대지기 따뜻한 밥상 1주년입니다. 김치찌개 3,000원으로 수익금 내기는 힘들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며 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주의 일을 함이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또 작다고는 하지만 이 일이 쌓여서 크게 쓰이리라 믿습니다. 한 곡 한 곡 풀어갈까요? 먼저 웨이브 프로젝트 내가 태어난 날엔
1: 우리 시간 여기에 함께

이공구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향숙 집사님의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어여쁜 자연님께서 조카 다현이의 생일 축하해 하셨는데 예, 다현님의 생일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부계근원님, 오늘 남편도 생일이에요. 근데 바빠서 생일 잔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죠? 혹시 못하시더라도 따뜻한 말로 잘 태어났어 고마워라는 생일 선물, 말로 하는 생일 선물 꼭 해주시고요. 잠깐이라도 그냥 달달한 걸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당양노가 축하드립니다. 데이비드님 10대지기 따뜻한 밥상 1주년 축하드리고요. 라일리님이 어제 엄마 무릎 수술과 입원 마치고 퇴원하셨어요. 통증이 심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고 기력도 좀 떨어졌지만 어제 저녁에 모처럼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어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양도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 메시지도 남기셨어요. 예, 어머니 이제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잘 회복돼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님께서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 앨범에 있는 눈을 들어 신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어쿠스틱 워십 앨범에서 주품에 이 곡은 황유리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그 전하세 예수 2집 아주 오래된 테이프 있어요. 집집마다 정말 내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테이프, CD 이런 거 몇 개씩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잘 들을 수가 없어서 뭐 달리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뭐랄까 미련이랄까 아니 그것보다 추억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내가 뜨겁게 불렀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함부로 어떻게 버리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테이프들. 지금 이 순간님도 아마 그 전하세 예수 20이 그런 테이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벤에셀님께서 메리제인 앨범에 있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가 539장 신청하셨어요. 평안한 마음 주시고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길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하신 곡 함께 했습니다. 짱가님, 저 어떡하죠? 얼마 전에 여름성경학교 교가 들려주셨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수련회를 가서 자랑삼아 들려줬는데요. 글쎄, 다음 주에 여름 사역 결과 발표회에서 율동과 찬양을 하자고. 아, 저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멤버 모으고 있잖아요. 잘할 수 있겠죠? 아유, 잘하실 거면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곡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곡을 들으면서 아, 이 곡은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는 참 마음이 뜨겁고 또 믿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그 믿음을 나눴던 친구들은 지금쯤 뭐할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혹시라도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이 찬양들을 통해서 내 믿음 저 아래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4918번님께서 나무엔 시편 1편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신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루트가 작사 작곡한 내림나장조의 4분의 4박자 찬송으로,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입니다. 이 곡은 어린이를 위해 작곡된 곡이지만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는 찬송가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인생 모두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갑시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 나갑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심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응답함으로 영생의 삶, 행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부르심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자고 노래하는 찬송.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하고 쏠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2일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해가 지고 오늘의 해가 다시 떠오른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쉽게 타협하고 어둠의 자리에 머물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 할 때는 담대하게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오늘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들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 이념의 차이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많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상대방을 이기고 굴복시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보다는 이해와 화해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약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22일 토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박형근의 예수의 이름으로, 힘날 밴드가 부르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최박 부부가 부르는 시편 23편 듣겠습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7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성경 낭독 시편 67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지은 그룹이 전하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트리니티 싱어즈 찬송가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이어서 윤형주가 노래합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에스겔이 입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이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무너진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책임을 지고 또 마음을 아파하면서 입을 닫고 또 중보자로서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주신 거죠. 보면은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대언한 내용이 뭘까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그들이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에스겔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지금 거짓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4절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로되 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뭐냐면은 지금 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은 거기에 남은 자들이 아브라함보다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것처럼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당장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에스겔에게 지금 대언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 지금 잘못 믿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보면 말씀은 듣기는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기뻐했어요. 보면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과 그리고 또 행하는 것이 철저히 여러분 지금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여러분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라는 거죠.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들의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에 나오죠. 그들이 피체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체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피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들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는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우상에게 여러분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보면 또 26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각기 이웃집의 아내를 더럽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열이 뭡니까? 이웃집 아내와 여러분 음행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그들 삶 속에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 것이 아니라 강포와 공포로서요 이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요 가정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들 삶 속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당장 회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학생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공부해야지, 시험 잘 봐야지 라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시험 성적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보면 또 이들이 말씀을 듣고요 결코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보면 30절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의 마음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31절에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위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여러분 행위 자체가 없이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만 다른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아야지, 내 가정이 잘 돼야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그런 여러분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이런 평가만 했다는 거죠. 보면 32절에 그들이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데 고운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고운 음성, 좋은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 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노래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0: 그냥 사랑의 노래에 보면 좋은 음악이죠. 보면 아 오늘 음악 소리 좋다, 작곡 잘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음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고운 음성으로서 그냥 음악 소리로서 그런 노래 소리로서 들었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보면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늘 말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에스겔의 대언을요 그냥 에스겔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좋은 음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합니다. 에스겔의 대언대로 멸망해요. 보면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안정민의 찬양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전용대가 부르는 쓴잔 듣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조주영의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의 설교와 정치활동을 1년간 연구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손현보 목사의 설교들이 고신총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 문서의 설교 이해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손 목사의 설교가 성경 본문 해석보다 한국 정치 상황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치우쳤다며 정치적 판단과 결론을 먼저 제시한 뒤 성경 본문을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결론을 향해 분노와 불안을 고조시키고 공예배에서 특정 정치 구호를 외치게 한 방식은 개혁주의 전통이 이해하는 예배와 설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권력자를 비판한 사례를 정치 설교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학적 한계가 있다며 고신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강단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1년간 미뤄진 손 목사의 정치 설교 문제에 대해 고신총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한예수교장

외 통합총회 평신도 기관들이 부총회장 선거 풍토 개선을 위한 거룩한 선거 실천서약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흐르는 통합, 샘물처럼 맑은 한국교회란 제목 아래 진행되는 공명선거 서명운동은 전국 노회장협의회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전국 장로회연합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서명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나 금전, 물품,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지 말 것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을 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평생을 약자들과 함께했던 고 박형규 목사 10주기 추모 예배가 최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엄수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서울제일교회 등이 함께 뜻을 모은 이날 예배엔 박 목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힘썼던 이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한편 그가 담임할 당시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길거리 예배를 감내해야 했던 서울제일교회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배상금으로 교회 내에 박형규 목사 기념실을 조성하고 오는 23일 주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CBS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2: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부딪히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또 듣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을 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저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을 것을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주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과 4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에 다 합쳐서 26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억 2천만 명이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 교인들입니다. 약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남미 가면 개신교의 7, 80%가 다 오순절인데 얼마나 교회가 뜨겁고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충만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가져주는 세상의 음성,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 세월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헬라 원문을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포착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놓지 말고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붙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날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여러분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수로서 교사로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의 그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예술인은 그 예술가의 그 자리에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변호사는 변호사, 의사는 의사, 각기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놓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허병한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빗자를 찾나니.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날아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가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붙잡히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절대 긍정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코드로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해를 물려주사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충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받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성격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고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가 실천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자,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들은 사회적 약자를 섬겨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1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약 400억 정도 예산을 구제와 선교에 매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고, 날마다 모이를 힘쓰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4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매년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두 주간 12강제 축복 새벽 기도성에 싱가포르에서 약 800명 성도가 와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청년들이 가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부흥해서 만 명이 2만 명으로, 2만 명이 3만 명으로, 싱가포르 최대의 교회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저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젊은이들이 부르짖어 10분, 20분, 30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성령 역사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남미를 가면 한 80%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우리 순복 모순절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모든 나라에 퍼지는 우리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 받아서 감리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납니다. 성공의 목사이신 사무엘 웨슬리 수잔나 그 사이에서 1703년 6월 17일 태어났는데, 19명의 자녀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인데 19명은 좀 많고 한 5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작년 평균 출산율이 1.64인데 이제 올해 2.0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0.7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3명 이상씩 나오면 우리나라 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꼭 지키기 바랍니다. 누뚱이도 괜찮으니까. 제 결혼 주례 결론이 기본 3명, 권장상 5명인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갖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사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던 차에 당시 성령파인 모라비안 교도의 그 예배 장소 올더스게이트에 가서 1738년 5월 24일 말씀 듣다가 성령이 불임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8시 45분 이 로마서 강의 1장 말씀 듣다가 불을 받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목사였는데도 율법적이고 그저 습관 형식에만 치우쳤던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페드레인에 있는 기도 모임 참석에서 진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습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막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올드스케이트의 성령 임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한 거듭난 사건이었다면, 페드레인의 성령의 임재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올드스케이트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다가왔다고 하면, 페드레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변화, 그의 삶의 근본적인 성화를 추구하는 사역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늘 그 후로도 성령 충만을 삼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잠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너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로 불이 떨어지고 병자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성화,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38년 그가 성령 받고 1791년 3월 2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50년 동안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약 40만 킬로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이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감리교를 창설해서 감리교 운동이 전 세계에 붕어넓을 일으켰고, 감리교 운동을 뒤에서 성결 운동이 다시 그 성령 운동의 역사를 이어갔고, 성결 운동의 뒤를 이어서 우리 순복음 오순절 성령 운동이 지금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오순절 순복음은 다 한 집안입니다. 성령 임하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저를 맡기소서. 저로 행하게 하시고 저로 권한을 겪게 하소서. 저를 주님 위에 쓰시고 주님을 위해 쉬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며 저를 비우기도 하시며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게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기꺼이 전심으로 드리나이다.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당신은 나의 것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제 그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0: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세례가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여 바라보고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감도로 충만, 충만, 충만, 충만,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결과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들은 작은 예수를 변화되어서 지혜께는 일어나지 못하는 은혜를 없이고 하나님의 삶에 모두 생활생활 물러가며 기원의 축복의 기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진만 믿고 여바라고 나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세에 들어가여 주옵소서. 성령 주만하여 하나님의 뿐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원하 되는 상황 주옵소서. 은혜를 느껴드려 하나님 주여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주여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주여 충만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 간절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몸이 아프신 오신 분은 아픈 데를 손 드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걷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걷기도 합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마음의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귀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 베드로, 이 많은 사람들을 관심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2016년 미국의 한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인물들 대상으로 비공식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바울도 아니고 1위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완벽해서였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아니 나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보다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수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에게 곧 책망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리를 용감하게 걷다가도 물속으로 빠져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과의 수많은 이야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많은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장담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어떤 성경에 보면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부인하면서 저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와 부인의 장소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숯불이라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까지 상실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자기를 돌이켜 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깨달으면서 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믿었던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하나하나, 아니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바닷가에도 18장의 사건처럼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28장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가 숯불이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백하는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숯불은 부인의 자리였고 두 번째 숯불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숯불은 밤이었고 두 번째 숯불은 아침.

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풀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 숯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라,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요새 말로 말하면, 야, 같이 밥 먹자. 일로 와. 나하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리 와. 아마 숯불도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를 굽느라고 숯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복음은 항상 명령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나누기에 내 마음은 굉장히 옹졸하고 이기적입니다. 항상 사명은 은혜가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로 불러,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다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그때 왜 나를 배반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실패하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내게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능력을 보면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보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있는가,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업적 때문에, 때로는 그가 잘하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뭘까요? 관계성입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가? 배려할 만한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스승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이 트라우마 같이 자기 속에 억눌린 이 억눌림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자신감을 갖느냐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나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그를 파괴하기 위한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배반의 상처 속에 갇힌 마음을
사랑 앞으로 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는 섰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장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 보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아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뢰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며 그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 또는 위기가 언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예배는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건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은 부르는데 내 안에 그 찬송과 가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꾸만 결핍될 때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사랑이냐? 정말 내가 너의 기쁨이냐? 정말 내가 너의 자랑이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이냐? 이 사실을 우리의 예배 공동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다른 실패한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다가서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받은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찌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 상처가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예수님의 사랑

상처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루어진 상처는 긍휼이 되어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랑은 하나씩 무너지고 예수님의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본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도 그는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자기 방식의 분노가 있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깨뜨리시지 않고 베드로의 열정을 정화하셨습니다. 칼을 드는 열정에서 양을 돌보는 따뜻한 열정으로,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때론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이 짓밟힐 때 아파하며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탄식하는 열정과 분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는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따랐을까요? 자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생애 속에 이웃이 안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오직 자기만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주위에 사람들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임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과 역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기업인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그러나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분, 어떤 분은 나이든 어른,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것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내 삶의 뿌리가 되면,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젊은 나이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겸손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확인이 되면 너무 도망가지 마세요.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심호흡을 하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

0: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책임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할 줄 알면서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도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용서하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감격 없이 찬송했던 것도 용서하옵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랑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 것을 마음껏 자랑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질병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인간을 괴롭히는 복병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별의별 명이 많습니다. 혹시 미키마우스 질환을 들어보셨나요? 초음파나 CT 영상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얼굴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라고 합니다. 진행성 골화성 섬유이형성 증, 근육이 뼈처럼 굳어지는 증상입니다. 단단해지는 병이죠.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몸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욕을 받고 꿰매 빠져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죠. 이것이 타락이고요. 그 뒤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질병의 원인은 마음이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70% 내지 80%의 병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치료하다가 히브리어로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고치시다라는 그리스 말이 데리아프요, 여기서 테라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치유만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치유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육체 또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영혼의 병 또 마음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도는 모든 분들이 영육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칼럼 지금까지 금천구 신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비행기 창문의 모서리는 네모나지 않고 둥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을 날 때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뾰족한 모서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창문의 모서리가 둥근 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말끝을 부드럽게 다듬어 건네는 거.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그런 여유를 좀 더 내보면 어떨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양과 함께 출근 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남옥 러버님.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항상 이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와, 뿌리님.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시간. 최고인데요.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는 이쪽이에요.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음악 FM,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에요. 감사히 찬양 따라 부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아침 고맙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미소님. 벌써 일 시작하셨어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였습니다. 장국영 사랑이님 신청하신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듣겠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쉬고 출근하셨대요. 대장암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을 때 예전에 사연 보냈을 때 소개가 되어 감사했어요. 계속 쉬다가 여러 군데 떨어지고 이제 한 군데 합격해서 오늘 출근합니다. 좀 힘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몸도 마음도. 몸은 수술받고 회복하면서 힘드셨을 테고 또 마음은 새로운 일자리 구하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 또 힘드셨을 텐데 예, 새 출발, 네, 새로운 직장 출근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물론 두렵죠. 잘 모르니까. 근데 막상 일 시작하고 겪어보니 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이런 직장이면 좋겠네요.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의 장국영 사랑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미국의 케빈 드영 목사는 책 미친 듯이 바쁜에서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옵니다. 첫째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죠.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두 번째 특징,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셋째, 영혼의 부패가 감추어집니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뿌리는 바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트 목사는 한 달에 하루를 고요한 날로 정하고 종일 침묵과 기도, 써야 할 편지를 정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하루의 안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미친 듯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의 바쁨이 초래하는 세 가지 위험

8월 20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묵상과 찬송의 시간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릴리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4379님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하는 시간인데 감사를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부족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강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게다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이순꿀님, 아 지금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와서 거리도 멀어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셔서 일이 됐네요. 아쉬움과 부족함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채워갑니다. 묵상과 찬송, 말씀, 소통,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멀리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동나무님 좋아하는 곡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초록이님께서는 어릴 적 고등부 찬양대에서 주기도문송을 처음 접했는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다고. 예, 정미나의 Amazing Grace 토요일 아침.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으로 1부 닫겠습니다. 2부 와 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시고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2부 순서 이어갑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0: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소입니다. 한반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발언, 그리고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준비된 거 아니냐, 미국과 북한이 뭔가 진행하는 거 아니냐, 우리만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란의 늪에 빠진 트럼프가 중간선거 앞두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 벌이는 거 아니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또 그런 한편 북한은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우리를 조롱했는데요. 즐겨하던 전쟁 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흥한 처지,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 자, 한미 동맹을 파고드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친북이고 가장 친중이고 가장 친러시아가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동맹국은 홀대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적성국들과 합의 잘 맞는 모습, 당장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에게 약점만 잡힌다,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 잃으면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런 걱정인데요. 특히 미국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특히 아들의 가상자산 등 인가 부패, 비리, 부정 의혹을 정식으로 파고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였으면 당장 탄핵 시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황당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조기 들고 윤어계인 북진통일 부정선거 외치는 세력이 있죠. 또 제1야당 내에도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도 많죠. 당장 장동혁 대표부터 떠오릅니다. 자,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하고 김정은을 좋아하는 친북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추종하는 건지, 그 논리가 뭔지, 생각이 뭔지, 계획이 뭔지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비 내리는 8월 8일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CBS 주말 뉴스쇼.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죠. 김정호의 새벽길 들으며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6: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자, 오늘 또 트럼프. 네네, 트럼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 또 있는데, 야, 이거 트럼프 관련된 얘기가 너무나 크고 중요해가지고, 네, 빠르게 가야 데이터 센터 얘기도 좀 마지막에 짧게도 할 수
7: 있기도 하고
6: 못할 수도 있다. 네, 미리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아니, 그러저나 제가 오프닝을 직접 써가지고 이제 전달하거든요.
7: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듣고서는, 네네, 이걸 아이템 알고 정하셨구나.
6: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관심 많이 끈 일도 많았습니다만, 뭐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방면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큰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7: 네. 네. 왜 이럴까?
6: 라는 생각. 네.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네, 아니 제가 오프닝을 쓰면서 좀 전에 날짜를 말할 때, 네, 8월 8일이라고 네, 네, 해서 요거는 아마 덮어쓰기 덮어쓰기 하면서, 네, 전전전께 온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무튼 이 트럼프 얘기는 8월 8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다.
7: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얘기입니다.
6: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이거부터 좀 보죠. 미사일 쐈잖아요.
7: 네.
6: 아니 미국 트럼프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화답을 하고 뭔가 쫙쫙쫙 진행되는 거 아니야? 야, 둘이 다 얘기 마친 거 아니야?
7: 아, 그러니까요.
6: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미사일은 뭐예요?
7: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6: 네.
7: 우린 참 사이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심지어 가장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해라.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적대 국가도 아니고 뭘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훈련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6: 친북입니다.
7: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날짜가 줄었어요. 원래 11일부터 27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21일까지만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6: 네.
7: 그래서 그러면 아, 북한에서 뭔가 화답이 오나 보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꾸 뭐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답장이 왔냐?
6: 네.
7: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소통을 하고 있다. 왜 우리가 소통 안 하냐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6: 네.
7: 그런데 소통을 이제 미사일로 한 거죠. 미사일로 이렇게 보란 듯이. 아, 물론 사실 최근 사이에 좀 미사일 발사가 며칠 있었어요. 12일 날 있었거든요.
6: 예.
7: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데 미국 반응이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6: 그러니까요.
7: 네. 일단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이 없었습니다. SNS 올라온 것도 없고.
6: 네.
7: 대신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최근에 미사일 발사한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6: 네.
7: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전념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6: 네.
7: 그러면서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이게 일부러 좀 파장을 좀 줄이고,
7: 네,
6: 아, 이게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네, 좀 그런 일종의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7: 네.
6: 뭐 그런데 글쎄요, 예전 같으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7: 네,
6: 합니다.
7: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거든요.
6: 네.
7: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가? 약간 현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가 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6: 네.
7: 그러니까 20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을지 연습 기간 중에 이제 미사일 발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태세를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 측은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하는 굉장히 엄중한 행위다,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6: 그러니까요.
7: 그런데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6: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의 이런 반응이 네. 이제 두 번째 임기 시작한 초반이랑은 또 온도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7: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에는 그때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 규탄한다. 그리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6: 아니, 명확하게 이게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긴 하니까요.
7: 네, 맞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탄도미사일 발사하더라도 네.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 야, 근데 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네. 이런 게 미국 입장에서도 본토 공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감했고
7: 그렇죠, 맞습니다.
6: 미국 국민들도 여기 대해서 좀 예민하고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애써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들이 네.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좀 이상합니다.
7: 네, 네, 뭐 일단 이제 북미 외교를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사일 발사건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데 규탄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6: 약간 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선거는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7: 맞아요.
6: 한 방에 뒤집자 네. 남들 못한 거 이상한 거 한번 크게 한번 한번 네. 해보자. 네. 이런 방향으로 네,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저는 이 한미연합훈련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미국 대통령이 네. 기자들 앞에서 네. 공식적으로 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기수를 얘기를 하면서
7: 맞아요.
6: 이거는 마치 어차피 핵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어떻겠냐.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7: 네.
6: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7: 그래서 이제 이란 문제와 겹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게 네.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네.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빅터 차 한국 석자가 말한 것이 예. 이란과 북한은 좀 다른 것 같다. 일단 이란은 이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 이 정도만 해도 됐어라고 이제 넘어가.

0: 것이고, 북한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핵능력을 차곡차곡 키워왔고, 그리고
1: 네.
0: 이제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뭐 핵탄두가 60개에서 뭐 80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네.
0: 있거든요. 그 미국 정보기관도 이제 파악을 한 바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 나라 정상이 공식적으로 몇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
1: 완전히
0: 다르거든요.
1: 다르죠.
0: 네, 그래서 이제 빅터 차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인정하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다. 이제 거기서 핵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핵탄두 숫자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1: 네.
0: 같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1: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0: 네.
1: 그런데 또 이거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0: 네.
1: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거 사실이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0: 네.
1: 이걸 다 없앨 수 없으니 핵 고도화를 억제하는 게 최선이고
0: 네.
1: 현실적이고, 그래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도 줄이고 그렇게
0: 네.
1: 하자. 이거, 이런 주장을 했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0: 네.
1: 얼마 전에도 다 완전 종북 좌파로 몰려가지고 엄청 욕먹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한다.
0: 네.
1: 그리고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자, 학자들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
0: 네.
1: 약간 좀 제가 이걸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외신들과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는 것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게 말씀하신 건 이제 이란 전쟁도 잘안 풀리고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분석은 어떤 이제 국제 정세나 동맹국들과 미국과의 관계, 뭐 국제 안보 이런 것보다는
1: 네.
0: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거 너무,
0: 그렇지
1: 야.
0: 않고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1: 네.
0: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지금 이 현상이라는 용어 선택에 예,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 않아 싶기도 한데, 사실, 존 볼턴도 크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0: 네.
1: 사람이 그 1기 때, 첫
0: 맞아요.
1: 번째 임기 때 안보 보좌관이었고,
0: 맞습니다.
1: 콧수염 나 있고,
0: 맞아요.
1: 굉장히
0: 네.
1: 인상 깊죠. 예,
0: 네.
1: 외모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강경 매파였고,
0: 맞아요.
1: 제가 뭐 영어로 책을 읽은 건 아닙니다만, 당시 그존 볼턴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0: 맞아요. 그거
1: 근데 그게
0: 인정하셔야겠죠.
1: 발간되기도 전에
0: 네.
1: 번역본이
0: 있었어요?
1: 돌았어요.
0: 아.
1: 곧바로 그냥 돌았어요. 출간되기도 전에 번역본 전체가.
0: 네.
1: 그래서 뭐본 기억이 납니다만, 예,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걸. 예,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이 볼턴도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했네요.
0: 네.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정도면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하는 그 전문 관료들, 그러니까
1: 네.
0: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을 썼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1: 네.
0: 그 중에 한 사람이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인데 이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1: 네.
0: 동맹국들에게 더큰 걱정거리를 안겨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1: 이거
0: 겁니다.
1: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존
0: 네.
1: 볼턴의 얘기다.
0: 네.
1: 예, 이거 굉장히 깊게 들어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임기 때도 똑같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양보를 했었는데 이번 실수는 더 심각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군사적 영향을 넘어서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 굉장히 좀 암울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중동 위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관세도 꺼내들고 대미 투자 약속까지 압박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 관계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1: 복잡해지긴 한것 같아요.
0: 네.
1: 제 마음도 복잡하고 제 머릿속도 복잡하니,
0: 네.
1: 예, 저 같은 사람도 복잡한데 정말 이걸 깊게 다루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냐 이런 생각이
0: 네.
1: 드는데, 아니 그러잖아. 예전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0: 네.
1: 굉장히 큰 좌절을 겪었는데,
0: 그렇죠.
1: 사실 그때 얘기도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트럼프가 정말 다 성사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이 측근들이, 그때 이제
0: 네.
1: 외교안보 전문가들이겠죠,
0: 그렇죠.
1: 뜯어말려가지고
0: 네.
1: 못하게 된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네. 야,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한 마리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0: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0: 저처럼 그 소위 말하는 대북 매파인 볼턴 전 보좌관 비롯해서 그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해체를 주고받는 스몰딜 하려고 하자. 이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막으면서 결국 뭐 파토가 났다. 뭐 이렇게
1: 네.
0: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2기 행정부는 트럼프도 생각한 겁니다. 아, 그런 관료들 필요 없구나. 자꾸 뭐가 걸리적거리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뉴스 앵커 출신을, 아, 물론 뉴스 앵커를 뭐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군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1: 아무래도 경험이 그 관련 분야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능력과 별개로.
0: 그래서 일기 때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뭐 비서실장, 그리고 볼턴까지 이런 사람들이 싹다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하는 것이 acts of adults, 그러니까 어른들의 축이 없다. 그 얘기는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 말고 진짜 거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국제 정세 판을 보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1: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한테 제동을 거니까
0: 그렇죠.
1: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측근들은 전부 다 간신으로 구성돼 있다.
0: 뭐 그렇게 볼
1: 듣고
0: 수밖에
1: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0: 네. 그나마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있긴 한데 요즘에 그렇게 뭐 발언도 없고 이렇다
1: 그렇죠.
0: 할 만한 뭐 행보도 없습니다.
1: 루비오는 결국은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여기 야 이거 여기 더 있다가 이거 내가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야?
0: 네.
1: 약간 좀 거리두기 발뺄 시간 발뺄 어떤 그 각도를 재고 있는 거 아니냐?
0: 네. 그리고
1: 선거
0: 지금
1: 앞두고.
0: 제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국무장관이 사실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외교 문제니까.
1: 네.
0: 근데 루비오 장관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루비오도 고민이 많지 않겠냐. 여기에서 아니 어차피 임기 다 끝나가는 트럼프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짧게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나요?
0: 네, 뭐 민주공화당 할것 없이 좀 사실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1: 공화당에서도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70년 이상 한미 동맹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이 덕분에 한반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평화 안보가 잘 지탱이 되고 그 중심축에 한국이 있는데 그런 한국에서 하는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좀 철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이게 지시가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그 훈련 기간이 축소가 된 거고요. 지금은 이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의 대비 태세를 낮출 때가 아니라 축소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대비 태세를 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작전 기간을 줄이고 축소하는 것은 북한과 적대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이미 잘못된 신호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0: 네.
1: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만날까요? 지금 보면 트럼프는 만나고 싶어가지고 안달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은 오히려 몸값만 더 올릴
0: 맞아요.
1: 수 있는 거 아니냐.
0: 네.
1: 일종의 그런 속된 말로 튕길 수 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 부장, 뭐 부부장도 총무부장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가엽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 상황이.
1: 그러니까요. 예.
0: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북한 측에서는 한미연합훈련 그 날짜 좀 며칠 줄인 거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하고 생각을 하냐. 더 파격적인 것을 내와라. 더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 측에서 늘 말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은 공격작전이다. 그러니까
1: 맞아요.
0: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말했었거든요.
1: 반대로 우리는 항상 아 우리가 방어 훈련이다. 공격할 생각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거 훈련 절반만 했잖아요.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아니 굳이 그렇게 뭐라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이 얘기하는 것이 참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정말 북미회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AP통신은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 그 전의 분위기를 트럼프가 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뭐 연합훈련 그때는 아예 중단하라고 말했었거든요.
1: 예.
0: 거기에다가 김정은 퇴화하고 싶다고 계속 그 전에도 말했었고 훈련 축소하고 김정은 칭찬하고 정상회담 계속 언급하러 가서 그때와 굉장히 패턴이 비슷한데 결국은 트럼프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이터통신은 결국은 외교적인 성과를

0: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했었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이란 전쟁도 그렇고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 성과가 지금 없거든요. 다 그렇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 원래 또 성과를 냈다고 또 한동안 또 했었잖아요.
0: 자랑이었죠.
1: 예, 전쟁을 그거. 내가 다 멈췄다.
0: 네. 근데 그거는 결과로는 안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네. 눈에 띄는 외교 업적이 없는데 김정은과 짠 만나면은 이게 외교적인 업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내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관계를 국가 전략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대우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1: 야, 이거는 김정은하고 친분이 있고 친하다고 얘기하는
0: 네.
1: 전 NBA 선수 로드먼과 완전히 비슷하다.
0: 네, 그래서 결국 지금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이제 뭐 워싱턴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북한은 일기 때 완전히 다르다.
1: 네.
0: 러시아와 군사 협력하고 있고,
1: 그러니까요.
0: 중국과는 또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만날 필요가 있을까?
1: 없죠.
0: 네. 그러니까 뭐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북한이 꼭 나서서 꼭 만날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네.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0: 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경제적인 대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고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언론 보도입니다.
0: 네.
1: 돈이 막 잘 돌아서
0: 네.
1: 평양 시내에 차가 늘고 차량이 늘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다라는
0: 네.
1: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0: 네.
1: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엄청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좀 좋아졌는데 굳이
0: 맞아요.
1: 여기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밀착한 상태에서 미국한테 간다? 이것도 뭐 좀 이상합니다.
0: 네.
1: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1: 네.
0: 일기 때문에 확연히 다르게 달라졌고 좋아졌고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네. 필요한 걸 취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걸 과연 말이 되냐? 근데 또 한편에 월세전을 분석하는 것은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래서 약간 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미회담을 네.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은 협상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회담에 응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뭐 11월 달 중국에서 APEC 할 때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아,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0: 네.
1: 아, 뭐 어찌 보면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걱정되는 게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동맹국들도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좀 자립적으로 뭔가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1: 네. 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CBS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0: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제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크로빅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제가 박사님하고 항상 즐거운 시간을 예. 예, 함께 하는데 좀 전에도 이제 그 혼자 또 다짐을 하셨어요. 예. 인상을 쓰지 말자.
2: 네.
1: 네, 웃으면서 하자.
2: 예.
1: 될까요?
2: 세상이 네. 너를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미소로 네. 대응해야 된다. 지금 네.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변동이 네. 심하지만 그럴수록 짜증을 내기보다는 웃으면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네.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박사님, 저도 성격이 굉장히 유쾌하고 활발하고 밝은 편입니다.
2: 예.
1: 그런데 하는 일이 이렇고 예. 그리고 또 토요일 아침에 2시간 동안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과 예. 함께 얘기를 할 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2: 예, 요즘 너무 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들이 네.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걱정스러운 일, 충격적인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누구 잘못한 일 이거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예. 아, 이게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웃고 네. 네. 현명하게 네. 대응하자.
1: 앞으로 네. 앞으로 이 코너 몇 분 동안 웃을 수 있을지 1분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그나마 또 이런 댓글도 들어오네요. 아, 빨리 시작해라. 네. 시간도 없는데 네. 그런데 네. 저랑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와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겠고요. 네. 박사님의 이야기, 박사님이 쭉 설명하는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박사님의 신간. 돈의 질서 읽으시면 됩니다.
2: 네. 아이고, 또 책 선정도 네. 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돈의 질서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네. 저와 대화의 네. 형식으로 경제 얘기 풀어가겠는데 조금 전에 외신 코너 있잖아요.
2: 네.
1: 들으셨죠? 밖에서.
2: 예. 예.
1: 트럼프 얘기.
2: 예.
1: 예. 또 트럼프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좀 전에.
2: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고 네. 돈에 관해서 엄청난 어떤 이 그 혁명적인 변화 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1: 계획이.
2: 지금 제가 돈의 질서라는 새 책을 내게 된 것도 돈의 질서를 바꾼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1: 네,
2: 근데 트럼프가
1: 예.
2: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갑니다.
1: 네.
2: 중간에 좀 재수하느라고 좀 나가 있었기도 했고 네. 2017년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딱 저 횟수로 이제 10년째가 됐는데 아니 10년 동안 미국의 달러가 두 배가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1: 통화량이
2: 예.
1: 늘었다.
2: 달러의 그 시중의 유통량이요.
1: 돈을 풀었다.
2: 예. 돈을 뭐 풀었다기보다도 예. 아주 증발을 했다. 아주 뭐 저 폭증을 시켰다. 이 재임 중에 자기 그 나라 통화를 두 배 이상 늘린 역대 지도자는 로마 그다음에 로마의 네로 황제.
1: 아.
2: 네로 황제가요. 로마는 불타고 있는

0: 뭔가 자 로마가 불탔을 때 자기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로마가 인플레 때문에 결국 거기서 로마 멸망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또 스페인이라는 나라 네. 한때 남미 대륙을 네. 다 장악했던 나라 금이 은 신대륙에서 좀 들어오니까 마구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다가 스페인 망했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그 저기 저 프랑스. 프랑스의 루이 14세. 아. 루이 14세가 돈을 많이 찍어냈다가 그 손자인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와 함께 그 기오틴이란 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1: 또요?
0: 우리나라에.
1: 우리나라요?
0: 예. 저 성의 대시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 선생님.
1: 아. 예. 야, 당백전 뭐 그런 거.
0: 그렇습니다. 네. 당백전 찍어내가지고 네. 결국은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물론 지금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네. 네.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돈을 펑펑펑 찍어낸다. 그런데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달러의 그 구매력이, 네. 구매력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통화량이 두 배 늘었으니까. 예, 예. 양이 두 배 늘었으니까 가치는 절반 됐다. 예,
0: 물론 경제가 조금 확대됐으니까 꼭 절반으로 줄은 건 아닌데 네. 얼추 줄었고 또 달러보다도 돈 더 찍어낸 우리나라 돈은
1: 아, 우리나라 더 찍었어요?
0: 더 떨어졌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는 어허.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 단초를 예. 안타깝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트럼프,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참 짚어볼 게 굉장히 많고 경제, 뭐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예술 뭐 전부 다 예.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요 통화 관련된 얘기 쭉 이어갈 텐데 오늘 예. 그 중간에 한 30초만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환율이 예. 그동안 좋지 않다가 예. 이번 주인가요? 예. 뭐 반짝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회복되는 추세가 있었는데 그거는 단기적인가요?
0: 환율도 예. 제가 이 경제 돋보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 사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550원까지 네. 갔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비정상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로 환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달러 양이 우리나라에 좀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양이 많아지니까 국내 시장에서 예, 예. 또 하나 주가가 떨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환율을 돈 가치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주가 폭락이.
1: 주가 폭락이. 예,
0: 이 대목도 조금 일반적인 분은 이해하기 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1: 주가 폭락인데.
0: 예, 그동안에 예. 외국인들이 오래 들어서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떠나간다 했는데 왜 팔았느냐.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물이 한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네. 마구 팔았어요. 아. 마구 팔았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네.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그 대목이 원화 가치, 우리 환율을 폭등시키는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1등 요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주가가 7월 달에 대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주가가 좀 싸다 해서 주식을 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요. 그게 우리 환율 안정에 우리나라 통화가치 안정에 결정적인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1300원대 12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1: 아 그래요?
0: 네. 환율이 원래 우리나라 실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정부가 통화관리 실패 예. 또 국민연금이 주가 올리느라고 정말 요상한 짓을 했죠. 아, 예.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제가 우리 경제 돋보기에서도 한번 외국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환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서서히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래 돈이 또 급격하게 평가 절상이 되면 그게 따른 충

0: 급격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런데 경제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롤러코스트는 그 롤러코스트가 미안한데요. 자기 한국 경제하고 롤러코스트 비교하는 게 롤러코스트는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딱 끝나잖아요. 에브랜드 가면 그렇잖아요.
1: 네.
0: 한국 증시의 롤러코스트는 예측 불가. 올라갈 때 뭐 한없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바닥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을 스스로 파서 내려갑니다.
1: 야,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네요.
0: 네,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증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변동이 계속하면 이것은 경제 망합니다.
1: 그래서 그 변동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변동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었어야 됐다는 이찬진 금융 감독 원장님 말씀. 그럼 그때 왜 들어눕지 않았어요?
1: 그리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밀어붙인 거고 어떤 배경이 있던 거냐?
0: 금융위원장도 반대했던 것을 들어 눕고 싶은데 들어 눕지 못하게 한 그 장 본인을 밝혀야 됩니다.
1: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저희도 궁금하고.
0: 네.
1: 드러날까요?
0: 조사하면 나오겠죠.
1: 그런가요? 예. 예. 너무 높은 사람이라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0: 이게 환율, 주식, 그다음에 국가 부채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 한 면만 보면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근데 전체를 보고 있으면 흐름이 보이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환율 그 증시 얘기도 잠깐 좀 살펴보고 왔는데 사실 오늘 그 통화량 얘기잖아요. 미국의 미국의 국가 부채 관련된 얘긴데 40조 돌파. 이게 사실 40조 달러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와요. 어느 정도냐 이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죠. 호주머니 돈하고. 40조 달러라는 돈을 오늘의 환율로 바꾸면 5경 6천조 원이 됩니다.
1: 역시나 감이 잘 안 옵니다.
0: 이제 경원 시대예요. 이제 나경원 시대가 아니고 오경원 시대입니다. 오경원.
1: 경원.
0: 자, 조라는 단위도 우리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1: 없죠.
0: 예. 그냥 머릿속에서 조조조 해왔는데 이제는 조의 시대도 가고 경원의 시대가 왔다.
1: 와.
0: 오경원. 우리나라 2026년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원래 본 예산이 727조였어요. 727조. 727조. 우리 1년 예산을 다 써도 미국의 빚을 못 갚는데요.
1: 네.
0: 미국의 빚이 5경 6천조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몇 배냐? 80배입니다.
1: 80배.
0: 예. 우리가 8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빚을 갚으면 금액이 거의 얼추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 빚 갚을 이유는 없죠.
1: 네.
0: 그러나 국민들이 모두 감싸고 비유해보자는 80년이 걸리는데 빚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빚이요. 지금 1년에 빚 이자만 1경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이자만 1경원이 된다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 예산이 727조인데 미국은 빚 이자만 매년 1경원씩 늘어나니까 우리 돈 아무리 갖다 바쳐도 80년 아니라 800년이 지나도 못 갚는 돈이에요.
1: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이고 야 이거 진짜 이 정도도 모르냐라는 그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가 부채 결국 이자를 줘야 된다.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0: 국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1: 실제로 다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그게?
0: 그거 지급이 안 되면 그걸 국가 부도라고 디폴트라고 그럽니다.
1: 안 주고서는 아, 돈 없으니까 좀 나중에 줄게. 좀 니네가 좀 어차피 우리가 안 주면 니네도 망하니 같이 망하니까 좀 밀어줘.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0: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당백전이 그랬고
1: 아이고,
0: 그 돈 찍어냈던 최후는 국가 부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망하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을 때 일본이 국채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나라 망하면 끝입니다. 빚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줬는데 제가 손수 변호사님한테 빚을 줬는데 손수 변호사님이 망하면 저 빚 못 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있고. 살려내라. 살려서 예. 갚아라.
0: 그 회생이라.

0: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좋아 회생이지. 네. 비탄감의
1: 그렇죠, 탄감이죠. 예. 네.
0: 조금 갚을 예. 수 있게 비탄감하는 거.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회생이 아. 아닙니다. 아, 예. 그건 비탄감 정책.
1: 예.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 엄청난 수준이다. 그리고 이자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예. 이런 상황. 그런데 이렇게 좀 미국이 빚을 많이 내고 부채가 많으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0: 예, 미국이 빚이 많으니까 저희 학생들이 그럽니다. 아, 미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참 걱정도 팔자다. 아. 미국은 안 망합니다.
1: 안 망한다.
0: 예, 빚이 웬만큼 많아도. 왜냐,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키커런시 컨트리입니다. 빚이 있잖아요.
1: 예.
0: 지금 40조 달러 빚이 있는데 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자 연준 불러, 재무부 불러. 40조 달러야. 달러를 40조 더 찍어내. 미국의 인쇄술이 그거 찍는데 며칠 안 걸려요.
1: 뭐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네.
0: 예, 그 케빈 오시가 또 트럼프 복심에 한 번 딱 가, 네. 가 있잖아요. 네. 40조 달러 찍어 빚 다 갚어. 그러면 빚 탕감 끝입니다.
1: 찍어서 채권국들한테 주고 뭐 네. 이제 다 갚았다라고
0: 돈 주면 탕감 그로 네. 크리하게 되는 거죠. 빚 하루에 갚을 수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찍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은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다.
1: 아 이게 천재적인 건가요? 네,
0: 지금 경제를 하셔도요.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네. 이제 40조를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 40조 찍어내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네. 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트럼프 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맨날 인류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잖아요.
1: 예.
0: 유펜 출신이다.
1: 네. 와튼스쿨.
0: 예, 와튼스쿨. 유펜이 아이비리그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 학교보다는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1: 저 구경 한번 가봤습니다.
0: 예, 어쨌든 예. 미국에서는 최고 명문이다.
1: 예.
0: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졸업 학교 자랑합니다.
1: 아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엄청 욕먹을 텐데.
0: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욕을 먹고 사는 분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으로
1: 예,
0: 보입니다.
1: 예.
0: 그런데 왜 그럼 못하느냐? 40조를 더 찍어서 돈을 뿌리는 순간 미국의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나요.
1: 그렇죠. 예, 폭락하겠죠.
0: 예.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이고, 자 저렇게 신뢰할 수 없는 돈을 누가 국제 기축 통화로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있어? 우리 외환 보유로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1: 네.
0: 전 세계가 달러를 버릴 거예요.
1: 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0: 그렇습니다.
1: 어허.
0: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고 살금살금 계속 돈을 풀어채기는 거예요.
1: 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럼요.
1: 아.
0: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기자들하고 한 얘기 있습니다. 내 한 방에 국가 부채 다 갚는다. 걱정하지 말라. 갚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0: 그럼요.
1: 저랑 큰 차이가 없대요.
0: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어린 시절이 예, 트럼프 예, 예.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비슷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그렇군요. 세상을 앞서가시는 존경스럽습니다.
1: 아, 예. 예. 돈을 찍어내서 갚을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0: 아니 할 수 있는데 더 큰 거를 잃을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좌고우면 하시는 거죠.
1: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결 그걸 트럼프 본인은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0: 대원군의 당백전이 바로 그겁니다. 팡 찍어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1: 잠깐만 그러면 계속 찍어냅니까 트럼프는 임기 동안에 앞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0: 한꺼번에 40조 달러를 못 찍으니까
1: 예.
0: 임기 동안에 계속 찍어낼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1: 예.
0: 임기 끝나도 공화당은 더 찍어낼 겁니다. 왜? 오빠법, 엄마, 언니법이 아니고 오빠법이
1: 네,
0: 통과됐어요.
1: OBBA, 네. 네,
0: OBBA.
1: OBBA 예.
0: 예. 아, 이게 엄청난 법입니다.
1: 오.
0: 작년에 통과됐는데 우리 저 이 청취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OBBBA법. 크고 아름다운 법.
1: 아, 비가 세 개 들어가나요?
0: 예. 이름은 크고 아름답다. 크게 빚을 크게 내는데 그게 아름다워요. 큰 빚이 아름답다입니다. The big debt is beautiful.
1: 예.
0: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그동안에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방법으로 부채 한도라는 걸 줬어요. debt ceiling. 이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거 넘으려면 국회에서 법을 하나씩 통과시켜야 되는데
1: 예.
0: 앞으로 10년간 이런 거 없도록 했어요.

0: 그게 오빠법입니다.
1: 아.
0: 그리고 약 6조 정도를 더 찍어낼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해놨어요.
1: 6조 달러요?
0: 예, 6조 달러.
1: 와, 그거 어마어마한 거네요.
0: 어마어마하죠. 우리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와. 아무런 규제 제한 없이 트럼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도록 지금 조처가 다 돼 있습니다.
1: 야, 법으로 만든 거예요, 다?
0: 그걸. 예, 오빠법입니다.
1: 야,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0: 네.
1: 이제 의회의 지형도가 바뀔 텐데 네. 다시 또 이거 법 없앨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0: 법 없애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돼서 법 폐기 법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1: 예.
0: 그 법 거부권을 통과되는 거부권이 있잖아요. 3분의 1을 어떻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 돈은 계속 풀린다. 돈이 풀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1: 예.
0: 그 사이에 우리 돈 가치는 평가 절상되는 요즘 환율이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오빠법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1: 오.
0: 그런데 원래 우리 환율이 먼저 떨어졌어야 됐는데
1: 예.
0: 우리 통화 가치가 먼저 평가 절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1: 네.
0: 우리 내부의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펴는 바람에
1: 예.
0: 이상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 환율이 그동안에 멍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큰 시각으로 보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국가 부채가 많다. 돈을 많이 찍는다. 미국 달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갈 텐데 문제는 우리도 미국보다 더 찍어내면
1: 네.
0: 그때는 또 환율이 또 무너지죠.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만치 않아요.
1: 그런데요. 예. 아니, 그럼 또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0: 네.
1: 있잖아요. 일본. 일본은 또 환율을
0: 네.
1: 왜 또 그렇게 일종의 관리라고 해야 될까?
0: 네.
1: 그렇게 좀 뭔가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네,
1: 베센트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발표도 네. 하고 이런 네. 것들. 일본은 또 환율을 왜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까?
0: 야, 지금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는 진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1: 아, 그럼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0: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일본 다카이치도 엄청나게 돈 풉니다. 사나이 네. 다카이치. 돈을 푸니까 일본 돈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1: 네.
0: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일본 국채가 더 싸졌으니까.
1: 네.
0: 그래서 베센트가 미국이 일본 좋아서가 아니고 미국 국채가 안 팔리니까 미국도 부채가 많은데 일본 때문에 그래서 개입하는 거예요.
1: 아~
0: 네? 뭐 트럼프는 일본은 우리 동맹국이니까 도와준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말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코가 썩자. 왜? 국가 부채가 지금 40조 돌파했는데
1: 예.
0: 국가 부채가 많으면 나라 부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오.
0: 부도나야 되는데 부도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목숨줄이 국채거든요.
1: 네.
0: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최근에 일본 국채가 더 떨어졌으니까 세계의 돈이 일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그래서 베센트가 개입했고 지금 미국 국채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폭등한 거예요.
1: 예.
0: 안 팔리니까 이자를 더 줄였어. 예. 내 이자 더 줄게, 사가. 이거 아닙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미국 국채 금리가 뛰어서 세계 경제가 발작을 하고 있어요.
1: 네.
0: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한국 주가도 떨어지고 난립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이 적자가 많으니까 국채 더 발행해야 되는데 더 발행해도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사람들이 미국 국채 안 사요. 그러니까 일본 사고 다른 데로 가. 그러니까
1: 네.
0: 미국은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렸고 국채를 안 사가니까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요. 값이 더 떨어진다고.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걸 가만히 있다가는 미국 정부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이백이라는 걸 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1: 그게 뭐예요?
0: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게 바이백이에요.
1: 바이백.
0: 다시 산다.
1: 네.
0: 예.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부터 베센트가
1: 네.
0: 바이백. 자, 우리가 옛날에 발행해놨던 국채. 그거 요즘 인기 없다며. 가격이 떨어져. 우리가 살게. 그게 바이백이거든요.
1: 예.
0: 그 바이백 한다는 날 우리 주가가 대폭등을 했어요. 바이백 자체는 좋은 거예요.
1: 예.
0: 좋다는 게 좋고 나쁜 건 없지만 우리 주가에는
1: 네.
0: 금리를 안정시키니까 계속 할 수 있으면 주가의 호재입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돈이 없잖아요. 무슨 네. 돈으로 사요?
1: 아니 돈 없어서 돈을 찍어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0: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는 건 주로 30년물, 10년물, 장기물이거든요.
1: 예.
0: 인플레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바이백하면서 한

한다는 얘기가, 자, 내 돈이 없는데 국채 사줄게. 그럼 어디서 무슨 돈으로 삽니까? 다른 국채 발행할게.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는 겁니다. 이번에는 1년 이하짜리 단기 국채로 좀 잘 팔려요.

0: 어제도 네. 엄청 올랐습니다.
1: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그 얘기는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돼요.
0: 아, 예. 아니 사실 이 미국 국가 부채 얘기하면서 오늘 계획했던 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까지 쭉 한번 풀어보기로 예. 했었는데 야, 암호화폐 예고편까지 딱 왔네요.
1: 우리 20분 다시 시작할까요?
0: 아, 예. 다시 뒤로 좀 돌아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게 후루룩 지나가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예. 어렵기도 하고 그 맥락과 배경과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좀 곁들여 가지고 이해를 해야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그걸 또 박사님께서 말씀을 재밌게 잘해 주시니까 좋아요.
1: 미국 국채 폭탄 때문에 암호화폐가 오른다.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0: 아. 그러면은 지금 한 40초 남았거든요. 예. 짧게. 예.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 미국이 돈을 풀고 국채 금리 오른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암호화폐도 앞으로 상승 추세를 타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냐?
1: 그게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미 예. 법을 만들어놨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행정 조치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가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죠.
0: 네네, 그렇죠.
1: 따라서 트럼프의 구상은 네. 암호화폐로 국채를 소화한다. 그런 거대한 어떤 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0: 야, 이 거대한 구상. 다음 주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1: 아, 그렇습니다. 네. 예.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또 박사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CBS 주말 뉴스쇼. 네. 외신 국제 소식과 경제 살펴봤고요. 3부는 정치입니다. 3부 삼색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호링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0: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5: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3색 정치 토크.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 모신 3분입니다. 이동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3부총장. 3분 나와 계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6: 탐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김정혁 전 최고위원, 이기인 사무소장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제가 빠르게 소개드리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발음도 꼬이고 예, 역시 급할수록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트럼프 얘기를 좀 먼저 짧게 좀 짚어보고 갈까 싶은데요. 좀 세 분의 의견? 세 분의 분석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삼색 정치 토크잖아요. 세 분 색깔도 아주 뚜렷하게 다르고 그리고 또

0: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북한 핵을 뭔가 인정하는 듯한,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듯한, 또는 이미 성사된 듯한 그런 어떤 확인 발언까지,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을 좀 축소시키고, 뭔가 별거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서 좀 우려를 이제 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긴삼 총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저는 그 11월 중간선거용도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7월 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라는 기관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어떤 뭔가 대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물어보니까 75%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북한의 위협은 위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 내가 제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해서도 내가 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국민들한테 신호를 주면서 저는 그래서 중간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0: 네.
1: 8월 17일 날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2기의 현재의 국정 지지율이 긍정 33, 부정 70, 64예요.
0: 어휴,
1: 상당히 낮은
0: 안 좋네요.
1: 수치거든요. 1기 집권 때2010 아마 1기 집권 때 가장 낮은 수치와 동등한 수치라고 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하원 선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어떤 핵을 인정하는 식의 그리고 하지만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 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걱정 마라. 나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여당에서도 굉장히 좀 이거를 예상했던 일인지 아니면은 당황할 만한 일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2: 아니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다고까지 안보실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했고 미국조차도 알지 못했고 그만큼 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가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아, 중간선거 앞두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것 같아요.
0: 북한이
2: 더더군다나, 예. 네.
0: 엄청 약습니다.
2: 그렇죠. 북한은 지금 러시아랑도 뭐 붙고 있고,
0: 네.
2: 중국이랑도 붙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어떤, 이게 일종의 만나려면 지금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 마치 핵도 뭐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우리 친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선물이 뭘까? 진짜 그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북한 입장에서는 뭐 계속 따지고 들려고 할것 같고, 이제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대화 테이블이 어딘가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민주당이 한 역할이 뭐 있냐, 이재명 대통령 뭐 패싱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다 상관없다고 봐요. 나중에 결과를 참 좋게 만들면 이 모든 과정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래의 기술 요번에 좀 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0: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또 여러 가지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욱 전 최고위원님, 이게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잘 보면은 뭐 김정은과 만나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한미연합훈련 아 이거 좀 줄여 하지 마, 필요 없어, 또 북한 핵무기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이야기. 근데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은 종북 좌파로 몰렸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니까 이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보수 야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3: 일단 그 트럼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두 분이 분석하신 그대로잖아요.
0: 예.
3: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못 찾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세계로부터 야 도대체 네가 한게 뭐냐, 석유가만 올려놓은 거 왜요, 뭘한 거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그저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율 아주 폭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나 전쟁광 아니거든. 내가 있잖아, 가장 전쟁광인 김정은이하고 내가 만나서 이렇게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아 한번 보라고.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쇼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0: 아,
3: 거예요.
0: 쇼다.
3: 예, 쇼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노벨 평화상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겠죠.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우리 문제잖아요. 첫째는 제가 진짜 웃긴 건 아니 트럼프로부터 뒤통수 맞고서 황당한 사람 두 사람 또 양쪽.

0: 있잖아요. 어디냐면 일단 민주당입니다.
1: 민주당.
0: 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훈련하다 말고 짐 싸고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야.
0: 네, 그리고 보면 방송 보니까 다 앉아갖고 핸드폰 보고 있어 군인들이. 그죠? 우리는 그 배낭 메고 이제 훈련하고 앉았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같이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만두겠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국무부 우리보다 100배나 커도 몰랐잖아 국무부도. 그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1: 미국 국무부.
0: 네. 네, 미국 국무부가 우리랑 아니 거기는 전쟁 나면 미국 국무부가 합니까? 네. 대한민국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훈련하다가 짐 싸고 가는데 그걸 몰랐고 통보도 안 받았으면 그걸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항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대놓고서 거기다 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 이거 평화의 어떤 뭐 메시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말이죠. 그 당장 김여정이가 네. 트럼프는 공격 안 하고 남한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대놓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웃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야 뒤통수 맞고 나서 저렇게 아 그래 잘 때렸어라고 얘기하는 식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정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들고 또 하나 웃긴 게 그다음에 또 뒤통수 맞은 사람 있죠. 우리나라 극우 아닙니까 극우들. 올림픽 공원인가 어디서 정조기를 그렇게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시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황께서 오셔갖고 항공모함 보내갖고 윤석열 다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다 뒤집어 놓을 거다. 이재명 잡아갈 거다.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야, 김정은이 내 친구거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은 친구고 나 걔하고 거기 쥐은 일곱 개나 되는 핵을 가지고 있어 하고 핵을 사실상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도 진짜 웃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른바 극우들도 참 처지가 참 곤란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동맹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따져야 됩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금 다 따지고 있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70년 동맹이 뭐야 도대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미국 의회에서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 정부 뒷짐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좀 정신 차리시라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2: 저 짧게 좀 참언하면 우리 이동학 최고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 건 아니죠. 나쁜 건 나쁜 거죠. 동맹이 깨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관계의 무게중심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라서 경제는 경제 따로 안보는 안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연동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와 맺어진 그 팩트시트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했어요. 아니 이란 비핵화 동참 해달라고 하니까 노땡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아니 도울 게 없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란 비핵화도 동참 안 해. 팩트시트도 집행을 안 해. 이러니까 당연히 뭔가 안보적으로도 도와줄 이유가 점점 떨어진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런 게 좀 하나하나 축적되면서 북미 관계 내지는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조금씩 구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트럼프의 논리를 그대로 모든 게 다 옳다라는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상한 골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동맹국들 관련돼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유럽, 뭐 나토 할 것 없이 이번 이란 전쟁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 약간 유화 제스처 취하고 근데 이건 국익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땐 그건 적절하게 그 입장을 취했다고 보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 우리랑 훈련하기로 한 걸 그만두고 북한과 왜 대화하냐 이렇게 지금 따졌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네, 그럴 수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대화하려고 하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거는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 우리가 2주 동안 훈련하기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동맹에 대한 예의가 이럴 수 있냐라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도 대화의 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평가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팩트시트 관련돼서는 지금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은 다른 분야에 뭐 투자를 원했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2000

0: 광학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투자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니, 투자자가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그것대로 할수 있나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잘 정리하고 돌아왔다고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렇게 느린 정부는 처음 봤다라고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0: 아니, 너무
1: 됐고, 또
0: 따라가지
1: 게다가
0: 마시라니까.
1: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팩트시트 집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디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인근 나라인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지만 벌써 6개의 사업을 확정 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호남에다가 800조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당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 좀 투명하지 못하게 관세 협상을 체결했으면서 그 집행도 안 하니까, 게다가 또 뭐 쿠팡 기업에 대해서 6천억 이상의 과징금 물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깨트리는 뭔가 요소요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하는 거죠.
2: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뭐 평화를 가져온다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쑥닥쑥닥 해갖고 결정을 하면 그 우리는 뭡니까? 아니, 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주당 핵,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 김정일이는 핵을 가질 의지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핵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수소폭탄도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반성을 하려고 해야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평화회담을 한다니까, 김정은이라고 한다니까, 우리는 패싱해도 좋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 참사에 진짜 대단한 외교 참사죠. 그리고 민주당 그동안에 그렇게 반미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반미 해왔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해왔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만난다니까 갑자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는 이건 또 무슨 일관성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렇게 뒤통수 맞고 그렇게 뺨 맞아놓고서도 그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나라가 훈련하다 말고 짐 싸고 갑니까? 전쟁하다 말고 짐 싸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를 가지고서 자꾸만 국민들한테 마치 이게 별게 아니고 평화회담을 뭐 트럼프가 한다니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0: 아니 근데 이제 야당에서 뭐 정부를 욕하는 거,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야당에서 어이 왜 이렇게 하냐. 근데 본인들이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공격하지 못하고 미국은 비판하지 못하면서 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반미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아니 이라크 파병하고 FTA 맺고 지금까지 이 민주당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국하고 뭐 그 반미를 했던 게 뭐가 있나요? 실제로 여러 가지 협상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익적 관점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들에서 뭐 언행을 했던 것은 있지만 그걸 반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쿠팡 관련돼서도 아니 그러면은 쿠팡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해야 되니까 현행법을 어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한국의 국내 법적 절차와 이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거대로 미국의 어떤 다른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한국이 그걸 굴복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저 아니라고 봐요.
1: 네. 그러니까 외교는 네. 정부가 하는 게 맞는데 보고. 야당은 그 외교를 하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한반도 정세와 외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흔들고 뭔가 예측 불가능한 외교를 펼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서 1차적으로 비판하는 건 맞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책임 아무것도 없느냐.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후퇴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1차적인 비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2차적인 비판이 뒤따라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네, 열심히 하세요.
1: 가져가세요.
3: 네.
0: 잘 알고 있습니다. 예.
2: 아니 뭐 남 욕할 건 없죠.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 성명이 안 나갔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럼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극우 진영에서의 황당함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 우리 뒤통수 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무슨 민주당 반미하지 않았으니까 그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반미를 공식적으로 공당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0: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요 우리 정부에서 훈련하지 말자 그랬어요. 미국 정부에 훈련하지 말자고 무슨 뭐 그 을지 포커스 훈련이니 뭐니 네. 방패 훈련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미국 쪽에서 항의하고 뭐 이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서가 있었고 친북 친중 쪽의 어떤 무드 그 모드 그런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민주당이 뭐 어떻게 공식적인 네. 반미가 되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죠.
1: 사실 뭐 우리 정치지정에서 반미를 전면에 내세우면 집권하기 도 어렵죠. 사실은 네. 선거에서 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트럼프의 이야기. 돌출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북한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좀 정교한 노력인지 여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확인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국내 정치로 좀 가보면은 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나왔고 김민석 대표 네 아 체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취임하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을 지칭해서 조이대 씨 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서상 보통 뭐 누군가를 지칭할 때 씨라고 붙이면 약간 하대의 느낌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보통 직함을 붙이죠. 대체로 존칭과 함께 그런데 조이대 씨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거 현수막을 전국에 다 걸어라 물러나라고 뭐 이런 이야기 또 그 전에도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거 탄핵 대상 아니냐라는 언급도 했었고 자 이게 결국은 대법원장 아, 대법관 후보자 이 서면 제청 때문에 미리 조율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사 청와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서면 제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사법부 신뢰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 때 이 대선 전에 사법부가 난입했었던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매밤에도 아무 말도 안 했었던 것들도 있고 다 정치적으로 뭔가 움직인다. 눈치 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번에도 제청 권한이 마치 임명 권한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협의라고 하는 절차, 그러니까 헌법의 공백 상황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동안 사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결국엔 협의 절차를 통해서 결국 그거를 부드럽게 좀 이어왔었던 측면인데
1: 그런 관행이 있죠.
2: 네, 그 자체를 이제 완전히 형해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법관들 임명을 해야 될 때 앞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서류로 그냥 통보해버리는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협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점 저는 대단히 정치적인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법부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조이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물러나라. 네. 근데 물러나라고 한다고.
2: 근데 탄핵하고는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 탄핵은
1: 알아서 물러나라.
2: 왜냐하면 이제 내년까지 임기인데 지금 만약에 탄핵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땐 저는 그거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거라 봅니다. 공력도 다른 쪽으로 너무나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빼앗기는 측면이 있어서 당으로서는 이거를 탄핵을 드라이브를 걸기가 그건 부담스럽고
3: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했던 사람이 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인데 과연 첫 취임 일성을 이런 민생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죽이기로 잡은 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과 정체적인 정당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18일 19일 날 KSY 여론조사에서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말고 신임 김민석 지도부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거기서 1, 2, 3, 4위로 나눴는데 1위가 야당과의 협치예요. 2위가 당내 봉합이고 3위가 당정청 협력 4위가 개혁 추진입니다.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개혁 추진을 이 사법부 죽이기에 맞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국민의힘과 야당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발 야당과 협치해서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첫 취임 일성이 지금 조이대 죽이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난입했다? 저는 이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 대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의 시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게 유죄가 난 게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 발언이 사진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판명된 거고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아니 그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거짓말 고발을 했으니까 유죄를 준 거고, 게다가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다음에 고등법원 재심리하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1: 좀 중단된 상태죠.
3: 재판이. 중단된 상태 그냥 인 건데, 이걸 가지고 난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진영의 논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서면만 제청했다. 그러니까 문제다. 그리고 관행을 깼다. 솔직히 지금 정치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얼마나 관행을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했고, 거기서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손봉기 판사를 추천했는데 각각 제청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순영 판사는 선관위원이랑 겸임을 하는 바람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대법관 추천 못한 거고, 또 그 윤성식 판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 그 무작위 배당돼가지고 못한 거예요. 게다가 김민기 판사는, 김민기 판사가 대법관 대법원이 되면, 아니 남편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심제 누가 만들었어? 민주당이 만들었죠. 그러면 부인이 삼심 심리하고 남편이 사심 심리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이해관계 충돌인 것 아니에요. 아니 법사위 전반기 때 나경원 의원 남편이 판사라고 해가지고 간사도 안 시켜준 민주당이 삼심은 부인이 사심은 남편이 이렇게 심리하는데 그건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심지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금까지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민정수석 통해서 협의했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둘이 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얼굴을 걸고 그렇게 주장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에도 안 맞고 이상한 말들을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민생과 맞지 않는 말을.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보복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1: 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감히 니들이 우리를 수사해. 그러니까 저 검사들은 악마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악마화를 했잖아요. 이제 2탄으로 이제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야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복심 같은 게 앙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나 들고,
1: 네.
0: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임명 절차가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왜 전부 다 대법원의 탓만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정부는 뭐 합니까? 그럼 대통령실과 민정수석실은 뭐예요? 이거 빨리 하겠으면 대부분에 연락을 해서 야 이거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합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다 뒷짐지고 있었으면서, 아니 그래놓고서 당대표 선거 나와서 탄핵해야겠다, 대법원장을.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임명제청을 했더니 왜 니들 마음대로 임명제청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이 관행을 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관행을 깨면 그러면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 맡기로 한 수십 년 의회 관행을 깬 건 누굽니까? 그건 민주당 아닙니까? 아, 자기들이 관행을 그렇게 그 손바닥 뒤집듯이 깰 때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왜 관행적으로 안 했느냐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탄핵까지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임명하지 못한 그 김민기 판사 계속 그 보니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김민기 판사 임명하라고. 이게 남편은 헌법재판관이고 본인은 이제 대법관이 된다는 이거 외에도 김민기 판사가 2심에서 김만기 씨 무죄 준 사람이에요.
1: 김만배
0: 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뭔가 내가 마치 대장동 변호사들 전부 다 국회의원들 시켜 주었듯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확실히 챙겨주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무리 그 대법원장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을 뭐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여당 집권당의 대표가 그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명을 내세요. 그리고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쫓아내세요. 누가 도대체 김민석 집권당 대표한테 대법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명서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사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법관회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집권당 대표에게 줬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삼권 분립에 대한 위배고, 그리고 정치적인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야당 두 분이 아주 맹렬하게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광고 듣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3: 네.

0: 이렇게 더해, 두 분의 말씀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냐. 국민들은 이것도 답답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당선 일성은 거제 현장을 갔다, 그래서 수해 현장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게 당선 일성이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손봉기 네 명의 판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네 명에게 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성식 판사는 내란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법원행정처장이 이 윤성식 판사도 대법관이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네,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재판의 어떤 독립을 지금 하는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을 담아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해가지고 할 마음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땐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전화를 했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재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저는 정치적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이제 사법부가 대선에 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기환송 건도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다섯 번이나 기일을 잡았어요.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20일 남짓인데 다섯 번이나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그 사법부의 행태 자체가 대선에 난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116조를 보세요. 1항에 보면 선거운동에 이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 아니, 그거는 물타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1: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신뢰감을 깎아먹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쭉 이 부분까지 오게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0: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지금 뭐 반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 이 관행을 깨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헌법적 공백사항에 대해서 저는 임명권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반려하거나 그러면 사법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야당이 또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0: 네, 그러니까
1: 그렇죠.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좀 물리는 방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 그냥 어쩔 수 없죠. 임명권자가 이걸 반려하는 수밖에 없죠.
0: 반려한다?
1: 네.
0: 반려제도라는 게 있나요, 지금?
1: 제도라는 게 없지만 그 공백 상태에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2: 아니,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 청문회에서 저는 뭐 그 관례가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그 청와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 지금 임명 제청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저래서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낙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너무 극좌든가 너무 극우든가 뭐 비리가 발견됐다라든가 이러면 이 사람들 물러납니다. 그럼 정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어디 감히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상권 분립에 그냥 대한민국의 1호 공무원일 뿐입니다. 근데 그 1호 공무원을 무슨 왕처럼 여기면서 다른 뭐 국회의장이 됐든 뭐 대법원장이 됐든 여야당 대표가 됐든 모두가 다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되고, 그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할 때 그렇게 그런 부분들 비판하셨잖아요. 신윤들 비판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똑같은 그거보다 오히려 더한 행태를 보이면 그건 비판받아야죠.
3: 웹툰 송곳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0: 네.
3: 그 서는 곳 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법원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 비근한 예가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김병화 대법관 추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김병화 대법관 추천과 제청을 요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무소속이 된 당시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등등은 아니 무슨 소리냐,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어떠한 권력의 개입, 외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좀 크게 토론회도 개최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의 어떤 그 기조였었거든요. 지금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 우위가 돼버리면 사실 대법원의 재창권은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 상호 세계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좀 투닥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좀 보고요.

0: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재청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반려하고 다시 재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자, 재청 그리고 또 국회 동의 그 후에 대통령의 임명인데 아,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헌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도 참 흥미롭게 법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 CBS 주말 뉴스쇼. 아, 정치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세 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 세 분마저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 상황 현실 이제 좀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 하지만 또 이렇게 예. 웃으면서
1: 그러니까요. 아 광고를 아니 중간 광고를 10초씩 쪼개서 계속 들으면 안 됩니까? 광고 한번 듣고 오니까 또 세 분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되고 다시 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슈 요거는 사실 세 분이 그렇게 각을 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한 정당 내부의 순수한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에서 이 징계, 네. 현재 당권파와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네. 그런 정치인들,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하자. 지금 각 지역구마다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김정혁 전 최고위원도 네. 있는데 이거 싹 다 없애고 당원 투표로 전부 다 새로 뽑읍시다. 라고 했는데 또 의원들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면서 또 거부했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의원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당원 투표 거쳐가지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또 보이는데 이 이슈 저희가 남은 시간은 국민의힘 이야기 한 10분 조금 넘게 짚어보겠는데요. 이 징계 관련해서는 글쎄요. 김정혁 전 최고위원께서 또 과거에 징계 당해본 적도 있고 네. 하니까 예, 예 김 전 최고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네 경험자
8: 징계 전문.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외로워요. 왜냐하면 아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막 열심히 진짜 비판하는데 네. 또 우리 당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거 같은 잣대로 적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를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당이라고 해도 그거는 비상계엄은 아버지가 해도 나는 맞겠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1: 그게 상식이죠.
8: 네, 그게 상식이고 저는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기 정당이라고 해도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 근데 그래서 김 전 최고위원님께서 고초를 겪고 계신 겁니다.
8: 네, 근데 윤리위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여러 차례 윤리위는 전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법원이 이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윤리위원장 사표를 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당대표는 이 사람을 해촉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도대체가 전직 최고위원과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냈다가 그게 법원에 의해서 위헌하고 위법적이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버티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그 너무나 이상한 행태들 결국은 그 윤리위 자체가 12명인가가 임명됐다가 이제 5명인가 6명 남았어요. 다 못하겠다 그만두겠다라고 사표 내면 그러면 또 당대표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임명해서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윤리위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건 이

0: 윤리위 자체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윤리위가 객관적인 기관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당 대표의 그 정적 제거를 위한 숙청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이런 윤리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윤리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4명 징계받은 거. 저는 그분들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문제가 있죠. 잘못한 게 맞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그 징계 사유가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반했다. 그리고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 정서에 반하고 그다음에 당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내에 그 사람들 말고 수두룩 닭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 당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거론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고 윤용근 의원 같은 경우도 청문회하면서 무슨 배려해주기 정몽규 그 협회장한테 배려 못해줘서 죄송하다 문자 보내는 거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일단 이진숙 의원은 당지도부가 징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0: 아니 그것도 웃긴 게 아니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면서요. 근데 독립기구에 수천 명의 당원들이 이 사람 징계해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그거를 당 지도부가 뭔데 당 지도부에서 이 사람은 검토하지 않는다를 결정을 합니까? 그것만 해도 윤리위가 얼마나 비독립적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 저 박민영 씨 자기 그 당의 장애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 발언을 한 박민영 씨도 그렇고 수만 저 조광한 최고위원은 자기 당의 중진 의원을 기자들 앞에서 쌍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윤리위에 올려서 징계를 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1: 그러니까 네.
0: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1: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의원인데 어떻게 두 분도 뭐 이 국민의힘 징계 관련해서 뭐 말씀하시겠네요.
2: 그러니까 윤리위가 지금까지 정당성을 잃어버리게끔 스스로 운영을 한 건 맞는데 이 네 명의 사안이 너무 가볍지가 않다. 특히 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은 아니지만 그 행사에서 망언을 한 두 사람이나 그리고 멱살잡이를 한 것이나 그리고 상대당 후보에게 아 우리 당 후보 부의장 뽑지 마라고 하는 게 그냥 몇 명에게만 구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자까지 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 주어를 바꿔보면 돼요. 주어를 지워보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말씀 잘 해주셨지만 징계의 경중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사례가 잘 없는데
1: 예.
2: 뭐 예를 들면 오늘 또 비가 오니까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고 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해 와중에 골프 쳤다고 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았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개월 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1: 네.
2: 거기다가 지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10명인데 3명의 어떤 의원들의 공천 다음 공천을 다시 불가능하게 만들고 생명줄을 끊어놨어요. 어찌 보면 이게 이 여당과 야당과의 구조 속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뭔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징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는 아니냐. 게다가 또 형평 문제도 있을 거고요. 다만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개별성의 원칙,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별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장동혁 지도부가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번복할 아마 가능성 많이 없어 보이지만 당원 단계를 찾아보니까 징계를 했어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징계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당규 30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들도 이 징계 너무 심하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중지를 잘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3: 장경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 기조로 가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새 회초리를 때릴 때는 세게 때리고 다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1: 네.
3: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는 요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뭐 서범수 요 분들이 네.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가서 가처분 걸면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명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도 되게 미흡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다

0: 다시 한번 법적으로 판단받으면 네. 이거 나중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살아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게 ABCD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네. 뭐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 이게 윤리위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일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다 돌아올 수도 있겠다.
1: 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네. 하는 게 그 김종혁 최고님의 징계가 어찌 보면 반면 교사를 삼은 것 같아요.
2: 절차 다 지켜가지고 하는 거죠.
1: 판결문을 이제. 보니까 이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네. 것도 있지만 절차적 하자와 중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윤리위가 그 4명에 대해서 소명도 듣고 출석도 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따지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조금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처분으로 가면 이게 과연 인용이 될까라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3: 근데 이게 제가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네. 저도 이제 소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나갔어요.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형식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뭐 정치 생명이 끊어지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갔는데 그 질문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아 질문하세요. 누 질문하실 이런 질문하라고 사정을 하는 그리고 뭐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거기서 이제 그거를 무슨 한 10분, 20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좀 무슨 청문회를 하듯이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또 공방을 벌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윤리라는 게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서류 온 거 쭉 검토해 쭉 읽어보고 그다음에 보면 다 결정을 미리 내리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요식행위로 그냥 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려면 아 됐어요,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들이 일반적이 돼버렸고 아마 이번도 그랬을 거예요. 이번도 보니까 그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 박상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갔는데 네. 변론을 하겠다니까 아 됐다고.
2: 아 그래요?
3: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모멸적인 얘기들. 그래서 이게 윤리위 자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하면서 법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판사가 군사적 법원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군사법원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좀 듣고 아 그래 이렇게 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윤리위는 기본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아 이거 참.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또 나오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뭐 별로 뭐 할 말이 없다. 뭐 예, 이런 상황. 네.
3: 아니 네.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2: 예. 아, 네. 예. 아니 뭐
3: 아니, 거기 전략 자산인 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 대표를 거기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0: 뚝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2: 아이고 예. 참 하여튼 그 네. 좀 돌겠네라는 그런 네,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징계 절차가 뭐 재판은 아니니까 이게 변호 변론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또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미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 사안이냐 또 징계 나온 거에 대해서 불복하더라도 이 정당의 어떤 재량이 또 인정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엄격하게 볼 것이냐 등등등 법적인 부분도 사실 지금 이 네 명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또 주변에 전문가들 많기 때문에 최선의 대응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정치 현안들 살펴봤고요. 아 이건 마지막에 좀 즐겁게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예. 이번 주말에 이긴 삼성장 예, 네. 대표로 예, 이번 주말에 뭐 어떤 계획 있습니까?
1: 육아요.
2: 육아요.
1: 네, 육아와 예, 사무총장의 네. 잔업 등등등.
2: 육아 즐거운 일입니다.
1: 아 그럼요.
2: 네. 즐거운 일이에요. 네. 아, 예, 예, 예, 즐거운 주말 예, 예. 보내시고요. 아, 네.
1: 고맙습니다.
2: 세 분 모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CBS 주말 뉴스쇼. 오늘 날씨 보니까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 그치고 다음 주에도 계속 더운 날씨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30도 중반 이상의 35도 넘는 그런 무더위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긴 한데 가사는 또 이렇게 또 밝지만은 않은 노래죠. 나탈리 임브를리아가 부른 톤. 저도 이거 이 노래 들으면 옛날 추억 많이 떠오르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름다운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0: 일이 없지.
1: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5: 폭염주의보.
6: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5: 폭염경보.
6: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5: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6: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5: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7: 날씨와 생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달한 비구름들 영향으로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 곳곳에서 강한 비가 내렸고요. 현재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지속되는 곳이 있겠고 오늘 낮부터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60mm 안팎으로 지역에 따른 강우량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이남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하겠습니다. 광주와 부산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33도, 대구 32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무덥겠고 특히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내일이 처서 절기지만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0: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1: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2: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2: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3: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4: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길을

0: 알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로 장거리를 운전할 때 한참 달리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알람 메시지가 뜹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셨다면 가까운 휴게소에 들러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같은 주말이 바로 우리 앞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날이겠죠.

한창 달리는 동안에는 시간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주말이 되고 월말이 가까워져야 언제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지 싶어서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자,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왔으니까 오늘 같은 주말에는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충분히 쉬어도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입주 140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